0: 7월 26일 7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첫 곡은요.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트렌드를 쫓지 않는 나만의 특화된 힐링, 진정한 휴식이 아닐까요? 여름휴가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틀,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트렌드를 쫓지 않는 나만의 힐링, 이 두 가지의 이름을 붙여본다면요. 호캉스를 뛰어넘는 낙캉스가 아닐까요? 나를 만나는 시간, 그 자체가 휴가인 거죠. 그곳이 화려한 리조트든 작은 내 방 한 칸이든 상관없죠. 그저 고요하게 나 자신과 머무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힐링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CPP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영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소녀의 라디오에서의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잠시 훌쩍 떠나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만나러 함께 거닐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요. 8875님이 듣고 싶어하는 한올 오랜 안부 감상하시고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영화 나를 찾아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휴가란 잠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겠죠. 푸른 바다 앞을 묵묵히 지키는 해송숲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지만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저마다의 리틀 포레스트. 이번 여름 그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 떠나는 마음으로 함께 순례길 떠나보실래요? 은빛 스녀의 마음

배고파서 내려왔어. 진짜 배고파서.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주인공 혜원은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배고픔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존재의 허기였죠. 혜원은 그 허기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일 밥을 짓습니다. 눈 덮인 밭에서 배추를 뽑아 된장국을 끓이고 배추전을 부치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계절이 있고 삶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밥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음식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배는 자주 채우지만 마음은 자주 허기집니다. 빨리 먹고 혼자 먹고 휴대전화를 보며 식사하는 사이 음식은 넘치지만 위로는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빵을 떼는 식탁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함께 먹는 시간, 감사하는 마음, 서로를 기억하는 식탁이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식사 한 끼만큼은 조금 천천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혼자라면 감사의 기도를, 가족과 함께라면 서로의 하루를 묻는 말 한마디를 식탁 위에 올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채워야 하는 것은 배가 아니라 우리 안의 내면의 허기, 영혼의 허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틀 포레스트 OST 곡이었죠. 융진 걷는 마음. 주일 아침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영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 뇌 라디오 에세이 은빛 뇌 마음 술래. 오늘은요, 내면의 허기를 채우는 밥상에 대한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내면의 허기. 배는 하루 세 번 채우면서도 마음은 며칠씩 비워둔 채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배가 고픈 것은 금방 알아차리지만 마음이 허기졌다는 사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허기짐은 잘 쉬지 못해서, 잘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소박한 밥상의 온기를 느끼지 못해서, 혹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서 허기질 때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을 사람,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그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New Beds, Bread and Butter, Eagles, Peaceful Easy Feeling.

더 뉴베츠 브레드 앤 버터 이글스 피스풀 이즈 필링 듣고 오셨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한끼의 맛은 달라지죠.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가 해줬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래서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믿음, 신뢰를 채우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해원은 특별한 요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함께 요리했던, 나눠 먹던 그 밥상을 재현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마음의 허기짐을 채워줍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한 끼 나누실 수 있다면요. 그 순간이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수도 있는 마음의 허기짐을 채워줄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레이엄 내쉬 심플맨, 윌리엄 드본, Be thankful for what you got.

그레이엄 내쉬, 심플맨, 윌리엄 드본, Be thankful for what you got.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우리 식탁에서의 감사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하셨는데요. 빵을 나누고 서로를 바라보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그 시간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게 하죠.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리추얼, 의식의 공간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용서와 사랑, 환대가 이루어졌고요. 어머니의 식탁에서는 자녀를 향한 희생과 사랑이 차려지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기억할 때 그 식탁에서 받은 위로와 사랑을 오래 기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참 좋은 오늘 일요일에 함께하는 은빛소녀의 라디오에서의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오늘은 내면의 허기를 채우는 밥상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브래드의 Make It With You, New Secrets, I'd Like to Teach the World to Sing.

브래드 메이크 잇 위드 유 뮤지컬스 I'd like to teach the world to sing. 함께 만들고 함께 노래하고 싶다는 이 두 곡의 깃든 마음이 오늘 우리가 나눈 밥상의 마음과도 참 닮아있네요. 우리는 좋은 음식, 화려한 음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는데요. 정작 좋은 식사, 그런 시간은 점점 줄어들지 않나요? 천천히 먹고, 함께 먹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먹는 것. 이것이 내면의 허기를 채우는 가장 오래된 지혜죠. John Denver, Sweet Surrender, Elvis Presley, The Wonder of You.

존 덴버, 스위스랜더, 엘비스 프레슬리, The Wonder of You. 오늘 우리는요, 함께 마음의 허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즘 우리는 빨리 먹고 또 혼자 먹고 또 무언가를 보면서 먹는 사이에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배를 채우지만 좋은 식탁은 마음을 채워주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찾느라 바쁘지만 정작 함께하는 사랑과 감사의 식탁은 잃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밥 한 끼만큼은 천천히 드시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 하나 올려놓고 몸은 물론 마음까지 건강한 그런 식탁이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들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로저 피테커 The First Hello, The Last Goodbye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커다란 풍선 속에는 소나기가 들어있고요. 안개를 피워내는 빵이 있는가 하면 바닷바람을 일으키는 모자와 눈사람 향수도 보입니다. 그림책 날씨 상점에는 화창한 날부터 비오는 날, 흐린 날까지 손님들이 원하는 날씨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데요. 책 속에서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현실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날씨죠.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음악으로나마 시원하게 식혀드리고 싶습니다.

1부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요한 필립 키렌베르거의 음악적 순환이었습니다. 베네딕트 철러그의 플루트, 미클로 슈파니가 클라비코드 연주했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헨델의 오페라 시로의 가운데 아리아, 이제 나는 희망을 잃었네, 오르미 베르도 디스페란자 들려드립니다.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 안드레아스 슈페링이 지휘하는 카펠라 콜로니언시스가 함께 연주합니다.

헨델 오페라 실오의 가운데서 아리아 이제 나는 희망을 잃었네. 소프라노 임선의 노래였고요. 안드레아 슈페링이 지휘하는 카펠라 콜로니언시스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과 또 음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음악은 잠시 동안의 첫 주제는 민속음악입니다. 네, 오랫동안, 사실은 올해도 아니죠. 20세기 이후부터 클래식 음악을 이른바 이제 다른 대중음악 혹은 민속음악과 좀 분리해서 순수음악, 예술음악으로 뚜렷하게 구분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19세기 중후반부터 뚜렷하게 생겨난 흐름인데 사실은 또 클래식 음악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속음악 또 대중음악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사실 억지로 경계를 나누기도 힘들죠. 특히 민속음악은 여러 나라 작곡가, 음악가들에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영감과 어떤 풍요의 원천이었습니다. 뭐 중세, 르네상스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고전 음악이 많이 제 독자적인 길을 찾게 된 19세기에도 변함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이탈리아나 독일 음악의 주도권에서 좀 벗어나서 독자적인 음악 문화를 마련하고 싶어 했던 동유럽 또 남유럽의 어떤 또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 소국에서는 이 민속 음악과 민요 춤곡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보르작은 보헤미아, 체코 사람이죠. 이 체코란 나라는 민족이나 혈통 이런 거는 슬라브, 동유럽에서 연유했지만 오랫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종교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예술은 또 서유럽과 가까운, 특히 독일과 가까운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드보르작은 맨 처음 명성을 얻게 된 것이 이제 체코를 떠나서는 독일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드보르작에게는 계속 어떤 딜레마였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독일로 이주하고 독일 사람들을 상대로 독일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써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또 드보르작은 뼛속까지 체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젊은 시절에 이 체코의 민속음악이나 춤곡 이 형태, 리듬, 선율을 인용한 작품들은 뚜렷하게 향토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체코를 떠나 독일로 이주하라는 혹은 빈으로 이주하라는 그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오히려 더 민족의식을 더 깊게 했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르작은 이제 독일이 아니라 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또 얻게 되면서 독일을 우회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길을 발견하고 이게 미국으로도 이어지죠.

그러면서 두보르장은 굉장히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기부터 쓴 작품들에서는 이런 민속음악적 요소가 그 전처럼 전면에 드러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무르익은 그런 필치로 다른 고전음악의 형식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잘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드보르자크의 후기 음악이 완성되는데요. 실내악에서 그런 작품은 바로 피아노 4중주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87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헤미아의 민속 춤곡이 여전히 인용되어 있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원숙하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한 그런 깊이 있는 음악으로 하나로 이게 녹아 내렸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4중주 2번 E플랫 장조 가운데서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그라치오소, 4악장 알레그로 마눈 트로포 들려드립니다. 요셉 수크 피아노 콰르텟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피아노 4중주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87번 가운데서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그라치오소 4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들으셨습니다. 요셉 수크 피아노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교향곡 8번이 듣다 보면 지금 이 작품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드보르작은 참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한 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덕분에 또 미국에 가서 또 다른 음악 세계와 만났고 외국에서 또 자신의 조국을 새롭게 바라볼 수도 있었겠죠. 네, 이어서 오늘 7월 26일에 있었던 다양한 음악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882년 오늘 7월 26일에 독일의 바이로이트에서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마지막 오페라죠. 음악극 파르지팔이 초연됐습니다. 바그너가 신뢰하던 헤르만 레비라는 지휘자가 작품을 연주를 이끌었죠. 그 이전에 사실 바그너는 자신의 최대 후원자인 바이에른의 루트비히 2세를 위해서 뮌헨에서 궁정악단을 이끌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개인 연주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상대로 한 초연은 바로 이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그너는 이 파르지팔만큼은 바이로이트가 아닌 그 바깥의 다른 어떤 극장에서도 연주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이 파르지팔이 뭐 신성음악극이라고 붙인 작곡가의 의도에서 엿볼 수 있듯이 뭔가 좀 엄숙하고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자신이 자기 작품을 연주하기 위해 만든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극장에 맞도록 맞춤으로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 작품만큼은 오페라 극장의 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떠들썩한 바그너 자신의 표현을 따르자면 세속적인 그런 느낌에서 연주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곡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곡은 초연이 한 20년 동안 바이로이트에서만 연주됐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에 이 미국에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이 곡을 연주를 시도하게 됩니다. 바그너의 부인이었던 코지마는 이 연주를 막으려고 많이 애썼지만 이 미국 법원에서 연주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메트에서 파르지팔 연주가 이루어졌죠. 코지마는 대노에서 이 메트에서 파르지팔을 노래했던 가수들은 다시는 바이로이트에서 노래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뭐 막을 수는 없었고요. 저작권 문제는 공식적으로 1913년에 해결되면서 그 저작권이 풀리는 그 다음날 유럽과 미국 각지에 있는 오페라 극장에서 일제히 파르지팔을 연주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파르지팔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성금요일 음악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지휘를 맡은 세르게 쿠세비츠키는 바로 오늘 생일을 맞은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세르게 쿠세비츠키는 187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924년부터 49년까지 20년 넘게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맡으면서 이 오케스트라를 미국 최고의 악단으로 길러낸 그런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파르지팔 가운데 성금요일 음악을 세르게 쿠세비츠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50년밖에 안된 현대음악이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음악이라는 뭐 다른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대예술이라는 경계가 과연 어딘지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또 생일을 맞은 음악가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콘다 데비토도 1907년 오늘이 생일이고요.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이트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그리고 또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알렉스 바이젠베르크도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1929년 태어났죠. 이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는 뭘 연주해도 참 독특한 자기만의 느낌을 담아서 연주해낸,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좀 꺼리는 사람도 많은 그런 피아니스트였는데 정말 소중한 개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가 연주하는 쇼팽의 녹턴 C단조 작품 번호 48의 첫 곡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왈츠 2번이었습니다. 스티븐 슬로운이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패트리스 바스크스의 기도 들려드립니다. 올해 이제 80세 생일을 맞은 이 라트비아 작곡가의 아주 숭고한 느낌이 드는 합창곡입니다. 시그바르트 클라바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방송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페트리스 바스크스의 합창곡 기도 들으셨습니다. 시그바르츠 클리아바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방송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장의 흥미로운 새 음반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챔린스키 콰르텟이 연주한 슈베르트 앨범입니다. 챔린스키 콰르텟은 체코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실내악 단체입니다. 정말 체코는 실내악의 나라인 것 같아요. 보헤미아 사중주단 이후 1세기 넘게 계속 세계 정상급 사중주단이 배출되고 있죠. 이 챔린스키 콰르텟 역시 아주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단체입니다. 지난번에 뭐 스메타나나 뭐 다른 작곡가들, 또 현대 작곡가들, 20세기 작곡가들 앨범이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후기 현악 사중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작품은 무엇보다 이제 메인은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5번 G장조 도이치번호 887번입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의 마지막 현악 사중주인데 사실 대중적인 인지도나 인기는 뭐 죽음과 소녀라든가 로자문데 같은 작품들보다 좀 못 미친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 이유는 이 작품이 뭐 더 떨어진다기보다는 슈베르트 후기 작품 특유의 굉장히 좀 급박한

구조 굉장히 길고 규모가 크면서도 뭔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진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사유하며 정처 없이 방랑하는 듯한 그런 느낌. 물론 그게 작품이 산만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이제 슈베르트만의 어떤 그 균형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은 굉장히 대담하고 그 샘여림, 다이내믹이 굉장히 폭이 넓고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격렬한 변화가 숨어 있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슈베르트의 그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들 뭐 960번이라든가 59번 같은 이런 작품들과도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그만큼 슈베르트를 많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또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챕린스키 콰르텟은 과거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면 예전에 알반베르크 콰르텟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선이 굵고 선율을 강조하면서도 전체적인 그 뭐랄까요 음악 구조의 어떤 밀도 또 논리적 그 완결성 이런 것들이 아주 말끔하고 명쾌한 그런 해석을 들려주죠. 이 슈베르트의 마지막 현악 사중주에서는 특히나 그런 해석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5번 G장조 도이치번호 887번 가운데서 2악장 안단테 운 포코모토 들려드립니다. 챕린스키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5번 G장조 도이치번호 887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운 포코모토 들려드렸습니다. 챔린스키 콰르텟이 연주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새 음반은 영국 출신 지휘자와 소프라노 가수가 손잡고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을 파트너로 맞은 앨범입니다. 바로 젊은 지휘자죠. 니콜라스 콜론이 지휘한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이 소프라노 루이즈 올더와 함께 만든 슈트라우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앨범인데요. 이 알프스 교향곡 아주 대작이죠. 그리고 소프라노가 함께 가세한 네 곡의 노래 작품 번호 27번 이렇게 두 작품이 담긴 앨범입니다. 니콜라스 콜로는 이제 40대 초반에 지휘자로서는 젊은 편이죠. 몇 년 전부터 특히 아주 이름을 높이고 있고 한 2, 3년 전에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부임했어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이 핀란드 출신이 아닌 외국인 지휘자를 음악감독으로 맞은 건 이 니콜라스 콜론이 처음이었습니다. 최근에 만드는 앨범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번에 시벨리우스와 엘가에 이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들려줍니다.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뭐 말러와 함께 현대 오케스트라의 완성자죠. 워낙에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로 찬란하고 다채로운 음향을 만들어낸 그런 작곡가인데 이번 앨범에는 젊은 시절에 아주 내밀하고 아름다운 이 네 곡의 노래 그리고 교향시를 꾸준히 작곡하다가 그 이제 교향시에서 오페라로 벗어났지만 마치 교향시 작품의 결산, 총결산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알프스 교향곡이 함께 담겼습니다. 먼저 이 앨범에서는 저는 네 곡의 노래를 둘 다 훌륭한 연주지만 네 곡의 노래를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최근 뭐 오페라나 가곡에서 참 많이 들을 수 있는 이 리릭 소프라노죠. 루이즈 올더가 참 깨끗하고 또 감정 표현이 잘 담긴 그렇지만 너무 과장되지 않은 그런 노래를 들려줍니다. 이 네 곡의 노래는 바로 슈트라우스가 소프라노 가수였던 아내 파울린에게 준 결혼 선물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층 더 다정다감하고 내밀한 느낌을 주는 노래들이고요. 또 네 곡 모두 개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노래들입니다. 첫 곡 시어라 내 영혼이여, 루헤 마이네 젤레, 또 세실리아, 그리고 은밀한 초대, 마지막 곡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곡이죠. 모르겠 내일. 먼저 이 네 곡의 노래 작품 번호 27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소프라노 루이즈 올더의 노래고요. 니콜라스 콜론이 이끄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곡의 노래 작품 번호 27번 네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루이스 올더가 노래했고요. 니콜라스 콜로니 지휘하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 앨범의 메인 타이틀인 알프스 교향곡을 또 안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이 곡은 사실 악장도 없고 너무 크고 너무 긴 곡이어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기 참 난감한 작품인데요. 그래도 새 앨범의 메인이고 잘된 연주입니다. 아주 이 알프스 교향곡은 정말 잘하기 힘든 연주인데 물론 뭐 음반 녹음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명징한 연주 과장하기보다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그 해석으로 설득력 있는 해석을 만들어낸 앨범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알프스 교향곡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죠. 결론과 밤나트 이 두 부분, 그러니까 피날레 부분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니콜라스 콜론이 지휘하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핀란드 방송교학단 연주를 직접 듣게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들의 앞으로 앨범에도 매우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운데 많이 휴가들 가시고 또 피서도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모두들 또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를 음악과 함께 잘 이겨내시고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작품은 레오폴디니 블라이트가의 녹턴 작품 번호 46의 첫 곡입니다. 마리조 하우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례사입니다. 어항 앞에서 물멍하고 싶은 오후입니다. 물속이 끊임없이 움직일수록 마음은 차분해지는 그런 시간 필요하잖아요. 물고기는 저마다 다른 속도로 헤엄칩니다. 재빠른 녀석도 있고 느긋한 녀석도 있고 죽은 듯이 한참 머물러 있는 녀석도 있죠.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들 속도를 따라잡으려 하지 않고 멈춰서 숨을 고르거나 있는 이껏 헤엄쳐 나가는 하루. 마음속에다가도 작은 어항을 만들어 보시죠.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캄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7월 26일 주일 첫 곡으로 이안의 물고기 자리 들려드렸습니다. 집에 어린이가 있으면 수족관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가는데요. 거기 가면은 진짜 뭐 아이고 어른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물속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전까지 머릿속에 가득했던 그런 생각들이 하나 둘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고기들은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자기 리듬을 잃지 않는데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의 속도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머물러 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습니다.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나 혜성.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침부터 물고기 얘기했는데 아, 그래도 물고기 얘기하니까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1: 뭐든지 물이 있는 곳에 가야 그쵸, 돼요. 그쵸. 물 얘기해야 되고.
0: 그리고 내가 헤엄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좀 뭔가 시원해지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허윤희 리포터님은 집에서 물고기 좀 키우세요?
1: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저희들 예, 네 식구 말고 유일한 생명체가 된 적이 있었죠.
0: 근데 옛날에는 정말 엄마 아빠가 물고기 정말 많이 키우셨던 그쵸. 것 같아요. 항상 집에 그 큰 어항. 예. 네.
1: 저희는 집이 작아서 그냥 자그마한 어항이었는데. 예, 예, 예. 아이들한테 그런 게 좋다고 하니까 네. 예, 뭐 그때는. 근데 저는 이렇게 물고기 잘 못 만지는 성향이었었거든요. 아. 근데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물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밥도 맞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0: 그리고
1: 도구들이.
0: 그 어항에 이끼 항상 닦아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막 미끌미끌한 거. 그 쉬운 일은 아닌데.
1: 그렇죠? 저희 집 물고기가 주황이었는데요. 예, 그 나중에는 어쨌든 세상을 떠나잖아요. 아, 그때 진짜 좀 충격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집 앞에 그 공원에 어떤 나무 아래에다가 이렇게 묻어줬던. 아. 지금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너무 그 이후에 다른 생명체는 없었다.
0: 아, 슬퍼서. 아, 뭐 헤어짐이 예, 너무 슬퍼서. 예,
1: 그렇죠. 아무튼 네. 그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관찰한 적은 없는데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들만의 속도가 있다는 맞아. 얘기에 하느님께서도 위에서 저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우리만의 속도대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네. 중심을 잃지 않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니, 하느님, 이렇게 갑자기 눈이 깊어지셨어요?
0: 아니, 하느님 보실 땐 진짜 수족관에 우리가 물고기 같은 느낌으로 바삐 막 팍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팍 바삐 가다가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진짜로. 아, 예.
1: 네. 어느 시선에서 바라보는가가 중요하죠.
0: 물고기들도 보면 이렇게 큰 덩치 있고 작은 덩치 있잖아요.
1: 이쪽은 큰 덩치 이쪽은 작은
0: 아닙니다, 덩치. 아닙니다. 아, 근데 하느님 보시기에 아우 쟤 왜 저기로 가니? 뭐 혹은 어머 맞아요. 쟤 저렇게 빨리
1: 왜
0: 간다고
1: 왜 안 오니? 막. 네.
0: 그리고 빨리 간다고 해도 어차피 저 벽인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그쵸, 수도 있는데 그쵸. 아 너무 그냥 급하게만 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순간 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네,
1: 아무튼 그 깊이 있는 눈빛 뵙기 네, 좋았습니다.
0: 또 물고기 자리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0: 한 번 또 생각해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게 참 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자연을 보면서 또 동물을 보면서 또 식물까지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되돌아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고 필요하던 생각 듭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조금 천천히 속도를 늦춰서 가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 천천히 늦춘 속도에 저희 아사 하나 살짝 끼워주셔가지고 저희 이야기에도 살짝 귀 기울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웃 어떤 분이죠?
1: 네, 자폐성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영철 씨 가정입니다.
0: 너무 네, 안타까워요. 그쵸.
1: 지금 8살이긴 해도 인지능력이 한 2살, 3살 정도라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뭐 신변 처리나 또 돌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른이 계속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요. 네. 학교는 특수학급, 그러니까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2학년에 재학 중이긴 한데요. 네. 계속되는 좀 치료센터의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가 그래도 또래보다는 조금씩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아직 그 한부모 가정은 아니신데요. 네. 아내분과 별거 상태로 지금 거의 혼자 육아를 하고 계시거든요. 1년간 올해 10월까지 육아휴직 중인 상황이라 예, 그때까지라도 좀 치료를 좀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0: 네.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이영철 씨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죠?
1: 아이 엄마가 아이를 그 별거할 때 네. 내가 그래도 키우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의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도 받았었던 것 같고요. 3년 전에 그래서 이영철 씨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을 받게 한 건데요. 그 당시 진단명이 자폐 스펙트럼 발달 장애라고 해서 아버님 그 당시 상황으로 억장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0: 근데 너무 늦게 네. 조금 병원에 간 거는 아쉬워요.
1: 돌 지나고 두 돌 무렵쯤에 아, 더 이상은 늦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네. 거기서부터 아내하고 의견이 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좀 더 일찍 서두르지 못했던, 좀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내 잘못도 컸던 거, 그리고 그 아이 문제로 해서 같이 사는 동안에도 이제 다툼이 잦았던 걸 지금 많이 자책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데려와서는 한동안 이제 아이의 할머니이신 이영철 씨의 어머니가 키워주시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영철 씨는 인터넷 설치 기사 일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육아 휴직 중이어도 네. 그때는 이제 주말마다 아들을 보러 이제 어머니 댁을 오가면서 했었는데 네. 이영철 씨의 아버지도 신장 수술을 하신 분이고요. 어머니도 입으로 연골 수술을 하셔서 지금 다 80 전후세요. 어머니는 78이시고 예, 아버님
0: 손주 케어할 나이는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힘드실 텐데 예,
1: 그러니까 편찮으신 부모님한테 그렇게 맡기고 있는 것도 아들도 참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다른 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랬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육아휴직을 본격적으로 하고 아들하고의 시간을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적어도 이 1년만큼은 집중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주일에 뭐 3시간 해서는 지금 아직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네. 좀 더 시간을 늘리고 뭐 이런 또 생계비도 그렇고요. 육아휴직하면 월급이 많이 줄잖아요. 예, 그런 생계에도 여러분들 통해서 좀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과 아이의 할머님도 잠깐 와주셔서 인터뷰를 센터에서 같이 했는데요. 네. 그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는 또 어머님의 시선도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나이 들어가는데 저 아들은 어떡하고 아드님이 5남매 중에 막내시래요.
0: 아, 그래서 얼마나 뜻할까.
1: 예, 뜻한 네.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돌발 행동이 많아서 아버님 이제 호준이 아버지를 인터뷰하는 동안에 누군가 아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래서 또 따라오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영철 씨와 어머니 김순임 어르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 3년 전에 그렇게 판명됐을 때는 좀 억장이 무너졌죠. 자폐 아주 압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폐예요. 그때부터는 억장은 무너지지만 그래도 애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겠다. 하루라도 더 늦게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가 아프다는 걸 그때 인지를 조금이라도 제가 하고 있었다면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죄책감도 들고 자책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창문에서 저를 봤었나 봐요. 그때 아빠 하고 한번 불렀었는데 그 대답을 못 해준 거. 지금 귓가에 맴도는 아빠 소리.
3: 근데 가슴 아프죠. 내가 태지도 못하고 잠깐만 눈만 어디로 뛰었다면 얘가 나가버린 게 몇 번을 찾아오고 경찰서에다 저기 이런 거 안 해놓은 데가 없어요. 다 그 유책 추적기도 다 해놓고 내가 죽고 없으면 저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 싶어지고 가슴이 아파.
2: 네,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렸는데 항상 그 모습이 아니라서 죄송스럽긴 하죠. 그래도 제가 무너지면 저희 집이 다 무너지니까 제가 지금 억지로 살고 있는 마음인데 이게 보호조치가 안 됐을 때 그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보호조치만 된다고 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어디 웅덩이에 빠져있더라도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만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0: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영철 씨가 아이를 데려온 데에는 좀 그럴만한 깊은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1: 아이 엄마가 그 산후 우울증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결혼 전에도 뭐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0: 네.
1: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고 예. 아이가 두 돌 넘도록 말을 잘 못해서 이영철 씨가 병원 데려가려고 해도 아내가 반대를 좀 했었다고 하고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었던 것 같아요. 네. 부부간에요.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를 좀 일찍 서두르지 못했던 이제 자신을 탓하시긴 하는데 왜 심리적으로 그런 기대를 또 하게 되잖아요. 아이 늦게 되는 아이도 있다고 하니까
0: 맞아요.
1: 더 좋은 쪽으로 기대를 아마 하셨던 맞아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0: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미루게 네. 되고 무섭고 네. 네.
1: 그런 이제 아이의 그런 뭐 치료나 이런 부분의 진단을 받고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다툼이 있기도 했고 이런 과정을 아이가 보면서 더 아프게 된 건 아닌가 뭐 그런 자책도 하시던데요.
0: 네.
1: 지금의 현재 상황은 이제 돌발 행동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잠깐 뭐 어머니가 한눈을 다른 데를 보는 사이에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한참을 찾지 않는다든가 뭐 그러니까 찾아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초반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 엄마가 키울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0: 네.
1: 지금 시간이 이제 꽤 지났잖아요. 3년 정도가 돼가는데 아이 엄마 아직 뭐 아이를 보러 온 적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0: 어제 이어 오늘은요. 8살 자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는 아빠 이영철 씨의 사연 들어보고 있습니다. 방황하던 시기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노래가 있다는데요. 어떤 곡이죠?
1: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곡인데요.
0: 아, 아빠답다.
1: 그렇죠.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기도 하고 의미도 있어서 이 이영철 씨 경우는 20대 후반에 서울에서 일을 할 때 너무 이제 잘 내가 맞는 게 뭔지 모르고 약간 이제 방황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때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아 나는 아직 번데기고 이 고난은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이구나 노래 가사에서 많이 힘을 얻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곡이 또 다른 의미로 와닿아서 발달 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 호준이가
0: 네.
1: 아, 나비가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구나.
0: 아~ 네,
1: 이제 아들까지 치환이 돼서 적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0: 네.
1: 긍정적인 아버지세요. 이 노래 듣고 아빠랑 같이 힘냈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곡입니다. 예, 이영철 씨의 사연 들어보시고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까지 이어집니다.
2: 저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곡을 참 좋아해요. 어느 순간 그 곡을 한번 들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아마 그 노래를 접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인 것 같은데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약간 적성도 못 찾고 방황도 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좀 위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나는 아직 번데기구나.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들어서 그 노래가 참 와닿았었는데 우리 아들도 아직은 나비가 대한 그 과정을 지금 견디고 있는 중이구나. 그래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아빠가 곁에서 지켜줄 테니까 이 노래 듣고 같이 아빠랑 힘냈으면 좋겠다는 이유에 윤두현의 나는 나비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0: 이영초 씨가 아들이 듣고 힘냈으면 좋겠다면서 신청하신 노래였죠. YB의 나는 나비, 이영초 씨의 내 마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혼자 키우는 아빠 이영초 씨가 아이 치료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아까 이영철 씨가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었거든요. 아이가 아빠? 라고 딱한번 얘기했는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고. 그 반응 못 해준 거를 또
1: 네.
0: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만큼 아빠라는 얘기 너무 듣고 싶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가 말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려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치료 좀 많이 해야겠죠?
1: 그렇죠. 꾸준한 치료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인데요. 치료센터를 다니면 당연히 인지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방법도 저절로 터득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사회성을 배우게
1: 그렇죠.
0: 되니까
1: 예,
0: 자동으로.
1: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치료를 꾸준히 다니라고 당부를 하고 있긴 한데 병원이나 뭐 치료센터의 공통점은 갈 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주 2회 지금 3시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거고요. 아이가 더 빨리 성장하기 전에 그 치료가 좀더 촘촘하게 들어가면 지금 동요 부를 줄 안다고 아버님 어제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2년 걸려서 노래 따라 부르고, 예, 뭔가 배가 고프면 어디 밥통 앞에 가서 손짓을 하고 뭐이 정도가 된 건데 10년이 걸리든 그 이상이 걸리든 치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고 싶다는 그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바란다는 아버님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발달장애 바우처 그 지원이 있긴 한데 치료비의 3분의 1 정도만 지원이 된대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돼서 1시간에 6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계속 치료를 늘릴 때마다 감당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라 한부모 가정도 아니고 또 아버님이 직장이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지만 직장을 갖고 있는 상태라 어떤 공적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민간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공감해 주셔서 아들의 치료비에 아버님이 걱정 없이 아이가 더 많이 크기 전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영철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고요. 광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김태호 사회복지사님 얘기도 이어집니다.
2: 그 치료센터에 가면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쪽 가서 자꾸 자극을 시켜라.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게 형성을 해달라. 병원에서 한 요청이 그거예요. 주당 3시간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의사표현만 할수 있는 그 정도가 일단 첫 번째 제 목표예요. 뭐 식사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또는 아파요. 배앓이를 하는 걸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을 못 하니까 그냥 마음이 찢어지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아이한테 뭐라도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아도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포기 안 하고 지금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3: 이제 일반 가정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도 이제 도움을 못 받고 기관에서도 도움받기 어려운 이제 아이가 커갈수록 이제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버님의 이제 고충도 많이 느껴지고 많이 고립화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좀 더 사회에서 이제 소외되지 않았다는 이런 위로와 살아갈 희망을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라고 정확하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줬으면, 평소에 퇴근하고 오늘 무슨 일 있었다, 뭐 먹고 싶어 했을 때 그거를 사다 줄 수 있는 환경. 조금 제가 희망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동요를 한 곡 부르더라고요. 소리는 낼 수 있구나. 그 동요 한 곡 부르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는데 제가 10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 부자들만의 그 있잖아요, 목욕탕도 같이 가고 싶은 그런 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눈 덮인 숲속만 꼬마 펭귄 나가신다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뽀롱뽀롱뽀롱.
0: 아이에게 장애가 있지만 이용철 씨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 하실 그런 좋은 아빠다라는 거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아버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님의 아버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심장 수술하셔서 집에 조금 지금은 편찮으셔서 손주도 네. 제대로 못 보신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도 이 시골에서 영철 씨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태우고 자전거 태워서 거의 1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를 태워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남매 막내로 크셨다고 했는데 형편은 넉넉치 않으셨으나 네. 사랑은 듬뿍 받으신 오남매 막내신 거예요.
0: 그 내리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거네요. 네. 네.
1: 그 사랑에 반도 못 따라가지만 그게 뿌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 네. 어머니께 맡겼을 때보다 지금 육아휴직하면서 아들한테 딱 붙어 계신 거잖아요.
0: 그러네요.
1: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으시대요. 회사에서 막 걱정하면서 어느 댁에 가서 막 설치 일 하다가 연락받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셨을 거잖아요.
0: 그쵸.
1: 당장 그래도 내 눈앞에 있으니까 마음은 놓인다는, 지금은 너무 좋다는, 그러나 희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어떤 영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0: 네.
1: 송강호 배우님이 나온 아마 효자돈 이발사 영화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막 업고 다니면서 하셨던
0: 네.
1: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 또 영화의 어떤 역할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따라가겠다, 어쨌든 난 아들의 곁에 있겠다는 얘기를 희망 이야기로 들어봅니다.
2: 너무 좋아요. 그래도 제 눈앞에 있으니까 걱정이 좀 덜 되고 몸으로 좀 놀아줄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제가 가면 그냥 가는가 보다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은 그래도 집에 가면 아빠라고 와서 안겨요. 그게 너무 고맙죠.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뛰어노는 그런 모습, 친구들하고 같이 춤과하는 모습을, 그거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예전에 송강호 씨가 나온 영화가 한 편이 있더라고요. 그 이발사 역으로 나오는데 아들을 얻고 산속이든 들판이든 추운 겨울이든 여름이든 찾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위해서 제 인생을 좀 바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보면 한 시간 정도 되는 학교를 제가 새벽처럼 눈 오는 날에도 가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저도 아이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밤만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영철 씨는 자폐가 있는 아들을 홀로 돌보는데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아이 치료비 때문에 생계 지원이 절실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 가정을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크리스마스 번호로 기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909 두 번 들어갑니다. 1900을 예약하는 번호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 8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0: 네. 우리 이영철 씨, 이렇게 아픈 아들 내가 키울게 라고 부인한테 데리고 오는 거? 그거 저는 쉬운 선택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휴지까지 써가면서 지금 아이 치료에 몰두하고 계신 거, 그것도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아빠는 정말 오로지 아이의 치료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치료를 많이 하면 너무 좋은데 이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거든요. 우리 호준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빠와 함께 좀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는 날 빨리 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치료비에 큰 나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하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1: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0: 노래 듣고 올게요. 이유, 너는 나의 별이야.

며칠 전 치료센터 선생님에게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감각 통합 치료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보면 어떻겠냐는 말, 아이가 더디지만 좋아지고 있다고, 시간을 늘리면 더 나아질 거라고, 우리 형편을 아시기에 무척이나 조심스레 꺼내셨을 그 말이 내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가는 치료가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면 아이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죠. 내가 그토록 바라는 아빠라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숫자들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달 대출이자 병원비, 생활비, 선생님께 당장은 어렵겠다는 말을 드리고 나오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그날은 괜히 아이가 뭘 하든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꼭 잡고 아빠가 미안해 말해주었죠. 내 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저 내 손을 만지작 거리던 아이. 언젠가 이 아이가 내 손을 놓고 혼자 일어서야 할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는 있는 힘껏 도와주고 치료 한 시간이라도 더 받게 하고 싶은데 마음만 앞설 뿐 그럴 수 없는 형편이 내겐 쓰라리게 아픕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8살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아빠 이영철 씨.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들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선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벤슨 분, Beautiful Things.

0: I want you, I need you, oh God, I need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1: 후원 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지영선의 I Believe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

0: 1-833-4265.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 약방 말씀으로 엮은 꽃향기가 나는 성경 약방 성경 속 구절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대교구 성서모짜리 담당인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서모짜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좀 잘못된 비유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하면서 올바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3주 연속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씨뿌리는 사람에 대한 해석,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성경 구절이 좀 깁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을 제가 좀 축약해서 가져온 것인데 한번 이거를 듣고 그 다음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이 마태오와 마르코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마르코는 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또 마태오는 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들은 복음서 저자들의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인데 제가 축약한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먼저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좀 그 의도들을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마테오의 어떤 비유의 이야기를 좀 알아보면서 마테오는 왜 또 비유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코나 마테오 복음서 둘 다 하느님 나라 즉 하늘나라의 신비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비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마르코와 마테오가 비유 말씀을 언급하기 전에 예수님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코하고 마테오 둘 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안식일에 손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안식일에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느님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몰려드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안식일에 무언가 일어난다? 그것은 안식일에 하느님께서도 쉬신 날이기 때문에 무언가 일을 했다는 건 악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분의 기적들에 대해서 마귀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하시고 있지만 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또 기적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로 갈라지게 되는 사항이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씨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즉 기적이 일어났지만 기적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기적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로 갈라지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즉 좋은 땅과 나쁜 땅이라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분명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는 씨를 뿌렸고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는가 아니면 나쁜 땅에 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르코와 마테오 복음 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르코와 마테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를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 마테오하고 마르코는 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마르코는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신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마테오는 청중들의 태도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이 복음서 저자들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어떻게 편집했는지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좀 들어야겠죠? 자,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의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러붙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무언가를 듣고 또 무언가를 받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르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르코는 오히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무언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에 대한 것들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들이 들었다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신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청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신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신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는 마르코 복음의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적 주제가 바로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메시아의 관념을 뛰어넘고 재해석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먼저 힘의 논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봐도 슈퍼히어로물의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슈퍼히어로물의 영화를 보면 대개다가 다 어떤 거예요? 다 힘이 넘치고 초능력적인 어떤 능력들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메시아와 구원자를 볼 때 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에서도 제왕적 메시아와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메시아는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마르코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르코복음은 사람의 아들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존재이긴 하지만 섬김을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속죄 제물로서의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속죄 행위였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마르코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메시아의 비밀, 섬김의 메시아, 속죄 제물의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마르코 복음 저자의 신학적 메시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메시아의 신비, 즉 메시아의 비밀을 알아듣기 위한 사전 준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불이라는 사람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아, 내가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이들과 하느님의 신비가 뭐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들로만 가져가는 것. 이러한 상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꼽히는 게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좀 꽤 깁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마르코와는 좀 다르게 즉 몇 가지 추가 본문들을 통해서 오히려 신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청중들의 태도에 더 맞추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오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 예언이 이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대목이 나오겠죠? 마태오는 이사야의 대목도 마찬가지로 마르코와 비슷하게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라는 것인데 이 대목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뒷구절은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마태오가 추가한 본문입니다. 그 추가한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오 복음은 이사야의 본문을 가져오긴 하지만 거기에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다 라는 내용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청중 자신들이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오는 자신의 어떤 추가 본문들을 삽입하면서 즉 그 추가 본문 때문에 마태오는 이 청중들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태오는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 눈을 감은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스스로 제대로 듣지 않았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태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즉 보물의 비유와 진주상인의 비유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보물의 비유와 진주상인의 비유는 마태오에만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의 비유와 진주상인의 비유는 무엇인가? 하늘나라의 신비를 발견한 사람은 보물과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처분하여 그것을 사듯이 그 신비의 뜻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신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보물의 비유와 진주상인의 비유입니다. 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즉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그 신비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종말 심판 때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오는 상상설교를 전해주면서 즉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신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오는 어떤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가? 마태오는 상상설교를 통해 옛 계명과 당신께서 전해주는 새 계명을 비교를 통해서 율법 조항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오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라고 하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함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오는 25장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면서 즉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래를 좀 듣고 와서 마태오 복음 25장과 앞에서 이야기한 상상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미 크리프가 부른 I Can See Clearly Now와 비욘세가 부른 Listen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미 클리프가 부른 I Can See Clearly Now와 비욘세가 부른 Listen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발음이 좀 이렇게 뭔가 불러가나요? 네. 잠깐 제가 뭐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팝송을 좀 듣다 보니까 좀 불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오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오는 실천을 강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중의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상술계에서는 분명히 마태오는 즉 율법 조항의 어떤 맹목적으로 조항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태오는 즉 25장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즉 그렇다면 우리가 역지사지의 행동을 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또 다른 행동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새 계명, 즉 율법 조항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내용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오에서는 공동체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또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준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금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이때 준비된 나라를 차지한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라고 즉 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인은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때 임금은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오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이 필요한 자들과 주님을 동일시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란 주님의 자비와 구원이 필요한 가장 작은 이들이 바로 주님이며 그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봉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바로 종말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말의 심판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되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마태오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라지의 비유는 어떤가? 자, 가라지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밭에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라지를 거두어낼지 묻자 주인은 그 가라지를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 모르니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자신의 곳간으로 모아드릴 것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마지막과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 즉 이 청중들의 개인적 죽음이 곧 마지막,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세상과 개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마지막,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은 세상의 마지막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죽음을 통한 심판도
의미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즉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에제키엘 18장 23절처럼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에제키엘 18장 23절의 말씀처럼 회개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우리는 즉각적인 심판을 바라겠지만 하느님의 심판은 즉 충분한 회개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분한 회개의 시간도 지금의 법체계에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법체계를 잘 봐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구속이 이루어져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구속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처벌은 재판장의 선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검사와 죄인의 변호사 간의 서로의 주장이 충분히 제시되는 과정 속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충분한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시간에 죄인이 충분히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죄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따라 더 엄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도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죄인에게조차도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재단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만약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모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지의 비유가 담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리듯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악한 자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져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즉 그물의 비유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물의 비유의 메시지의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의 비유에서 악한 자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져 거기에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이를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브리그모스라는 단어를 하고 있는데 이 뜻은 이를 격렬하게 갈거나 악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정의를 향하거나 혹은 그분의 은총을 거부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향한 내면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극심한 후회와 뒤섞인 견딜 수 없는 슬픔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즉 브리그 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즉 그들의 후회는 되돌릴 수 있는 후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브리그 모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간다는 것이 무언가 흔히 얘기하면 분노에 차서 무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후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후회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라는 것이죠. 결국 그물의 비유는 그 심판은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의미를 잘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회개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에서 오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렇지만 그 심판이 더디게 오지만 더디게 오는 것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 심판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고 즉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자 노력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르코하고 마태오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해 봤다면 이제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좀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밭에 씨가 뿌려졌듯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뿌려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길에 뿌려진 씨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서 남아있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길에 뿌려진 씨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이 즉 길 위에 뿌려진 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이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라는 말씀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며 오히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들이 바로 즉 길 위에 뿌려진 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도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더 관심이 많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지만 마르코복음 8장 3,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알지만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위로와 위안의 말씀에는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태도를 바꿔야 하는 가르침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위로와 위안의 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삶의 방향을 위한 따가운 지적과 경고의 말들은 불편해하는 이들이 돌밭에 뿌려진 씨들의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교회가 사회 정의를 외치면 정치에 관여를 한다든지 하면서 교회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위안 안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알아보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며 고난 앞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도 자랑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더욱 나아가라는 이들이 바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들의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씨라고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단순히 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위로와 위안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위로와 위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즉 변화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노래 두 곡 듣고 온 다음에 좀 더 다시금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이승환이 부른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과 안치환이 부른 찔레꽃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환이 부른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과 안치환이 부른 찔레꽃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단순히 그분을 통해서 얻어진 위로와 위안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엔 위로와 위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바란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코린토 서재서관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신비, 고통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 안에서 희망을 또 사랑을 담아내려고 그분의 말씀을 찾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과 사랑을 얻는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코린토 서재서관 1장 23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야 하고 거기 안에서 즉 고통의 신비들을 즉 알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그 고통이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고통 안에 부활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아들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느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나는 어떤 씨의 상태인지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 위에 뿌려져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지 또 하나 즉 돌 위에 뿌려진 씨처럼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위안만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 안에서 위로와 위안을 얻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서 십자가의 지혜, 즉 그것을 알아보는 가운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즉 고통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힘이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들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좋은 밭에서 또 좋은 어떤 예수님의 말씀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마태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즉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즉 십자가를 져보려고 또 누군가의 함께 고난의 짐을 함께 져보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우리들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만드는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이 씨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곱씹어 보시면서 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즉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또 그물의 비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진정한 이 비유의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좀 더 나를 성장시키는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즉 십자가의 신비 또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힘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을 짊어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성체성사라고 하는 신비가 있죠. 그 성체성사라는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위안을 받는다면 이 고통도 절망에 빠지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신비를 잘 알아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미사에 대한 소중함 또 내가 성체를 모시고 있다는 소중함 이것들을 또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의 신앙의 성장의 도구로 만드시는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총들을 잘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끝곡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 안에서 기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0: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1: 네? 어쩔 수 없다고요.
0: 네네. 집중호우의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1: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2: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은 살아입니다. 오석준 네오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물건을 사고 쓰고 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쓰레기는 버린 순간 생긴 걸까? 아니면 물건을 고른 순간 이미 시작된 걸까? 오늘은 쓰레기를 통해 우리의 소비를 돌아보고 소비를 통해 생명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공간 알맹상점 고금숙 대표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악뮤가 부릅니다. 소문의 낙원.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오늘 함께할 분은 버려진 것들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다시 묻는 분입니다. 보장 대신 알맹이를 선택하는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공간 알맹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고흥순 대표를 보셨습니다. 청취자분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본인 소개.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껍데기라는 쓰레기 대신 알맹이만 리필하는,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고금숙이라고 합니다.
2: 그래서 상점 이름이 알맹 상점입니까?
3: 네, 맞습니다.
2: 그럼 보통 우리가 가면 뭐 상황마다 이게 보통 이제 포장되어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요새 뭐 택배를 하도 많이 시키니까 일단은 네. 택배를 뜯으면 그 박스가 일단 기본이 그걸 뜯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선물이라고 하면 그 안에 또 안에 그 선물 기본적인 박스가 네. 있고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알맹이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3: 아 맞죠.
2: 딱 보게 되면 그 알맹이가 꽉 차 있는 박스도 있지만 혹시 그 알맹이가 깨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 뭐 완충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공간이 좀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 하여튼 그것만 딱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줍니까?
3: 네, 저는 이제 그런 온라인 쇼핑을 보면은 그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까고 네네네. 까고 까고 하면 안에 텅 비어 있는 이런 게 아닐까 하는데 저희는 그 처음부터 네. 요새 키링 같은 것이 유행하잖아요.
2: 네네네.
3: 그러면 그게 다 개별 비닐에 쌓여 있어요.
2: 아 그렇죠. 네. 이제 줄 때 그냥 걸려 있으더라도 네. 샀으면 이제 비닐에다가 걔를 담아서 주죠.
3: 네, 아 담기 전에도 담겨 있습니다.
2: 아, 담겨 있는 것도 있고,
3: 네, 네 바코드 같은 게 아, 있어야 그
2: 밖에 있겠죠. 예.
3: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담아주고,
2: 그렇죠.
3: 네, 그 다음에 또 종이 쇼핑백에 담아주고,
2: 그렇죠.
3: 뭐 이런 식으로 껍질을 계속해서 싸는 방식인데 저희는 오시면 진짜 알맹이만 있습니다. 심지어 샴푸,
2: 아하.
3: 세제, 뭐 립밤 이런 것도 이걸 어떻게 알맹이만 해요? 그 액체인데
2: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오라는 거죠.
3: 맞습니다. 용기에 알맹이만 담아가는 방식입니다.
2: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장바구니를 가져오고 어쩌면 이 네. 집을 오려면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들고 와서 네. 오히려 그거를 채워서 가는.
3: 네 맞습니다. 알맹이를 채우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 무방비 상태로 왔는데 그냥
2: 네네네.
3: 왔다가 이거

0: 하고 싶은데 그러면 껍질이 다 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 것이 아니라 새 껍데기가 아니라 모두 버려진 껍데기를 소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세상에 너무나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질도 좋고 멀쩡한 물건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제통 같은 것들 깨끗하게 가져오시면 저희가 한 번 다 세척해서 소독해서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셔도 알맹이만 채워가실 수 있습니다. 본질은 새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네네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 참 이게 뭐라 할 수 없는 그 겉에 있는 거와 다른 안에 있는 거는 안에 있는 게 될 네. 가능성이 좀 되게 높겠네요.
0: 네, 그래서 라벨이 있습니다.
1: 아하.
0: 네, 그리고 표시 사항도 다 스티커로 있기 때문에 붙여갑니다. 아. 요새 꾸밍뿌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막 그 다이어리도 기성 제품인데 여기다 막 스티커 붙이고 예쁘게 하는 것처럼 저희 알맹 상점 오시는 분들이 리필만 채워서 알맹러라고 하거든요. 이 알맹러님들은 용기를 꾸밍뿌를 하세요. 이게 다른 기성 제품이지만 거기다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를 막 붙인 다음에 되게 귀엽게 만들어서 매번 애착 용기라면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기 표현 방법도 되고 되게 재밌게 그 새 물건을 사는 것보다 훨씬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비 생활을 하시고 계세요.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내 거.
0: 네, 맞습니다.
1: 진짜 그 뭐 용기마저도 내 거. 라는 그렇죠. 생각이 굉장히 셀 수 있겠네요.
0: 네, 그럼요. 그래서 자기 용기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어서
1: 그 말은
0: 뽐내고 있어요.
1: 그 말은 훔쳐가지도 못하겠네. 누가 봐도 이제 기성 제품은 야, 여기서 뭐 뭐지, 카트에서 카트로 옮겨도 뭐 그냥 그거 기성 제품이니까 네. 어느 네. 포장이 다 똑같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딱 그 용기 자체가 내가 꾸미다 보니 네. 그 또 그 꾸민 거에 집어넣다 보니
0: 네.
1: 저 쇼핑 카트는 내 거야라는 것도 확실히 거기 담겨 있는 물건 내 거니까
0: 심지어 뜨개로 그 텀블러 백처럼 자기 용기에 되게 귀엽게 뜨개의 옷을 만들어서 거기다 딱딱 입혀서 유리라든지 플라스틱이 다른 거랑 이렇게 가지고 갈 때 긁히잖아요. 그 뜨개 옷을 만들어서 다 입혀오신 분들도 계세요. 아주 귀엽습니다. 근데 그 뜨개를 그 실제 뭐 새 천으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양발 떨어진 거.
1: 아.
0: 얘들을 다 다닝 수선이라고 또 스티치를 예쁘게 해서 그걸 사용해서 해오시는데 정말 예쁩니다, 사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 사물들과 아니면 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냐에서 사실 우리가 소비성 관계라는 표현을 가끔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성 관계라는 거는 결국 내가 필요할 때 썼다가 아니 버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물건마저도 내 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내 거면 어떻게 나를 꾸미듯 그것도 꾸미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또 그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0: 네.
1: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통 쓰레기가 많다라고 하지만 그 쓰레기는 내가 진짜 버리는 거지만 이거는 사실 물론 이게 버리는 쓰레기이긴 하지만 그거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생각의
0: 맞습니다.
1: 전환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0: 네 한마디로 내가 쓰레기통에서 건져서 네 이름을 불러줬더니 네가 나한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진짜 다른 물건과 다른 관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어디다 쓰레기통이라든지 재활용 불리함에 던져버리는 물건이 되지만 저희 알맹너님들은 멀쩡한 그런 플라스틱 통을 보면은 오메 저걸 어떻게 깨끗하게 가져가서 또 채워줘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 알맹 상점에 들고 오십니다.
1: 사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플라스틱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플라스틱은 이제 버린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많은 소비가 많다고 했지만 도리어 그 플라스틱을 소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플라스틱과 관계를 맺으면서 걔를 더 쓰는 것도 있죠.
0: 네.
1: 근데 사실 그 한동안 요새는 또 이제 좀 덜 하긴 하는데 한동안 막 이렇게 환경할 때 이제 대기업에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리필 관련된 그 또 제품을
0: 네.
1: 내면서 또 했는데
0: 네,
1: 사실상 사람들이 멈칫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용기에 담겨 있는 거나 리필하는 거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가 않아서
0: 네.
1: 결국 그 리필이 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수그러들어간 것도 있죠. 왜냐면 아까 말했던 그 용기 채우는 것이 그 이게 깨끗한가? 왜냐면 우리는 한번 다 썼으면 그냥 좀 씻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똑같은 거니까 집어넣었다가 곰팡이 생기고 왜냐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 있어서 그걸 겪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에이씨 그냥 어차피

0: 이거 써도 별로 안 되는데 이제 사자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소독까지 하고 계시니 뭐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1: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한국 시민들은 되게 깨끗하고 좋게 말해서 청결한데 나쁘게 말하자면 까탈스러워요. 기준이 높습니다. 좋게 말하면 굉장히 물건이라든지 이 기준이 높아서 더러운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도 리필을 화장품을 리필할래요 이랬더니 화장품 회사들이 진짜 깜짝 놀라면서 그게 유럽이라든지 약간 이런 데는 오히려 사람들이 좀 털털하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위생을 너무 중요하시 하기 때문에 절대 리필을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서 이게 청결하고 되게 쾌적하지만 쓰레기를 정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양산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 이걸 거슬러 오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그들이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어쩌면 기존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문화가 바뀌어서 아까 말씀을 깔탈스럽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유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해외를 나가든 어딜 나가든 특히 뭐 동남아 가면 한국의 위생은 거의 초월하고 또 유럽 가도 유럽이 처음에 깨끗한 걸로 알고 있으면 막상 보니까 아 그게 아니다.
1: 아 유럽에 막 파리 좋다고 갔는데 찌릉내 난다 그러고 심지어 동남아 여행 가시는 분들이 샤워용 필터까지 챙겨 가시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한국이 좀 깔끔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깔끔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 환경 운동가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런 표현도 쓰셨다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오래 관찰해 온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쓰레기를 오래 관찰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1: 쓰레기를 오래 관찰한다. 쓰레기를 좋아해서 보는 쓰레기 덕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덕후는 그 대상을 되게 좋아하면서 그 대상과 계속 관계를 맺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더 글로리라는 예전에 그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복수하려고 그 사람의 집을 막 이렇게 정보를 찾아내는데 거기서 쓰레기통을 계속 뒤지는 장면이 나와요.
0: 그렇죠.
1: 네, 종량제 봉투를 갖다 와서 그 사람이 어딜 가고 뭘 사고 뭘 해야 하는지 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쓰레기를 보는데 저는 이제 바로 쓰레기를 들여다보는 게 저희 사회에 만연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어떤 관계성을 맺을지 사회운동을 어떻게 해갈지 되게 큰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 소비사회에서 버려진 것들이 어떻게 버려지고 저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갈지 그 단초를 찾는 과정이라서 쓰레기를 오래 들여다본다고 생각합니다.
0: 사실 뭐 유명한 말 중에 있죠. 인간이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가 남는다. 쓰레기는 남을 수밖에 없는데
1: 근데 예전에는 그 쓰레기가 남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다 자원순환이 되었거든요. 누군가는 버렸지만 뭐 넉마주의가 죽어간다든지 워낙 물자가 귀해서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폐기물이 다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합성 폴리머, 즉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연으로 돌려줬을 때 분해가 된다든지 이 선순환이 됐고 우선 물자라든지 자원이 많지 않아서 그 폐기물을 또 누군가는 갖다가 계속 쓰는 그리고 정 안 갖다 쓰면 사람이 안 갖다 써도 미생물이라든지 이 자연이 흙으로 다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됐는데 이 흐름이 끊긴 게 바로 플라스틱이 등장하면서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인위적으로 재활용을 한다든지 뭔가 태운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폐기물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압도적인 그 폐기물 양인 것 같아요.
0: 보시기에 뭐 그래도 뭐 제가 이 방송한 지 이제 3년 돼가고 있는데 이제 제로 웨이스트나 이 환경 관련된 그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래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좀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리수거의 개념으로 그 보시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이게 제일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1: 저희 분리수거 되게 잘하죠. 전 세계 2위고 다른 나라 가면 진짜 속이 터져요. 아, 우리 정도만 해. 음식물 그렇죠. 쓰레기 우리 절대 같이 섞어 안 버리지. 네. 그래서 저도 참 잘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0: 우리가. 디테일.
1: 네, 사실 이 디테일만 이 더 잘하자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조금만 바꿔주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조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활용을 할 때 일본 같은 데는 분리수거율이 저희보다 훨씬 떨어져요. 생각보다. 네. 근데 페트병 같은 것도 진짜 때깔나게 잘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0: 때깔나게 잘하는 게 뭐죠?
1: 이물질이 없다든지 아하. 라벨이 없다든지 아하.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끼리만 모은다든지 근데 한국은 라벨이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투명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페트병이라든지 그래서 많이는 모으는데 재활용 실제 물질 재활용을 했을 때 그 상태를 보면 일본보다 떨어지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모으고 신경은 쓰는데 실제로 진짜 그 물건이 나중에 자원순환이 돼서 저희에게 새 물건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 저희에게 돌아와서 쓸모있는 물건이 되는 데까지 가느냐 이랬을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리는 그렇게 잘 해놓고선 실용성이란 면에서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맞죠. 그 부분에서는 조금 네. 뒤쳐져 있다.
1: 우리가 되게 성과를 중요시하는 네. 압축 근대화를 거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뭘 하자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잘하긴 합니다. 막 커피도 나중에 들어왔는데 한국은 커피 맛이 진짜 아무리 싼 카페도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맥심 커피만 맞고 뭐 둘둘둘 커피만 먹던 나라에서 네. 뭘 가지고 들어오면 정말 잘하고 빨리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재활용 정책이라든지 쓰레기 폐기물 정책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 들어와서 정말 성과를 빠르게 보는 나라인데 그 디테일이 채워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폐기물 자체를 줄인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 폐기물을 우선 만들어. 쓰레기 그 껍데기는 계속 만드는데 이것은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쓰레기 문제도 기술이 잘 해결할까요? 우리 잘하니까. 폐기물 나오면 재활용하면 되지. 어떻게 잘하면 되지? 이렇지만 사실 더 좋고 더 근본적인 방향이 있거든요. 재사용하거나 새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자원순환을 해서 실제 버려졌던 게 사용이 되면 되는데 그런 방향은 근본적인 방향은 좀 더 힘이 들거든요. 더 에너지와 정책적이고 시민들도 많은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건 모르세요 하고 재활용을 하면은 자원순환 다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딱 한계인 것 같습니다.
0: 그게 그 형태적으로 남아있는데 삶으로 오지는 않는
1: 맞습니다.
0: 그런 문제. 결국은 네. 그게 삶으로 왔을 때에 그것이 아, 난 그렇게 살고 있어가 되는데 나는 보통 표현할 때 나는 했어.
1: 맞습니다.
0: 그 다음부터는 뭐 그거는 네. 뭐 그들의 몫이야 라고 던졌을 때 과연 내가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가? 네. 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1: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잘 나와요. 분리수거율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 전 세계 타업 모범입니다. 98%니까요.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탭이라든지 사료가 다 우리 땅을 먹이는 자원순환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다 그게 또 싣고 가서 다른 나라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양계장, 양동장 이런 공장식 축산을 먹이는 데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과 수단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과를 냈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했어. 그 다음에 진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자원순환을 하고 음식물을 유기물을 퇴비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군요. 이게 이렇게 쓰여.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해줘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했어.
1: 맞습니다.
0: 이제 우리 일은 끝났고 너의 일이야.
1: 그러니까 맞습니다.
0: 이게 어쩌면 그 안에서 연결되지 않는. 어차피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1: 네.
0: 그거를 했어에서 끝나다 보니
1: 네.
0: 거기서 부분에서 좀 뭐 어떤 더 무슨 노력이 들어가거나 뭐가 들어간 거는 내게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1: 우리 다 했는데 정확한 그렇죠. 진단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성과주의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네.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0: 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겠네요.
1: 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없는 게 메리트.

0: 생명영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포장보다 알맹이가 더 소중한 세상을 꿈꾸는 제로웨이스 활동가 알맹상점 고금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의 그 뭐라 그럴까 가지고 있는 인식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까지 말씀드렸다면 한번 아까는 뭐 알맹상점이 알맹이만 판다고 했는데 그럼 팔고 있는 알맹이가 뭘까?
1: 네.
0: 한번 뭐 약간 흘리듯 말씀하신 거는 액체류가 있었으면 그래서 네. 뭐 샴푸나 뭐 등등등 있겠죠. 네. 그 외에 뭐 세제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네. 파십니까?
1: 저 알맹 상점을 감히 좀 건방지게 말해보자면 네. 그 제로웨이스트 계의 다이소가 아닐까 합니다.
0: 다이소.
1: 네, 다이소 가면
0: 다이소는 싼 가격에 이것까지 있어라는 거가 다이소인데.
1: 네, 저희 샤프심 리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0: 잠깐만. 네, 샤프심은 어떻게 리필? 그러니까 그 샤프심 심이 있습니까?
1: 네, 심이
0: 그러면
1: 있어서.
0: 그러면 심을 이게 손으로 골라서
1: 네.
0: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보통 흑연을 골라서 내가 거기다 집어넣는
1: 네. 그래서 저는 다이소가 이제 없는 게 없다. 이제 화장품 군까지 다 갖췄다. 이런 것처럼 저희는 너무 작고 사실 다이소가 들으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진짜 기분 나쁘다 이러실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물건들은 모두 리필할 수 있도록 그러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를 파냐 하셨을 때 다이소의 세제, 뭐 집 꾸미기, 인테리어, 화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모든 생활, 일상생활용품이 화장품이 있는 것처럼 저희 알맹상점에서도 화장품류가 있고 세제류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용품이 있고 문구류가 있고 욕실류가 있고 주방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차와 먹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먹거리 중에서 먹거리도 다 자기 용기에 딱 알맹이만 담아가는데요. 차 2g, 라벤더 2g, 로즈마리 3g 이렇게 먹고 싶은 차를 무슨 샘플러처럼 그래서 요새 그 아이스 큐브 있잖아요.
0: 네네네.
1: 아이스 큐브가 아주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네네. 여기에 차를 10종류로 채워서 가세요. 샘플러처럼 그러면 10종류를 나 먹고 싶은 만큼 아주 다양하게 드시니까 그래서 아주 다양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이소는 싼 가격이 있지만
0: 네.
1: 저희는 개인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조금씩 버리지 않을 만큼 소량 구매할 수 있는 게 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요새
0: 네, 네.
1: 소비자에 맞춰서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제품군을 리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공간이 한 30평? 정도로 작아서 다이소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0: 30평에 그 모든 걸 담는다면 그 사이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1: 네, 있는데 좀 비좁습니다.
0: 그만큼
1: 그래서
0: 물건은 많다.
1: 네, 돗대기 시장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보통 아까는 그 한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깔끔이라고 한다면 좀 이제 이게 생각하는 게 음식도 있다고 하셨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있다고
1: 네.
0: 하면 제일 거기 걸고 넘어지는 게 이제 위생.
1: 네.
0: 어떻습니까?
1: 위생 그래서 소독기에 믿지 못하시거나
0: 네.
1: 혹은 남이 손이 탔는데 어떻게 해? 하는
0: 네.
1: 경우는 자기 용기를 가져오시면 바로 소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소독을 바로 해서 소독기에 넣고 뜨끈뜨끈한 용기가 막 이제 건조와 소독을 거쳐서 뜨끈뜨끈한 상태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세제와 화장품과 식품 용기는 다 분류해 놓습니다. 그 공간들이 좀 구액이 다 되어 있고요.
0: 네, 네, 네.
1: 이제 식품 용기를 리필하시는 용기와 세제 용기는 다 다르게 이렇게 구분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사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는 이제 빛이 되어 있는 건 아마 용기라고 해도 플라스틱 용기가 제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지고 오신 분, 자기 물건 용기를 가져오신 분들이 플라스틱 용품이 더 많습니까? 안 그러면 유리 용품이 더 많습니까?
1: 오히려 저희 상점에 가져다 주시는 물건은 저희 상점이 이제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유리를 되게 많이 가져오세요.
0: 아하.
1: 그런데 본인은 가벼워서 플라스틱의 매력이 사실 가볍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스스로는 플라스틱 용기를 되게 많이 가져오시는데요. 저희가 헷갈려하지 않으시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깨끗하고 속이 말라서 미생물이 안 피게 이렇게 잘 관리된 용기라면 플라스틱도 상관없다. 우리는 플라스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번 쓰고 버리는 문화에 반대하는 거다. 그래서 이미 버려지고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은 끝까지 그 관계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 물건은 끝까지 쓰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제로웨이스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유리와 플라스틱 구분하지 않고 깨끗하면 그다음에 밀폐가 되면 다 받아서 소독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음식물 같은 경우는 네, 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유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이 하면 좀 뭔가 과해지는 것도 좀 있어서 네. 과연 무엇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혹시 알맹상점은 어디 있습니까?
1: 알맹상점은 망원시장 앞에 네, 그 핫플레이스인 망원시장 앞에 망원동에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어떤 걸 파냐고 말씀하셨을 때 딱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먹을 것도 차라든지 네. 건조식품 이런 거는 팔지만 뭐 저희가 진짜 먹는 뭐 곡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건 안 팔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게 가장 필수제인데 그런 걸 알맹이로 안 파네. 그 이유는 저희 3분 거리에 코앞에 망원시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만 가져오시면 또 저희가 용기를 다 배치해 놓거든요. 이 용기 무료로 가져가시면 망원시장에서 반찬이고 순두부고 이런 걸 다 용기 내로 쓰레기 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25평에서 30평 작은 가게라서 물건을 많이 못 들여서 다이소만큼 많이 못 들여서 서운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네 이웃인 망원시장에서 그 식재료를 쇼핑하고 저희한테 오시면 이제 생활용품을 쇼핑하고 이렇게 되면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어느 정도 알맹이만 살 수 있죠. 않을까 해서 동네의 시장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0: 옷은 안 팔죠?
1: 옷은 안 팝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아주 기쁘게도 좋게도 아름다운 가게와 구딜 스토어라는 중고 가게가 앞에 있기 때문에
0: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 했는데 네,
1: 그 거기를 떡하니 써놨습니다. 옷과 신발이 필요하시면 저희 바로 앞에 망원역 옆에 두 곳이 있는데 아주 또 셀렉이 좋습니다.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저도 이 옷이 바로 구질 스토어 옷인데요. 셀렉이 좋고 저희 상점을 들어오는 문 앞에 공유 선반이 있어요. 네. 오프라인 당근 같은 건데 네. 뭐 당근에 내놓기는 좀 그 뭐 부적절한 것 같고 아예 귀찮고 사실 귀찮고 뭐 이거 뭐 2,000원짜리 이거를 네네네네. 그렇지만 쓸모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네네네. 이런 물건들을 작은 선반에 그냥 자기가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상점에 들어오기 전에 누구든 거기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시는 선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옷도 한 번씩 걸릴 때가 있고 이래서 이제 거기서 옷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팔진 않지만 지금 빨간 구두가 놓여 있어요. 오늘은 빨간 구두를 놓여 있는 거를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회전율이 빠릅니다.
0: 작은 네. 장터의 네. 모습도 가지고 있고
1: 네, 공짜로 나누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망원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효과를 가지고 있는
1: 네.
0: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나의 경쟁 대상은 다이소다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1: 로컬 라이프를 저희는 진짜 그 알맹상점은 네. 아주 풍족하게
0: 그러니까요.
1: 누리고 있습니다.
0: 어미는 주변에는 신선한 뭐 야채나 과학이나 음식들이 있고
1: 네.
0: 또 그 옆에는 내가 팔지 않지만 나의 뜻과 비슷한
1: 네.
0: 그 옷을 파는 공간이 있고
1: 네, 두 곳이나 있는데 네. 되게
0: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안에서 그들과 경쟁하지 않는
1: 네.
0: 그 생활용품을 팔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범으로 봤을 때는 나의 그 경쟁자는 다이소다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1: 저희 알맹너님들은 그래서 알맹상점 근처의 상권을 그 알세권이라고 합니다.
0: 알세권.
1: 네,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알세권 이렇게 부르시고 있어요.
0: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그 알맹너. 알맹너가 돼서
1: 네.
0: 내게 집을 그거 가지고 꾸민다
1: 네.
0: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 알맹너가 돼서 집을 꾸리면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알맹상점 근처로 오고 싶어서 망원동에 이사였다 이런 댓글들이 온라인
0: 진짜요?
1: 댓글들이 꽤 있어요. 네, 첫 번째 조건이 난 이사할 때 이번 이사에는 알세권을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런 댓글들이 있으신데 있는데
0: 제가 세상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알세권 처음 들었습니다.
1: 네, 네, 네. 저희 인스타 같은 데서는
0: 그래요?
1: 막 이렇게 알세권에 살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 내가 제가 인스타를 제대로 못했구나.
1: 그 오히려 SNS가 연결을 해주는 그렇죠. 게 아니라 요새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딱 묶어주는 고립을.
0: 네. 네.
1: 그런데 그분들이 한다면 세제부터 화장품이 다 자기 용기에 가져오는 다 당겨서 지부 그 구석구석 어메니티 지부 어메니티가 쓰레기 없이 채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화분 같은 것도 플라스틱 화분이 아니라 코코넛 화분을 사용해요. 코코넛 껍질을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그런 화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내 생활을 알맹상점과 같은 여기에 맞춘다 그럼 새 물건을 살 때는 천연 소재 아니면은 그 리필해서 새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다른 뭐 옷 같은 것을 산다 하면은 옷이라든지 재사용 용품은 구지 스토어라든지 아름다운 가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산다. 망원시장은 정말 껍질 없이 장바구니라든지 자기 용기에 담아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3천원어치 닭강정을 사드셔도 자기 용기를 척 물어보면 내면 묻고 따지지 않고 딱 담아주십니다. 하도 저희가 그 캠페인 많이 해서요. 이제 그렇게 묻고 따지면 그 손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인들께서. 그래서 진짜 자기 생활이 그렇게 의식주가 자기가 원하는 쓰레기로 줄이는 생활, 친환경적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한 생활로 채워지는 게 훨씬 쉽겠죠.
0: 사실 그 지금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쩌면 편하고 싶은 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요새 뭐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카페가 없는 데가 없는데 내가 슬리퍼 신고 나가기 싫어서 그것도 이제 그 배달을 네.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뭐 당연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쩌면 그 이제 내가 조금 귀찮은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뭐죠 그죠 망원시장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으니 거기서 내가 용기만 가지고 가서 딱딱딱딱딱딱 하면 뭐 한 끼 식사나 뭐 두 끼 식사는 한 번에 해결돼서 어쩌면 그 소비 방식이
1: 네.
0: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필요성이 네. 있어 보이는데
1: 맞습니다.
0: 그것을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알맹 상점이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층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저희의 80%는 70에서 80%는 20, 30대의 젊은 MZ 세대의 여성들입니다.
0: 아, 또 여성으로 또 가는군요.
1: 네.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 자기 삶의 일상의 민주화로 풀어내면서 그거를 뭐 운동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내는 차원으로 굉장히 승화시키는 그 계층인데요. 저희도 거의 70%가 그 MZ세대의 여성들이 먹여 살리는 거라고
0: 지금
1: 생각해 주시면
0: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또 지금 대표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일한다라도 있지만 그 얼굴 표정에 답변하실 때 재밌다라는 것이 그 내가 야 너 이거 알맹상점이 있는데 아니면 뭐 망원시장 이걸 하는데 야 한번 해볼래? 난 되게 재밌거든? 약간 그런 그 말투나 그 느낌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게 초대하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1: 아, 신부님이 너무 잘 캐치해 주셨어요. 저는 항상 쓰레기 덕후라고 하는데 뭐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아니면 환경운동을 한다 이런 게 오랫동안 저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어쩌다 사장이 돼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 어쩌면 상점일 수도 있겠다. 문턱이 제일 낮은. 이렇게 하면서 제로웨이스 샵을 하는데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자기가 진정으로 즐기지 않으면 환경운동이라든지 환경실천이 오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마치 덕질하듯이 덕후들이 모여서 막 아이돌 막 굿즈 사면 너무 막 좋아하고 네, 이런 네, 것처럼 네. 우리는 친환경 삶의 방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해봤더니 왜 우리한테 불편하다고 해? 사실은 배달용기 일회용품 배달 먹고 그거 치우고 쓰레기 버리고 국물 남고 이거 되게 불편한데 왜 그런 점은 말 안 해? 이거 해봐 다회용기 써봐 이거 되게 편해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알맹상점도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공간 같아요.
0: 어쩌면 생각의 전환만 있어도 그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뭔가 했던 거에 당연한 것들에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문화가 바뀌면서 뭐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점점 편해진 거 로 가서 지금 거기 또 저들에서 아이 뭐 굳이 내가 움직여 뭐 누구 시키면 되지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난 누워 있는데 저기 버튼 누르는 게 싫어서 동생이나 엄마 불러서 꺼주세요. 지가 아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이게 하면 되는데
1: 인간 리모컨
0: 인간 리모컨을 쓰고 요새는 또 거기다가 또 IoT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버튼으로 아니면 이 말로 꺼지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점점점 편해지고 있는데 그 편함이 아니라 도력 그것 때문에 또 같이 일어나는 게 또 비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의 전환과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게 개인의 의지만으로도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럼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했고 구조적으로 조금 시급하게 생각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으실까요?
1: 네, 첫 번째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만 대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자원순환에서 1번은 재사용과 새 물건과 에너지 그 다음에 폐기물을 애초에 줄이는 거거든요. 재활용은 쓰레기가 된 다음에 대책을 생각하는 건데 사후 약방문이죠.
0: 아.
1: 저희가 건강을 잃고 난 뒤에 회복을 한다 해도 누군가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아, 교통사고 나도 돼. 어차피 다리 부러져도 잘 고치면 붙어. 이렇게 말하진 않죠. 다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야. 안 다치는 게 최선이야. 이런 것처럼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재사용 대책이 너무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자원순환 정책은 그저 재활용. 다친 다음에 어떻게 뼈를 잡을 붙게 할까. 이런 치료 대책만 있지 처음부터 리필 가게라든지 리필 가게가 전국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0: 네,
1: 사실.
0: 되지 않습니다.
1: 네. 리필을 어느 슈퍼라든지 대형마트에 가서 한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쉽게 리필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더 싫어하고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이제 2030년부터 대형마트 10% 공간에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0: 네네.
1: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도 더 참여하게 돼서 저는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이 첫 번째 재사용 리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의무화하는 정책이 있는다면 애초에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소비 방식을 쓰레기를 만드는 소비 방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재활용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캔시머라는 혹시 캔시머라고 투명한 페트병 위에 그 알루미늄 캔처럼 생긴
0: 아, 네네,
1: 되게
0: 네네.
1: 예뻐요 우선. 왜냐면 안에는 투명하게 음료가 보이는데 이걸 캔을 따듯이 딱 위에는 알루미늄이 달려있어서 캔 따듯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카페들이 이 음료를 주면 일회용 테이크아웃보다 좀 있어 보이거든요.
0: 그렇죠.
1: 예쁘고.
0: 요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담아서 주면 이제 투명해서 예쁘고 얼마큼 약 남았는지 보이면서 위에는 약간 그 병잎이래 그 잎 해가지고 주긴 하니까.
1: 그런데 그 캔시머는 알루미늄과 투명 페트병이 섞여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나 재활용 잘할래 비행 분석 아무리 헹궈봤자 애초에 재질이 분리되지 않는 재질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이런 거는 소비자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이 어려운 그 애초에 쓰레기가 되게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사실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뭐 저희가 고깃집 가면 있는 빨간 줄이 그어진 스티로폼 접시 아세요? 원래 스티로폼이 떡 같은 거 놔두는 접시들이 흰색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여기에 고기가 빨갛게 보이게 한다고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근데 스티로폼은 흰색만 재활용이 되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그거는 내놔봤자 다 쓰레기가 되는데 사실 그 빨간색이 진짜 열선도 아니고 무슨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게들에서는 내 우리 집 상품이 우리 집 고기가 더 맛있어 보여야 되니까 너나 없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애초에 안 되는 것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들이 그것을 만들지 못하게 규제하고 뭐 폐기물 부담금을 아주 세게 먹인다든지 재활용 어려움을 이제 그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제품들은 5년, 뭐 3년, 5년 기간을 정한 다음에 시장에 출시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변화되는 것이 있고 필요한데 사실 리필이 필요하다는 건 다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거기에 이제 소비자의 기대라고 한다면 본 제품보다 리필 제품이 좀 쌌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그게 이제 리필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나 리필 한다고 리필팩 샀는데 별로 싸지도 않으니까 나만 손해 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는 다 까주고 나는 이렇게 작게 보이는 이런 걸 샀는데 싸지도 않고 종류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법에서 리필팩을 가격을 본품은 몇 퍼센트 이하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은 굉장히 비율이 낮거든요. 지금도 리필팩을 리필 제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긴 해요.
0: 네.
1: 근데 너무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리필을 사고 싶어도 다양해야지 고르는데 없으니까 그냥 본 제품을 산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리필 제품 의무화와 의무화하는 제도들이 그 제품 군도 늘리고 그다음에 가격도 본품은 뭐 최소 30%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냥 단지 우리 소비자는 리필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거든요. 네. 뭐 기업들도. 그게 아니라 리필을 안 좋아하고 플라스틱 새 플라스틱을 안 쓰는 사람들이 항상 손해보는 기분을 느끼게 그렇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더 편하고 더 싸면 그걸 선택할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그러니까 어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적인 게 나의 개인적인 의식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제도적인 것이 조금 그 권장한다는 말 표현을 그 제도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그걸 선택할 수 있게 좀 끌어주는 메리트의 역할을 네. 좀 해준다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그 메리트가 네. 어떤 했다라는 거에 있지 그것이 매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조금 문제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히려 매력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손해고 오히려 인성적으로는 저 사람 까탈스럽다. 왜 저래? 그냥 좀 하지. 이런 뭔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이게 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오히려 눈치 봐서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 알맹상점에 아는 사람만 오지는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 처음 오는 사람도 있을 네. 겁니다. 그러면 되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의식까지 대부분 사람들 요새 한국 사람들 다 의식 있어. 좋아. 근데 거기에서 뭔가 불편한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불편한 거를 찾아서 그것이 옳지만
1: 네.
0: 아유 이런 느낌이 갔거든요.
1: 네네.
0: 그런 분이 오시면 무슨 얘기해 주십니까?
1: 아 그런데 그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은요. 어머 이거 귀여워.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어머 신기해. 이런 반응이에요 오히려.
0: 네네네.
1: 왜냐하면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뭐 키링도 다 병뚜껑을 재활용해서 만든 키링이라든지 버려진 것들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른 데서 많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리필 말통이 많고 뭐가 막 비닐이 다 하나도 없는 무포장 제품이야 이거를 느끼기 전에 요새 유행하는 망원동 소품샵에 왔다는 기분으로 들어보세요. 아 이건 뭐야? 이거는 뭘로 만든 거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귀엽네. 막 이런 저희는 뭐 키링도 요새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드는데 공정무역으로 만든 양모 펠트로 만든 키링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뭐야? 왜 촉감이 왜 이렇게 좋아?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오셔서 막 이런 친환경 샵에 가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너무 이상하거나 너무 막 강요하는 느낌이 있을까 하지만 굉장히 재밌어 하십니다.
0: 약간 지금 제가 들으니까 완전 제로 웨이스트 그 가게하고
1: 네.
0: 그 약간 거기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소비성
1: 네.
0: 적 가치를 좀 추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면 제로 웨이스트 가면 뭐라 그럴까 어디까지 내가 그러니까 처음 간 사람 그런 느낌 네네. 같거든요.
1: 네.
0: 이것도 이런 느낌이 드는데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 너도 이걸로 재미 느낄 수 있어.
1: 네.
0: 이걸 통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아 그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쉽게 설득한다.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 재미를 느낀다라는
1: 네.
0: 걸 딱 맞게 어떤 세팅을 하죠.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된
1: 네.
0: 이유가 뭘까요?
1: 저는 환경운동을 한 15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0: 네.
1: 그럴 때 막 보도자료 쓰고 제도적 운동하고 데모하고
0: 갑자기 보도자료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답답함이 확 느껴졌습니다. 네. 투사의 느낌이었는데
1: 그것도 되게 좋고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 접점이 굉장히 이런 거였어요. 서명하기라든지 뭔가 기자회견 할 때 같이 나가달라 뭐 이 정도였는데 풀뿌리에서 내 삶에서 그러니까 저도 망원동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이런 운동을 되게 재밌게 같이 해보자고 전파하려면 어떻게 하지? 생각했을 때 그때 마을에서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동네 사람들하고 하면서 가게어야겠다. 사람들이 여기 환경운동 하는 곳이야 라는 마음 없이 그냥 한번 여기 뭐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상점은 뭐 묻고 따지지 않잖아요. 저희 제일 처음에 상점 열고 나서 저희가 되게 경악했던 게 어떤 분들이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카페 컵을 들고 저희 상점에 오신 거예요. 저분들은 과연 우리 제로이스 샵을 아는 걸까?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아는 걸까? 이랬는데 그분들이 다 둘러보신 다음에 아 여기는 이런 거 쓰지 않고 다른 것들이 있는 거야 하면서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운동이 아시는 분들에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건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고 싶고 이게 좋다고 생각해 응원해주고 싶어 이런 분들을 접점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가게 형태도 좋다고 생각해서 열게 됐고 저희가 소비를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당연히 비영리 단체 출신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의 방식인데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를 할 때 여기서 저희 물건을 뭔가 세제라든지 뭔가 키링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집들이 선물을 사셨다면 다른 데 가서 쓰레기에 쌓여 있거나 껍데기에 쌓여 있는 물건의 소비를 줄이셔라. 만약 한정 없이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시고 소비를 통해서 난 친환경 물건 샀으니까 이렇게 끝난다면 사실 저희의 역할은 다 못한 거다. 오히려 저희는 사회 문제를 더 만든 거고 새 물건 소비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더 심하게 한 거다. 그러니 여기서 사셨다면 소비를 줄여라.

0: 동네 생활이 되게 즐거워졌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어쩌면 의식의 전환을 목표로 한 건 아니지만 오면 의식이 전환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곳.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알맹상점의 고금숙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아끼고 또 무엇을 오래 곁에 둘지 이런 작은 선택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커피 소년이 부르는 행복의 주문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내고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칠 대로 지친 투우장의 소가 자신만의 공간으로 가서 숨을 고르며 쉬는 곳. 이를 스페인어로 쾨렌시아라고 한대요. 전력을 다하느라 기진맥진한 몸을 회복하는 곳이죠. 심리 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곳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되돌리는 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쾨렌시아가 반드시 장소일 필요는 없다고 해요. 낯선 곳으로의 여행, 그곳에서의 만남,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시간. 주기적으로 즐겁게 쉬면서 삶의 의지도 다질 수 있는 곳. 아마 주일 성당에서의 미사 시간도 우리 삶의 쾨렌시아 아닐까요? 때론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마음을 쉬게 하는 쾨렌시아와 같길 바라면서 군종의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입니다. 충성!

뛰게 해. 눈 높여 놔서 바람도 못 피게 해. 중독이 심한 너랑 게임에 난 이미 페인. 문제가 없어 우리 둘 사이엔, 우리 둘 사이엔.

0: 7월 26일 군종의 시간, 오늘의 첫 곡은 가인과 에릭이 함께한 노스텔지아 들려드렸습니다.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빵 빵톡으로 오늘 함께하고 싶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군종 신부님 강론 먼저 듣고 응답하라 예비역으로 돌아올게요. 매주일 성당에서 주보에서 듣고 읽는 강론. 군종교구 신부님들은 어떻게 전하실까요? 군종의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론과 복음 이야기.
1: 강론 명 받았습니다.
0: 오늘은 군종교구 칠성성당 주임이신 김영인 요한사도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1: 코스피 지수와 하느님 나라. 얼마 전 뉴스에 코스피 지수가 9000포인트를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오를 종목에 투자합니다. 그래야 배당을 잘 받던지 비싼 값에 팔아치우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합니다. 회사의 숨겨진 가치와 미래를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주식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복음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들이는 사람과 좋은 진주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처럼 충분한 투자 가치와 원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밭과 진주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더라도 그것이 보물과 값진 진주인 줄을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 밭과 진주의 진짜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이 그것을 구매합니다.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 자기 것을 투자합니다. 혹은 하느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곁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를 통해 하느님 나라는 엄청 가치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며 나도 하느님 나라에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합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에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한 사람은 분명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오늘 복음 말씀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투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투자했을 때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라는 큰 보물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머나먼 미래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 자신에게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모든 것을 투자한 예로 오늘 제1독서에는 솔로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청하지 않고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하느님 나라의 귀한 보물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지금 얻을 수 있었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지혜와 분별력을 얻으니 이 세상의 다른 것들도 선물로서 따라오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또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에 투자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크고 귀한 보물들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느님 나라의 보물을 얻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바치고 투자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오늘 강론은 군종교구 칠성성당 주임이신 김영인 요한사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0: After school, when I fall. 한 행복연구소에서 참가자들에게 이런 주문을 했대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각각 1분 동안 자유롭게 적어보기. 그리고 작성한 뒤에는 자신이 느끼는 행복도를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건 더 많았고 더 구체적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면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한적한 버스나 기차에서 노래 들으며 책 읽기처럼 디테일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 행복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덥고 습해서 쉽게 불쾌해지기 쉬운 이 날씨 속에서 짜증도 한순간이지만 행복도 한순간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도 행복의 한순간이길 바라면서 영화 속 예비역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경험한 모든 예비역과 함께 그 시절 군대 이야기 나눠봅니다.
1: 응답하라 예비역.
0: 네, 응답하라 예비역 이한빈 아나운서 디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디오 이한빈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7월 말에 다시 만났네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1: 한 달 동안 정말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네. 여행도 중간중간 네. 다녀오고 했었는데요. 7월이 되니까 네. 너무 날씨가 습하고 더워져가지고
0: 맞아요.
1: 아, 이젠 낮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0: 맞아요. 무슨 어항 속에 있는 것 같죠?
1: 맞아요. 완전 세상이 사우나가 된 느낌이라.
0: 맞습니다. 아니, 6월에 우리 방송하고 난 직후에 가족여행 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잘 다녀오셨나요?
1: 네. 아, 제가 서울로 호캉스를 다녀왔는데
0: 아.
1: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도 이제 시간 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멀리는 못 갈 것 같고
0: 네.
1: 그래도 이제 여름 다가왔으니까 휴가로 서울로 호캉스를 다녀오자 이래서 다녀오게 됐는데 한옥으로
0: 한옥 호캉스 네, 오, 특별합니다.
1: 네. 저도 북촌으로 가니까
0: 네.
1: 평상시에는 그냥 뭐 데이트 코스
0: 네.
1: 아니면 뭐 그렇게 경치를 멀리서만 봤다면
0: 맞아요.
1: 한옥 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보니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0: 오, 쾌적한가요?
1: 근데 쾌적하기도 쾌적한데요. 한옥이 현대식으로 개조된 그런 한옥이었어가지고 지내기에는 아주 편했는데요. 단점이 워낙 또 그 자연 속에 있잖아요.
0: 네네.
1: 뒤에 막 큰 산도 있고
0: 네.
1: 벌레가 좀 많이 나옵니다.
0: 산모기가 내려오겠다.
1: 네, 산모기도 산모기고요.
0: 네.
1: 제가 사실 벌레를 잘 못 잡아요.
0: 조그만한 벌레도요?
1: 아, 기어다니는 건 잘 잡는데요.
0: 아, 날아다니는 걸 좀
1: 날아다니는 걸 못 잡아요. 왜냐하면 날아다니는 벌레들은 저를 공격할 수가 있더라고요.
0: 실제로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나 봐요.
1: 그럼요.
0: 어.
1: 저 벌레를 잡는 순간
0: 네.
1: 얘네도 되게 반응 속도가 빠르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잡는 순간 날아갈 때 꼭 눈 쪽으로 한번 치고 갑니다, 벌레들이.
0: 반격.
1: 네. 또 사람의 그 취약한 부분을 네. 알아요. 녀석들이 영특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저희 부모님도 제가 벌레를 못 잡으면은 한 소리씩 하세요.
0: 네.
1: 아니, 이렇게 덩치 큰 녀석이 무슨 자그마한 벌레 하나 못 잡냐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0: 네.
1: 아니다. 얘는 그 날아다니는 벌레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크다. 왜냐면 저보다 더 높게 날 수도 있고 또 속도도 빠르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한데 이렇게 툭툭 치고 가면은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제 방에 벌레가 들어오면은 그냥 벌레 방으로 내주고 저는 거실로 나가서 자거나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0: 아니, 한 소리 들을만 하네요. 지금 디오 씨가 저만 보고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키도 크고 덩치도 큽니다. 그런데 그 작은 벌레 이렇게 약한 모습이라니 좀 반전인데요.
1: 아, 근데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0: 맞죠, 맞죠. 네. 자, 이렇게 한 달 동안 근황도 들어봤는데 어쩐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영화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 그쵸.
0: 이 기술 시대 아날로그 한옥으로 돌아갔잖아요. 여행으로.
1: 네. 네.
0: 근데 이제 우리 군대에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히려 기술 변화에 좀 더 빠른 것 같기도 해요, 옛날보다.
1: 네, 그렇죠.
0: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스마트폰 사용.
1: 아,
0: 그렇죠.
1: 정말 크고 혁신적인 변화였죠.
0: 맞죠. 그럼 디오는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에 군대를 다녀왔나요?
1: 네. 오. 제가 딱 그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직후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0: 네.
1: 저 때는 스마트폰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근데 훈련병 때는 못 썼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전역한 이후로 훈련병 때 훈련봉도 이제 쓸 수 있다. 약간 이런 말도 들리기 시작하긴 했었는데
0: 오호.
1: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는 훈련병 때만 못 쓰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은 집에 부탁을 드려서 스마트폰 그 군부대로 보내달라.
0: 택배로 받아서.
1: 네, 택배로 받아서 사용을 했던
0: 네.
1: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복무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 맞아요. 부대마다 다른데요.
0: 네.
1: 보통은 일과 끝나고 그래서 6시나 6시 반부터 취침 전인 9시 아니면 8시 반까지 뭐 평일에는 사용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0: 네.
1: 근데 저는 조리병이었기 때문에 조금 스마트폰을 일찍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0: 오~ 네. 왜냐하면, 얼마나 일찍이요?
1: 한 3시?
0: 오~
1: 네, 한 2, 3시간 정도 먼저 받을 수 있는
0: 그 이유가 뭔가 조리법을 검색하거나 이런 거에 연관되나요?
1: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0: 네.
1: 저희는 저녁 준비를 해야 되니까
0: 네.
1: 일반 군인들은 저녁을 먹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
0: 네.
1: 저는 이제 요리하고 또 저녁을 만들고 또 장병들 식사 끝나고 나면은 그 뒤처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한 두세 시간을 못 쓰는 거를 감안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한 3시 정도? 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저녁 시간이 휴게 시간인데 비해 이제 네. 조리병들은 휴게 시간이 해당되지 않으니까 미리 네. 받는군요.
1: 그렇죠.
0: 그렇군요. 그럼 주말에는 어때요?
1: 주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0: 오.
1: 거의 하루 종일 쓸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0: 그렇군요.
1: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이제 저희는 옛날에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0: 네.
1: 주말 하면은 진짜 기다려지는 금요일 밤부터 막 설레기 시작하는
0: 핸드폰 할 생각에?
1: 네, 핸드폰 할 생각에 그게
0: 확실히.
1: 진짜 네, 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주말만큼은 뭔가 민간인이 된 느낌
0: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
1: 네.
0: 떨어져 있지만
1: 네.
0: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하니까 확실히 좋은 점이 더 많았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는 통계적으로도
0: 네.
1: 탈영병들도 많이 줄었다고 들었고요.
0: 오.
1: 그리고 군대 안에서의 자살률
0: 네.
1: 이런 것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제가 실제로 체감했던 거는 저 때는 특히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밖에 잘 못 나갔거든요. 그때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나마 사회와 좀 연결된 느낌? 즉각적으로 이제 못 보는 사람들이랑 그 연락도 할 수 있고 또 음악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0: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면서 막뭐 운동을 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그나마 한 편의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정말 큰 군생활 하면서 큰 힘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도입한 그 정책은 정말 필수적인 정책이었다.
1: 만족도가 높다.
0: 네.
1: 좋네요. 그 장병들의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이 단절감이었겠구나 간접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맞습니다.
1: 그럼 반대로 디오가 느낀 스마트폰 사용의 단점도 있었나요?
0: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1: 네.
0: 스마트폰을 못 쓰는 뭐 훈련 기간이나 이럴 때는 그 같은 장병들끼리 뭐 대화도 하고 또 같이 뭐 놀기도 하고
1: 네.
0: 이런 시간이 많은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은 다 누워서 그냥 핸드폰만 합니다.
1: 각자 화면만 네. 들여다보고
0: 네. 생활관이 적막해요. 다 이어폰 끼고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대화 소리도 안 들리고
1: 네.
0: 뭐 불러도 모릅니다.
1: 네. 노이즈 캔슬링 확실해서
0: 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 네.
0: 선임이 후임을 부르는데 후임이 대답을 못합니다. 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어. 야 누구야 이러면은 이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죠.
1: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네요.
0: 완전 옛날 같았으면 하이킥이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1: 근데 그랬을 법합니다.
0: 네, 지금은 이제 잘 토닥토닥 해주면서
1: 네.
0: 내가 불렀는데 못 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좀 그런 장면들이 좀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선후임뿐만 아니라 동기들끼리도 이제 그런 단절감이 생기니까
1: 네.
0: 네, 친해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1: 오히려 내부에서는 연결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겠다 싶습니다.
0: 정확합니다.
1: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군부대 안에서도 일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군대와 스마트폰 보급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오늘 함께 얘기해 볼 영화도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지금 한창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죠. 토이스토리 5입니다.
1: 네.
0: 어렸을 적에 토이스토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1: 그럼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보진 않았고요. 성인이 돼서 1부터 4까지 시리즈를 한 번에 몰아봤습니다.
0: 어렸을 네. 때는 한 번도 안 보시고.
1: 네, 맞아요.
0: 정말요?
1: 디오는 어때요?
0: 저는 어렸을 적에 토이스토리를 계속 돌려봤어요.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에 그렇게 영화를
1: 네,
0: 볼 수
1: 맞아요.
0: 있었으니까 그걸로 돌려보면서 그 장난감들이 움직인다는 거. 이게 어렸을 적에도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내 장난감들도 저렇게 움직일 것 같다.
1: 맞아. 저도 그런 상상했어요.
0: 네.
1: 제가 자고 있을 때나 외출했을
0: 네.
1: 때
0: 네.
1: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고 있을 것 같다.
0: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이후로는 막 장난감 던지거나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리고 또 그 혹시나 내가 나간 줄 알고
1: 네.
0: 얘네가 움직이는 장면을 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하는 생각에 나간 척 해보고
1: 한 번 더 들어오고
0: 네. 그리고 자는 척하면서
1: 네.
0: 실눈 뜨면서 한번 장난감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고 그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1: 아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됩니다. 어떤 영화보다도 이 시리즈 영화를 보면은 그냥 그때 그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1: 동심의 아마 대명사 같은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이 영화의 OST 두 곡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0: 저는 아무래도 프렌즈?
1: 맞아요. You've got a friend in me. 맞죠?
0: 맞아요.
1: 랜디 뉴먼이 부른 이 곡 함께 들을게요.

0: 자, 토이스토리에 나온 두 개의 OST 이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곡은 대표곡이죠.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이어진 곡은 세라 맥클란의 When She Loved Me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먼저 떠오르는 곡은 첫 번째인데 좋아하는 건두 번째 곡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목소리가 너무 평안하지 않나요?
1: 아, 맞아요.
0: 자장가 같기도 하고.
1: 네, 듣기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0: 네.
1: 저도 첫 번째 노래 하면은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첫 번째 노래는 그렇죠.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1: 저는 그 영화 도입부에 앤디의 벽지였던 그 파란 하늘. 저는 그래서 그냥 뭐 평상시 일상 속에서도
0: 네.
1: 하늘이 너무 맑은 날에는 이 노래 들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0: 진짜 좋겠네요.
1: 네. 그래서 토이 장난감보다도 그
0: 네.
1: 하늘을 하면 파란 하늘 하면 가장 떠오르는 곡 1순위.
0: 와, 그 정도로 이제 이 영화가 우리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삶에 배어 있다는 거겠죠.
1: 그쵸.
0: 아, 그 정도로 정말 대표적인 시리즈라고 할수 있는 토이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군종교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군종의 시간. 4주 차인 오늘은 응답하라 예비역 진행하고 있고요. 이한빈 아나운서, 우리의 디오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비역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영화는 토이스토리 5인데요. 이제 자세한 영화 소개 시작해 주시죠.
1: 네,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토이스토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0: 그럼요.
1: 카우보이 우디와 우주보안관 버즈는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이번 토이스토리 5에서는 그동안의 스토리와는 달리 장난감과 장난감의 대결이 아니라 장난감과 스마트 기기의 대결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0: 오호.
1: 영화 버그스 라이프, 니모를 찾아서, 월리 등을 연출한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 제작을 맡았고요. 우디의 성우는 그대로 톰 행크스, 버즈의 성우는 팀 앨런이 맡았다고 합니다.
0: 아, 정말 제작진들이 대단합니다. 니모를 찾아서와 같은 작품을 연출한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면 진짜 잘 만들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0: 아이들에게 거의 뭐라 될까요? 정신적 지주 같은 제작진들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거 제가 찾아보면서도 와, 이 영화들을 다 직접
0: 아,
1: 만드셨구나.
0: 대단합니다.
1: 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근데 토이스토리 이 영화는 장난감만큼이나 그 주인으로 나오는 아이도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0: 이번 시리즈에서도 보니라는 여자아이 중심으로 전개되죠?
1: 그렇습니다. 3편에서 원래 주인 앤디가 보니에게 장난감들을 전해주면서 이후로는 보니의 장난감으로서 우디와 버즈의 이야기가 펼쳐졌었죠.
0: 네.
1: 영화에서 장난감들은 주인이 놀아줄 때그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별을 겪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라는 새로운 장난감을 만나면서 그동안의 장난감들이 위기를 겪는 그런 이야기라서 그동안의 내용들이랑은 상당히 다른 그런 전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0: 네, 요즘 아이들은 확실히 저희들 조카만 봐도 장난감보다는 뭐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TV 이런 전자기기를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제 조카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난감 이런 거 사주는 것보다 뭐 게임 쿠폰 결제, 뭐 차라리 스마트폰 영상 이런 거 만화로 보여주는 거더 좋아하고
0: 네.
1: 이제는 뭐 생일 선물도 그런 기프트 카드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0: 애기들이 벌써
1: 네. 그래서 와, 저 때는 그 장난감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게 가장 최우선이었다면 요즘은 이런 그 디지털 세상 속 이런 화폐가 더 가치가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디지털 화폐에 눈을 뜬다는 게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로 디지털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 우리 어릴 적 진짜 장난감들은 아날로그잖아요.
1: 맞아요.
0: 그야말로 아날로그.
1: 네.
0: 그 아날로그 속에서 상상력이 피어나는 건데 참 아쉽기도 해요. 지금의 그 태블릿 기기들을 우리가 감히 장난감으로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그쵸. 저도 어렸을 때 태블릿 PC를 중학교 때 처음 샀던 것 같은데, 아,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는구나.
0: 맞아요.
1: 그래서 되게 영화를 보면서도 놀랐던 것 같아요.
0: 네, 그만큼 현실을 잘 반영한 영화 같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도 성화에 못 이겨서 사주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어때요? 디오는 몇살 때쯤 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1: 근데 또 요즘은 또 스마트폰 이런 거 없으면은 친구들이랑 연락도 할 수 없고
0: 네.
1: 또 그렇게 연락을 못 하다 보면은 또 소외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는 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 머리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0: 저도 중학생이 좀 적당한 것 같긴 해요.
1: 네.
0: 그나마도 우리가 지금 군대에서 스마트폰이 반입이 가능해도 우리가 어릴 적에 공 하나로 정답게 놀던 그런 추억들, 기억들, 뭐 장난감으로 역할극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인지 그래도 핸드폰이 없는 시간대에 같이 모이면 족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몸이. 근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느 순간 군대에서 핸드폰을 주었을 때 그리고 다시 훈련 때 가져갔을 때놀수 있는 방법을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또 기억을 더듬어 봐도 게임기 하면은 게임기는 기억이 나는데 게임기로 뭘 했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0: 그러네요. 오히려 게임기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 친구와의 풍경이 떠오르지, 그
1: 네.
0: 속에 어떤 게임을 했는지는 사실 그냥 휘발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또 장난감 갖고 놀았던 기억들은 내가 이 장난감으로 어떻게 놀았는지
0: 맞아요.
1: 또이 장난감이 뭐 어떻게 놀고 내가 어딜 갈때 어떻게 데리고 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얘를 대했는지 그런 기억들이 다 남아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아이들도
0: 네.
1: 그런 추억이 남아 있으려면은 아직은 스마트 기기보다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0: 네.
1: 훨씬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 둘다 아마도 중학교 때부터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나 봅니다.
1: 네, 아, 또 너무 꼰대 같아 보이려나요?
0: 아, 전혀요.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분들도 몇살 때쯤이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자신의 아이에게 언제 사다 주었는지 그런 경험들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샵 1053 빵톡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두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들국화 원곡이죠. 델리 스파이스의 내가 찾는 아이. 이어지는 곡은 담소네 공방 친구.

0: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내가 찾는 아이, 담소네 공방 친구. 군종의 시간 4주차인 오늘은 응답하라 예비역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한빈 아나운서 디오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토이스토리 5, 오늘의 영화입니다. 디오는 어렸을 때 장난감 많이 좋아했나요?
1: 네, 어렸을 때도 많이 좋아했고요.
0: 네.
1: 지금도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0: 어렸을 때는 주로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셨죠?
1: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게
0: 네.
1: 저는 포켓몬보다도 디지몬.
0: 두 개가 되게 헷갈려요.
1: 아, 그래요?
0: 네. 전 그 세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저한테는 저는 완전히 구분을 확실하고 또 디지몬을 그때도 좋아하고 지금도 네. 많이 좋아하고요.
0: 그럼 포켓몬에 비해서 디지몬의 매력이 더 출중한 이유는 뭐예요?
1: 아, 이것도 얘기하면 진짜 이거 한 시간 대화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0: 한마디로.
1: 디지몬은요.
0: 네.
1: 지금 봐도
0: 네.
1: 그 뭔가 사회생활이 담겨 있어요. 만화 영화 자체.
0: 어른이 볼 수도 있는 영화다.
1: 조금 유치할 수는 있는데요.
0: 네.
1: 그래도 그 우정과
0: 네.
1: 뭐 배신, 뭐 사랑
0: 네.
1: 이런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디지몬은 포켓몬은 뭔가 조금 뭐 귀엽고 좀 그런 거라면 디지몬은 저한테는 사회생활을 알려준 저를 사회화시켜준 만화영화다.
0: 나를 정말 키운 만화영화다.
1: 아,
0: 디지몬이
1: 네네.
0: 좋네요. 그러면 그 인형들을 사서 모았나요?
1: 그 당시에는 그 장난감들
0: 네.
1: 워낙 또 많이 나오니까 장난감들 많이 샀고 또 지금도 떠오르는 게 트랜스포머 영화. 그 로봇도 어렸을 때 많이 모았던 것 같고요.
0: 네.
1: 지금도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0: 오.
1: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그 간단한 장난감이었다면
0: 네.
1: 지금은 완전 만화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조형물들을 많이 좀 모으고 아직도 좀 저는 그 어리게 사는 것 같아요.
0: 키덜트네요.
1: 네. 요즘 또 키덜트 분들도 많아지시고
0: 네.
1: 또 그런 뭐 피규어나 레고 이런 걸 모으는 어른들도 정말 많아져가지고
0: 네.
1: 아마 이거 들으시면서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이게 또 비싼 취미잖아요.
1: 아, 그렇죠.
0: 저도 너무 레고 같은 거 좋아하는데 비싸서 많이 사지는 못하고
1: 맞아요.
0: 저도 약간의 키덜트가 남아있다면 키링 같은 거?
1: 아,
0: 요즘 많이 하죠?
1: 그렇죠.
0: 키링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계속 모으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키덜트적인 면이 있어서인지 이 영화가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토이스토리 5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나요?
1: 네. 인상 깊은 장면 정말 많았는데
0: 네.
1: 그중에서 대표로 하나를 꼽자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영화를 보다 보면은 장난감의 주인이 자주 바뀌잖아요.
0: 맞아요.
1: 나이가 들면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0: 네.
1: 장난감 입장에선 주인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과거의 주인도 그 장난감과의 추억을 평생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제가 어린 시절에 갖고 놀았던 그 장난감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울컥했던 기억이 나네요. 확실히 인형 그냥 정말 아무 기능 없는 장난감들이지만 우리를 뭐 한순간 키웠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또 어린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고
0: 맞아요.
1: 또 그런 친구이자 또 동반자 같은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0: 네.
1: 그때 생각을 하면서 그 추억은 정말 평생 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 어릴 때 애착 인형들을 다 버렸는데 우리 디오는 혹시 갖고 있는,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 게 있나요?
1: 네, 전 있어요.
0: 어떤 거죠?
1: 그 어렸을 때 추억이 담긴 물건인데요.
0: 네.
1: 그 로봇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 따라서 마트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0: 네.
1: 그래서 혼자 장난감 코너 가서 그냥 한 번씩 둘러보고
0: 네.
1: 이런 걸 정말 좋아했는데 한 번 부모님이랑 같이 마트를 갔다가 이거 멋있다 했는데 부모님이 이건 못 사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난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실망하고 쭉 부모님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카트에 그 장난감이 보이는 거예요.
0: 감동.
1: 근데 그 실수로 담으셨나?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네.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0: 아는 척 안 했어요? 네. 뺄까봐?
1: 네. 엄마 이거 여기 왜 있어요? 하면은 왜 담았지? 이러면서 빼실까봐 그냥. 근데 그 계산을 할 때 다 네. 알게 되시잖아요. 네.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모르니까
0: 네.
1: 집 갈 때까지 조용히 하자. 그래서 결국은 딱 집 갈 때 네. 부모님이 이거 왜 여기 있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과 네. 또 그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저한테 정말 생생히 기억 남아가지고
0: 네.
1: 그 장난감은 차마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0: 와,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감동일 것 같아요.
1: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0: 정말요?
1: 네.
0: 츤데레 부모님이시네요.
1: 네.
0: 저 같아도 그런 추억이 있다면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난감의 추억이 많은 디오는 이번 토이스토리 5 영화를 평가한다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1: 저는 3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0: 생각보다 낮습니다.
1: 네, 좀 이유는요? 박하게. 이유는 요즘 세대와 잘 어울리기도 하고 공감도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만
0: 네.
1: 그 태블릿 PC의 역할, 그 태블릿 PC의 새로운 장난감으로서의 역할이 캐릭터가 조금 아쉬웠다. 그동안의 뭐 빌런, 흔히 뭐 토이스토리 3에서 만났던 핑크베어 라쏘 이런 그 임팩트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 태블릿 PC의

0: 네.
1: 저도 공감했어요. 근데 태블릿 PC의 역할이 참 애매했던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현실 고증이 잘 됐다 느낀 게, 우리가 이거를 딱 빌런으로만 정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일이 많잖아요.
0: 아, 그쵸.
1: 분명히 이게 필요는 하기 때문에
0: 네.
1: 마냥 빌런으로서 역할을 할 수는 없었던 그런 걸좀잘 담기도 했지만, 어쨌든 디오가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 구성상으로는 아쉬웠다.
0: 네.
1: 맞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토이스토리 5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방송 소감 어떤가요?
0: 아, 오늘 정말 대화를 나누면서도 시간 갔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1: 네.
0: 사실 토이스토리는 워낙 시리즈도 많고 우리 할
1: 맞아요.
0: 얘기 너무
1: 한
0: 많잖아요.
1: 시간은 부족하죠.
0: 네, 아,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쉬웠습니다만, 듣고 계신 분들도 꼭 영화 한편 보시고 또 추억도 생각하시면서 앞 시리즈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시간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덕분에 저도 함께 추억으로 돌아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끝곡 디오가 골라왔죠? 어떤 곡인가요?
0: 오늘 또 주제였죠. 토이. 토이 하면 떠오르는 노래 블락비의 토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오 이한빈이었습니다.
1: 네,
0: 반갑습니다.
1: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라 플로라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어떤 말씀에 특별히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입당송부터 1독서, 하답송, 2독서 이어질 때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느님께선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미사 중에 특별히 다가온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솔길 산책 걸어 나가봅니다.

0: 공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이아영이 부르는 그 한 말씀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회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참 묘하게도 이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추억은 각별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늘 보듬어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다독여 주시던 손길 가끔 그립곤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 할머니, 할아버지에 관한 기억과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찾아가기 위해 기차를 탔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장면이 굉장히 그 마음속에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침대칸으로 기억해요. 침대칸. 어린 시절이었는데 침대칸에 이렇게 누워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갔던 그 길이 아직까지 기억에 좀 남아 있고요. 특별히 할머니 기억이 있는데 저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막 싫을 정도로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맞대고 비벼대면서 막 이쁘다고 해주셨던 그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이상의 어떤 추억을 만들 기회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뭐 TV나 드라마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여주는 가족들과 손자 손녀들에 대한 이 애정과 이렇게 사랑을 보면, 아, 참 저분들은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조부모님과 노인의 날이기도 하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사시면서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은 모든 조부모님들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노래 선물 띄워드리겠습니다. 루시드 폴이 부릅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폭우가 끝나면 폭염이 오고 폭염이 끝나면 폭우가 오는 정말 이 쉽지 않은 이 요즘 날씨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무엇보다 부디 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풍경은 어떠셨는지 보내오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혜정 스텔라님, 참예수님, 이번 주 주일에는 주임 신부님, 부주임 신부님께서 어린이 청소년들 2박 3일 여행을 가서 어제와 오늘 초대 신부님 두 분께서 미사를 해주셨답니다. 라고 성당 소식을 보내오셨네요. 네, 아마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여름 캠프를 떠났나 보네요. 또 그 캠프 신부님 두 분이 또 함께 하면서 이 어린이들 또 학생들과 함께 얼마나 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고 계실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대학에서 일하면서 사목을 하면서 이렇게 대학생들과 함께 가끔 뭐 농활도 가고 MT도 가곤 하는데 또 이게 어린이들이랑 가는 분위기와 재미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아무쪼록 아마 신부님들 어린이들과 2박 3일 지내시려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신부님들이 보여준 그 끼와 또 신부님들의 그 열정이 이 본당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에게도 분명히 큰 기쁨과 또 행복으로 다가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본당 공동체, 주일학교 공동체 만들어 나가시길 기도의 오솔길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아침 미사를 드리러 갔더니 유난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목요일에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 일가 친척과 지인들이 최소 일주일 정도 준비 시간이 소요되는 미사를 기다리지 않고 일단 그분의 본당인 저희 성당으로 모두 미사를 드리러 온 것이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부럽던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남은 인생에 긴 목표가 생겼답니다. 네, 디오니시아님, 본당 신자 장례가 났네요. 장례가 났는데 그 고인분의 가족, 친척, 뭐 친구, 지인들이 그 고인분의 이 성당으로 모두 함께 어떤 뭐 추모 미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미사를 드리러 함께 미사 참여를 하는 모습이 되게 좀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나 보네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 안에 어떤 목표도 생겼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선 그 고인분이 과연 이 살아생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참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 사랑을 베풀며 살아온 삶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 사랑이 그립고 또 그 사랑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고인을 기억하는 이 미사에 정말 다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사람의 진면목,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돼요. 나의 장례 미사, 나의 장례식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렇게 방문해 준 사람들이 과연 나의 빈소에서 혹은 나의 장례 미사 때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이러한 자기 죽음에 대한 상상, 자기 죽음에 대한 성찰은
지금 이 순간 내 현재 삶의 방향과 나의 태도에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또 가장 소중한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디오니시아님, 그 미사를 보고 느꼈던 그 마음, 또 마음속에 품은 그 목표를 향해 꾸준하게 나아가시길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애경 잼마님, 신부님 제가 보낸 글 금방 신부님께서 읽어주셨네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잼마님, 이런 경우 어떤 심정일까요?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내가 보낸 사연이 바로 생생하게 그 DJ 진행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바로 읽혀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내가 들을 때 그때 어떤 기분일까? 글쎄,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낸 사연이 바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왔던 경험, 그 기분이 그래도 좋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해주신다는 그 약속과 그 마음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잼마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소향이 부릅니다. 빈센트.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독서는 제12장 배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굴복함에 의해 드러나는 행위가 신념과 책임감에 의해 드러나는 행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선행과 배품이 어떻게 책임의 바탕을 두고 실행되어야 하는지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1: 살다 보면 우리는 굴복함의 문제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하와는 뱀에게 굴복하고 아담은 하와에게 굴복함으로써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배품과 굴복함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분노가 있음을 모르게 되면 좋은 관계 속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굴복함으로써 오게 되는 누적된 분노는 그들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후에야 알아차리게 될 만큼 잘 덮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굴복함의 양식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내적 상태를 잘 알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의식하며 살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내적 세계와도 서로 접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굴복함에서 배품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굴복할 때 우리의 분노를 터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 견디어내고 타협하게 되며 서로 이견을 갖고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문제점이 표면화돼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진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의 변화는 개인의 능력, 동기와 성숙도, 태도의 변화 등과 모두 연관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그의 아내와 장 보러 갈 때 불평을 하지만 그래 여보, 당신을 위해서 갈게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굴복함에서 배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하는 걸 잘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미성숙한 성인으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청소년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들은 그런 청소년이 굴복함을 초래하는 어떤 의무감에서 개인의 책임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청소년은 내가 미사에 가는 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혹은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미사에 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인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을 향한 중요한 발돋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0: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 종교,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 안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또 나의 상관과 직원, 성직자와 평신도 등 상하적이면서 상호적 관계 안에는 여러 역동들이 작용하는데 때로는 서로를 위한 협업과 조화로움이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방적인 강요와 주도권을 행사하여 한쪽을 복종시키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내면에서 올라오는 저항과 못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복종과 굴복함으로 상대방에게 맞춰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 끊임없는 복종과 굴복함에 의해 상대방에게 배품과 선행을 실천하는 이는 분노와 저항감이 누적되어 관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파괴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자는 선행과 배품을 실천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저항감과 분노를 감추지 말고 표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도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굴복함으로써 의무감에 행동하더라도 조금씩 나의 행동이 책임감과 신념에 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잘 알고자 하는 노력과 서로 견디어내고 타협을 위한 대화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내적 상태를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혹시나 그 관계 안에 누적된 저항감과 분노가 있다면 이를 깊게 바라보고 또 건강하게 표현하면서 성장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청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들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내주신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동 세례자 요한님, 신부님, 가끔 담배 사러 갈 때 캔커피 하나씩 주시던 가게 할머니가 입원하셨나 봐요. 교회 다니시고 엄마보다 손 아래이신데 큰 병이 아니시길 기도드려요. 네, 세례자 요한님, 아, 정말 정겨운 풍경이네요. 아마 이 우리 길에서 자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이 아닌 뭐 그냥 동네 슈퍼라고 할까요? 그 슈퍼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 예, 이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담배 하나 사러 딱 갔는데 그냥 캔커피 이렇게 하나 그냥 더물어 주시면서 이거 하나 마셔. 하시는 그 할머니, 마치도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같게 다가오는데요. 그렇게 매일같이 캔커피를 하나씩 그냥 이렇게 덤으로 서비스로 주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안 보이시고 건강상 이유로 또 입원을 한 게 아닌가. 아, 이럴 때는 정말 걱정이 되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고, 매일같이 가게를 지키셨던 할머니가 어디 가셨을까 하는 궁금함과 걱정이 크실 텐데, 네, 큰일이 아니기를 저희도 간절하게 바라보고요. 우리 할머니께서 다시 빨리 이 마트에 자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세례자 요한님이 담배 사러 가실 때 또 캔커피 하나 전해주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네, 세례자 요한님 감사드리고요. 7816님, 돌아가신 우리 엄마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남동생 생일이거든요. 남동생은 절 무시하고 싫어하는데 전 남동생을 사랑합니다. 남동생이 상처 줘도 괜찮아요. 왜냐고요? 저는 남동생을 사랑하니까요. 네, 7816님. 네, 이 엄마를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 아이고, 얼마나 그 엄마가 그리웠으면.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엄마가 그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엄마가 해주던 음식, 또 엄마의 그 따뜻한 품, 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그 엄마의 그 목소리. 아마도 이 엄마의 이런 다정함이 그리워지게 되는 때는 아마도 좀 마음이 외롭고 또 삶이 버거울 때가 아닌가 싶네요. 우리 7816님이 지금 아마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별히 함께 이제 형제로 살아가야 할 남동생과의 관계가 더 엄마를 그리워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동생이 이렇게 누나일까요? 형일까요?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남동생이 우리 7816님의 그 마음 꼭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엄마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7816님 감사드립니다. 한 라우렌시아님, 신부님, 한없이 착하고 성실한 우리 큰손자 서재민 알폰소가 이제 29살인데 얼마 전에 갑자기 뇌 종양이 발견되어 큰 수술을 했답니다. 감사하게도 종양은 양성이고 수술도 잘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퇴원한 손자가 부디 회복 잘하고 말끔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어려서부터 제가 키운 손자입니다. 저도 여든이 넘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듭니다. 아이고, 한 라우렌시아님, 큰손자 우리 알폰소 뇌종양 대수술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고 걱정이 크셨을까요. 여든이 넘은 나이 연세에서도 오로지 손자의 회복, 손자의 건강만을 기원하는 또 기도하는 그 마음 정말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기도지기님들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서재민 알폰소의 케어를 위해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신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제 29살인 서재민 알폰소가 얼마 전 뇌종양 대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나이다.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착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사랑으로 큰 수술 이후에 하루하루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여든이 넘은 노후로 손자의 회복을 도우며 지쳐가는 한 라우렌시오 할머니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생기로 지켜주소서. 뇌종양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청하오니 저희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르신 말씀 새기며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17이다가 부르는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산책길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해바라기가 부르는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페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김가람 PD가 쓴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입니다. 스마트폰과 AI 인프라 이면에 숨겨진 참혹한 아동 노동과 전자 폐기물의 실태를 고발하는 책인데요.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께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볼 부분은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 36쪽부터 39쪽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여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금속을 땅에서 파내야 한다. 탄소 배출이 높은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전기화하려는 흐름 속에 세계는 석유통이 있던 자리에 배터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생산량은 1995년에서 2020년 사이 연평균 20% 성장했다. 2019년 노벨위원회는 무선 시대를 열고 화석 연료가 없는 친환경 미래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3명의 과학자에게 노벨 화학상을 수여했다. 나는 그 친환경 미래 사회에 끼지 못한 찬란한 기술 발전에도 삶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아이들을 만나러 이곳에 왔다. 그 어느 곳보다 오염된 이 땅에는 저 멀리 지속 가능한 세상에 저탄소 생활을 충전하기 위해 석기 시대의 노동을 견디는 아이들이 있었다. 지난 세기 콩고 아이들은 타본 적도 없는 자동차 바퀴를 만들기 위해 고무를 채취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이 잘렸다. 이번 세기 콩고 아이들은 쥐어본 적도 없는 전자제품을 충전하기 위해 생명이 방전되도록 일하고 있다. 공동의 집 지구, 오늘은 김가람의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을 부분은 책 126쪽과 127쪽입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에는 충분한 규제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미국이나 한국처럼 안전장치와 규제가 있는 나라들을 떠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든 마음껏 할수 있으며 정부도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한 세대의 아동 수만 명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을 해서 세계 원자재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우리도 글로벌 경제의 일부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때문에 기후위기도 발생하고 아동 노동도 존재하니까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적극적인 소비자로서 행동할 때만 뭔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여전히 아이들을

0: 41조까지입니다. 코발트 광산과 전자 폐기물 더미에서 말도 안 되는 삶을 견디는 아이들은 어떤가? 아이들의 손발에 대한 수요는 국경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의 피와 땀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덕분에 말도 안 되게 변덕스럽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있고, 그 사이에서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벌며 두 세계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각자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 가난, 착취, 폭력은 어느 지역의 고유 특산품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용납 안 될 아동노동이 마침내 지구 반대편에서도 뿌리 뽑히면 곤란할 것은 누구인가. 콜레지와 라고스에서 매일 밤 생각했다. 쇳가루 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누군가 어린 나를 촬영하려 왔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태어나 보니 광산과 쓰레기 더미에서 목숨을 부여잡아야 했던 나는 발버둥 쳐 이곳을 벗어나는데 성공했을까. 1988년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나의 성과가 아니듯 2018년 코발트 광산에서 태어난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재회를 상상하며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어른 한 명의 기록을 세상에 남기고 싶었다. 모린, 카스, 메삭, 살리수. 버거운 기억 속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한글로 꺼내어 이곳으로 불러오고 싶었다. 종이 위에서라도 어른들이 이 아이들과 마주하기를 바랐다. 이 이름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저 가난한 나라의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길 바랐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가한 동정심이 아니라 아이의 고통으로 얼룩진 내 삶을 닦으려는 어른의 책임감을 느끼기를 바랐다.
1: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2: CPBC FM
3: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5: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삼강한우
6: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7: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8: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7: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8: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7: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9: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7: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10: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11: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0: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11: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0: 밝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갓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리쬐는 햇볕과 눅눅한 공기, 여름은 그저 견뎌야 하는 계절이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열매가 무르익듯이 우리 삶도 이 뜨거운 여름을 통과해야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닐까. 지친 발걸음으로 돌아온 주일 저녁, 시원한 음료 한 잔을 앞에 두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뭔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저 마음에 드는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이 고맙고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찍고 있는 이 작은 쉼표가 남은 여름을 건너갈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7월 마지막 시간 첫 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들으셨습니다. 예,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이제 7월 말 저희 애청자 분이라면 또 은근히 기대하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 역시 기대하신 대로 김광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예, 그 재즈피플 김광현 편집자님 모시고 재즈 특집 오늘 하게 됐는데요. 김광현 평론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월간 재즈피플의 편집을 맡고 있는 김광현입니다. 매년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요. 2026년 여름 특집에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1부와 2부 굉장히 또 그 신선한 기획으로 네. 아주 정성껏 그 코너를 준비해 주셨는데 아주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오늘 1부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1: 네, 제가 지난 6월 초에 뉴욕에 출장에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0: 네.
1: 한 8일 정도. 보통 이제 앞뒤로 비행기 타는 시간 빼면은 이제 아마 온전하게 뉴욕에서 있었던 시간은 5일 정도였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재즈의 여러 공간, 뭐 재즈 라이브 클럽, 그 다음에 재즈 레전드들이죠. 거장들이 스쳐갔던 공간
0: 네.
1: 그런 데들 한 번씩 가보고요. 그리고 재즈 LP샵들, 중고 LP샵이죠. 그렇게 다녔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많이 다녔겠지만
0: 네.
1: 예, 그래서 한 5일 동안 한 10여 곳 정도 중고 LP샵을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재즈 LP를 몇 장을 샀는데요. 그래서
0: 네.
1: 오늘 재즈 뉴욕에 출장으로 갔었을 때 만났던 음반들,
0: 네.
1: LP들 여러분들에게 뭐 자랑반 소개반에서 들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0: 네, 우리가 이제 부러움은 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오늘은 네. 김광현 평론가님께서 또 뉴욕의 그 LP 샵들을 다니시면서 또 정성껏 골라오신 앨범들을 통해서 우리 또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또 이렇게 덕을 입게 됐습니다. 참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만적으로 들리는 것
1: 네,
0: 같기도 해요.
1: 그렇긴 한데요. 실은 뭐 가서 뭐 사고 싶었던 LP를 만나고 갖고 와서 듣고 하면 말씀대로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다닐 때는 무척
0: 맞아요,
1: 네. 이제 힘든 일입니다. 고역에
0: 맞아요.
1: 가깝고요.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0: 발품을 파셔야
1: 예,
0: 돼요.
1: 근데 요즘은 진짜 그 구글이 아니었다면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0: 네, 네.
1: 다 핸드폰으로 지도도 교통편도 다 알게 돼서 훨씬 수월해졌고요. 그러더라도 계속 걸어 다녀야 되고 또 갖고 다녀야 되고 또 가서 사면은 뭐 음반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구입해야 될 음반들이
0: 네.
1: 그러니까 없으면 또 다른 매장 가고 또 계속 서서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여서요. 근데 그러더라도 뭐 재즈 좋아하고 음반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그만한 기쁜 일도 없죠.
0: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 뭐 그야말로 뭐 한 천 장을 골라보고서 하나 뭐 이렇게 고르는 거지만 또 그 자켓들 이렇게 훑어보는 또 기분이 그게 또 이제 낙이기도
1: 네네.
0: 하죠. 고생이기도 하지만 예,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그 골라오신 음반들인데 오늘 첫 곡으로 소개해 주실 곡은 뭘까요?
1: 네. 뭐 여러분들 재즈 좋아하신 분들 다 너무나 좋아하는 재즈 기타리스트이죠. 팬 메스니 그룹의 음악을 골랐습니다. 팬 메스니가 굳이 뭐 LP로 듣던 CD로 듣던 음원으로 듣던 상관없는
0: 네.
1: 너무나 훌륭한 아티스트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반 중에 Still Life Talking이라는
0: 네.
1: 음반이 있습니다. 1987년에 나왔고요. 그의 앨범, 이제 팬 메스니는 솔로로 내는 음반이 있고 그룹으로
0: 그렇죠.
1: 내는 음반인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룹을 이니셜을 따서 PMG라고 하는데요. PMG로 카운팅을 하면 이제 다섯 번째 5집이
0: 네,
1: 되겠습니다.
0: 네.
1: 그의 5집 음반을 골랐는데요. 뭐 CD는 제가 갖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LP로 나온 건 제가 못 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그 막 이렇게 골라다 보니까 팬 메스니 음반들이 있지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 10년 전에 나왔던 70년대 EC
0: 그렇죠.
1: 음반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레이블 바꾸고 이게 아마 개펜으로
0: 네.
1: 레이블을 이적하면서 낸 음반인데요. 개펜 시절은 80년대 후반 90년대이기 때문에 이제 LP는 사장되고
0: 네.
1: CD 시절이 이제 도래했던 시기여서 LP가 많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이 LP로 나왔는지 뭐 시기적으로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이제 LP샵에서 이 음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 기준으로는 고가에 해당되지만
0: 네.
1: 예, 음반을 이번에 이렇게 갖고 와서 너무나 뿌듯한 앨범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의 이 앨범에 실린 곡 중에 가장 대표곡이 이제 미누아노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미누아노는 이제 브라질 말로 그 브라질에서 부는 바람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 브라질 아마 그 남서풍이라고 하는데요. 브라질 남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부는 차갑고 건조한 남서풍의 바람. 약간 그런 이국적인 바람이 음악을 들으면 쫙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음반을 꼭 그 강원도로 여행 갈 때 꼭
0: 주제곡처럼
1: CD를 갖고 가거나 아니면 음원으로 듣는 곡이기도 합니다.
0: 예, 페메스니가 사실 이 개편으로 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브라질 음악들 같은 많이
1: 사용했던
0: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ECM일 때는 좀 약간 차갑고 이지적인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뭐랄까 마음을 녹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70분님은 어떤 ECM 시절이 좋으세요? 개편 시절이 좋으세요?
0: 저도 사실은 그게 또 확실히 나이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젊었을 때는 ECM 시절에 약간은 예각적인 그런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부터 이때 음반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1: 네, 저는 이제 페메슨이 가장 최고 시절은 개편 시절이라고 보고 대중성도 있고 곡도 좋고 그리고 본인이 워낙 이제 유명 아티스트가 됐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해서 최상의 음반을 만든 게 아닌가 합니다.
0: 네, 페메스니 그룹의 미누아노 68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예, 여름 재즈 특집 김광현 평론가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김광현 평론가님께서 최근에 뉴욕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LP샵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발견하신 추억의 명반들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첫 곡으로 팻메스네 그룹의 Still Life Talking 앨범 중에서 미누아노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곡은 뭘까요?
1: 네, 50년대, 60년대에 활약했던 쿨 재즈의 대가죠. 알토 색스폰 연주자 폴 데스몬드 퀄텟의 음반을 골랐습니다. 폴 데스몬드는 데이브 브루벡 퀄텟의 어떻게 보면 뭐이 1인자 같은
0: 그렇죠.
1: 2인자죠. 뭐 리더는 피아니스트 데이브 브루벡이지만 그 데이브 브루벡의 가장 히트곡인 테이크 파이브를 작곡한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작곡과 그리고 클라리넷 과 소프라노 색스폰 같이 아주 부드러운 알토 색스폰 톤을 갖고 있죠. 소리가 너무나 약간 비단결 같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알토 색스폰 소리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그가 70년대에 발표한 음반 폴 데스몬드 퀄텟 라이브 음반에서요. 마나지 카니발 우리가 이제 카니발의
0: 오늘
1: 아침이라고 알고
0: 아침인데.
1: 있는 곡을 골랐습니다. 영화 음악이고 뭐 원곡도 너무나 유명하고요. 뭐 브라질 아티스트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연주하는 곡이기도 하죠. 이 곡을 폴 데스몬드가 1975년에 캐나다에서 가진 실황입니다. 캐나다 클럽에서 가졌고요. 그리고 이 곡이 이 앨범이 또 의미가 있는 게요. 폴 데스몬드의 거의 유작입니다. 그이 앨범을 이제 75년에 여기서 라이브를 하고요. 77년 초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반은 76년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0: 그렇죠.
1: 사망하기 몇 개월 전에 거의 마지막 앨범으로 나왔는데요. 음악을 들어보면은 전혀 사망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50년대 톤을 잘 구사하는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 2LP입니다.
0: 네, 두
1: 이제 두
0: 장짜리.
1: 장짜리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안에를 이렇게 열면은 양쪽에 LP 두 장이 들어가 있는 게이트폴드로 되어 있는
0: 굉장히
1: 음반들.
0: 품위 있게 되어
1: 예,
0: 있네요.
1: 작품도 좋고 만든새도 좋고요. 그런데 그 갔었던 샵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들어오면은 이 가격이 안될 텐데요. 5달러에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0: 득템을 하셨던 예, 폴 데스몬드 쿼테 연주입니다. 마냐 데 카나발, 카니발의 아침 들어보시죠.

0: 예, 최대한 심호박소재 재즈 특집 뉴욕 재즈 투어에서 만난 LP들 김광현 재즈 피플 편집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폴 데스몬드 콜테시 연주한 카니발의 아침 들었고요. 예, 다음 곡도 흥미로운 곡이네요.
1: 네, 그 LP샵 투어를 이제 그런 걸 디깅이라고 하거든요. 네, 디깅이라고 네. 하는데요. LP를 고르는 행위인데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실은 국내에서 비싼 건 미국에서도 비싸고 네. 뭐 태국에서도 비싸고 네. 뭐 독일에서도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싼 음반보다는 자기가 찾던 음반을 조금 저렴하게 갖고 오는 맛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방금 들으셨던 폴 데스몬드도 그런 음반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는 영화 음악 네. 음반이 있습니다. 아마 70년대 문제작 네, 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국내 개봉은
0: 아마 했었을 것 같고 후에
1: 네, 나중에 됐겠죠.
0: 네. 네. 또 사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그 뭐 미투 관련해서
1: 네, 네, 맞습니다. 그게,
0: 근데 이제 음악은 죄가 없으니까.
1: 네, 네. 아주 그 문제작이었던 네.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라는 네. 영화의 OST가 되겠습니다. 이 워낙 이 말론 브란도의 그 거친 연기가 네. 있었고요. 그리고 마리아 슈나이더. 그래서 아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의 제작하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네, 일들이 뭐, 또 있어가지고. 기사화되고 알려지긴 했는데요. 여기에 음악은 바로 이 가토 바비에르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테너 색스폰 연주자가 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월드컵도 다 끝나고 그렇죠. 안타깝게 이제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네. 예, 아르헨티나가 이제 축구 강국인 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음악 특히 이제 재즈에서도 몇몇 아티스트가 네. 있는데요. 아마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재즈 연주자 하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가토 바비에르를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0: 아마 재즈 음악으로 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쭉 리스트를 꼽아보면 아주 상위에 꼽힐 만한 앨범일
1: 네,
0: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음반이 뭐 영화 음악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고 LP샵에서 그 가장 가격이 낮은 축에 그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음악이 워낙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바로 그 작품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렇게 음반을 보면 보통 그 감독이나 예. 연주자 이름을 쓰기 마련인데요. 워낙 이제 말론 브란도가 여기서 연기를 잘해서 그의 이름이 네. 앨범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의 OST는 네. 이 가토 바비에르가 연주를 했고요. 여기 현악 오케스트라가 뒤에 쫙 깔립니다. 네. 그래서 그 현악 오케스트라는 이 올리버 넬슨이라는 미국의 또 다른 연주자죠. 근데 워낙 편곡에 뛰어나서 영화 TV 드라마의 작곡과 편곡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예, 올리버 넬슨이 편곡과 주의를 맡아주기도 한 곡입니다.
0: 예, 가토 바비에르가 맡았던 레스탱고 인 페리스 주제음악 들어보시죠.

0: 에세 마지막 탄고 주제 음악 들으셨습니다. 예, 다음 곡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죠.
1: 네, 오르간 연주자 지미 스미스와 기타리스트 웨스 몽고메리가 연주해서 1966년에 발표한 더 다이나믹 듀오라는 음반입니다. 다이나믹 듀오는 우리나라 이제 힙합 네. 팬들로도 있는데요. 네. 그 팀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렇게 앨범으로 먼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소울 재즈의 대가들이죠. 네. 이 각각의 음악 쪽으로 재즈사에 남긴 업적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둘이 같이 연 음반도 몇 장 있고요. 또 이 앨범은 아예 누구 하나의 리더가 아니고 공동 리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다음에 전형적인 소울 재즈의 오르간 트리오로도 있고요. 여러 개 있는데 방금 앞서 들었던 8에서 마지막 탱고에 편곡을 했던 올리버 넬슨이 이 앨범에서도 편곡을
0: 그랬군요.
1: 예, 맡아 주었습니다. 그 음반에 실린 곡 중에서 Baby It's Cool Outside라는
0: 약간 그 크리스마스 음악
1: 맞습니다.
0: 같네요.
1: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1940년대 히트 팝송인데요. 그 곡을 제가 이 곡을 들을 때 이제 원곡의 여자 남자가 이렇게 주고받곤 했었던 노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타와 오르간이 그 형식을 이제 갖고 와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미 스미스와 웨스 몽고메리가 함께 연주하는 Baby, It's Cold Outside 들어보시죠.

0: 예,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오늘 여름 재즈 특집으로 재즈 피플 편집장이신 김광현 음악 평론가님 모시고 뉴욕 재즈 투어에서 만난 LP들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꾸미고 있습니다. 김광현 평론가님께서 최근에 뉴욕에 이제 출장을 가셔서 일하러 가셨습니다만 또 여가 시간을 이용하셔서 샵들을 레코드 샵들을 돌아다니 발품을 파셔서 또 그 명반들을 이렇게 구해 오셨는데 저희도 함께 구해 오신 앨범도 좀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 엘라 피츠제럴드 역시 네. 엘라의 팬이시니까 네, 이걸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게 맞습니다.
1: 네, 실은 이제 그 음반점을 갈 때마다 장르별로도 있고요, 아티스트별로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언제나 제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엘라 피츠제럴드가 네. 있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E로 돼 있지만 네. 미국은 이제 D로 바뀌니까 아, F의 그러네요. 자리에 네. 가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붙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엘라 피츠제럴드 이 음반 말고도 몇 장을 이제 다른 매장에서도 갖고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음반은 엘라 피츠제럴드가 1959년에 발표한 송북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지 거신, 아이라 거신, 거신 형제의 송북입니다. 엘라 피츠제럴드가 56년부터 63년까지 여러 스탠다드 작곡가들의 곡을 시리즈로 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콜 포터와 거신 형제 곡이 가장 인기가 있고요. 거신 형제는 5장의 LP를 냈습니다. 총.
0: 많이 냈네요.
1: 예, 많이 냈습니다. 곡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지 거신 작곡, 아이라 거신 작사로 만들어진 곡들을 LP 5장을 내는데요. 그 5장이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특히 이 조지 거신 송북이 좀 특별한 게요. 이렇게 그 베르나드 부베치라는 그 프랑스 작가가
0: 네,
1: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1: 되게 빼죽빼죽하게 네, 그리는 네. 거죠. 한국에서도 전시가 있었어요.
0: 네, 네, 네.
1: 이 부베 그림으로만 냈어요. 그래서 이 5장이 다 부베의 여러 가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0: 집에 이렇게 쭉 놓으시면 맞습니다. 정말 아름답겠네요.
1: 제가 이 5장을 다 LP로 모으는 게 CD는 다 있는데요. LP로 다 모으는 게 꿈인데요. 제가 이제 한 장이 있었고요.
0: 네.
1: 3집. 그래서 이번에 이제 투어 가면서 1집을 골랐습니다. 물론 인터넷 온라인으로 사게 되면 다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서 만나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거신 시리즈의 1집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림도 좋고요. 예, 이런 것들은 부베 원작을 저희가 살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렇게 엘라 음반으로 대신하면 어떨까 한다. 그의 음반에서 Someone to Watch Over Me라는 유명 너무나 사랑받는 네. 곡이죠. 골랐습니다.
0: 예, 엘라 피츠제럴드의 Someone to Watch Over Me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책과 음악이 있는 쉼터, 최대환 신부의 음악 서재입니다.
1: 음악 서재 2부입니다. 예, 애청자들이 사랑하시는 김광현 평론가와 함께하는 최대한 신부의 음악서재 여름 재즈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김광현 평론가님께서 뉴욕 이번에 출장 가신 길에 또 그 레코드샵에서 발품을 팔아서 골라오신 중고 명반들을 같이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그 자켓을 못 보여드려서 정말 아트웍도 너무 좋은데 아무튼 음악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1부 아주 즐겁게 들었습니다. 2부도 또 역시 흥미진진한 코너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곡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2: 네, 뭐 시기적으로 아마 지난 한 달 동안 전 국민이 아니죠. 전 세계인들이 예, 공 하나를 두고 기뻤다 슬펐다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결승전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뭐 대한민국의 성적은 우리가 이제 희망했던 거는 안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선에 본선에 이렇게 진출을 했고요. 이제 뭐 팀이 좀 많아져서 뭐 좀 조금 수월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본선에 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예. 또 4년 후를 또 기대하면서 한국에 응원을 좀 하겠고요. 여러 뭐 기록들이 있고 뭐 누가 짐작 뭐 이게 도박사들이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들 스페인이 1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이번에는 그 굉장히 이변이 많은 대회인 듯 보이면서도 결국은 소위 말하는 정배대로 다 이렇게 배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렇죠. 그 4강에 오를 팀도 거의 맞아요. 맞고 거기서 이제 준결승 결승한 것도 맞고 우승도 스페인이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약간 언제나 우리들은 이제 의외를 희망하잖아요. 좀 못했던 팀이 우승하길 원하지만 그래도 아주 뛰어난 수비 조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8강이라고 그렇죠. 하죠. 8 팀이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 이제 그들의 경기를 보면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그날에 아마 운도 있고 컨디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다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종 8강에 오른 팀의 재즈 아티스트 곡들을 월드컵 재즈 8강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고 그만큼 참 재즈 역시 축구 못지않게 세계화되어 있는
2: 맞습니다.
1: 음악이라는 걸 또 느끼게 되네요. 예, 어떻게 그럼 1위 팀부터 볼까요?
2: 네, 제가 이 곡을 선곡할 때는 아직 결승전이 안 돼 있을 때거든요.
1: 네, 오늘 방송하면서는 저희가 결과 알게 돼서
2: 맞습니다. 저는 스페인이 1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2부의 첫 곡으로 테테 몬트리오의 곡을 골랐습니다.
1: 아, 네, 역시
2: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죠. 테테 몬트리오라는 아티스트인데요. 30년대 태어나서 97년까지 생존하면서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까지 많이 알려진 연주자인데요. 근데 이 테테 몬트리오가 조금 그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을 보면 아시겠는데요. 이제 선천적인 시각장애입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아티스트인데요. 그런데도 재즈 피아노를 그렇게 멋들어지게 연주를 하면서 알려진 아티스트고요. 스티브 체이스에서도 음반을 많이 냈던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비밥과 하드밥 아주 정열적인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스탠다드들도 연주하지만 본인의 창작곡도 조금씩 이렇게 음반을 냈던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이런 연주자들이 대부분 미국의 거장들이 유럽 투어를 할 때 뭐 디지 길레스피라든지 아니면 덱스터 고든 같은 사람들의 사이드맨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테테 몬트리오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79년 스티플 체이스 음반에서 냈는데요. 알버트 투티스와 NHOP 그 닐센 웨스턴 페데르센이라는 베이스 연주자죠.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 트리오로 음반을 녹음했는데요. 투티 스템포라는 음반에서 실려있는 스탠다드 단데 드림이라는 곡 골랐습니다.
1: 예, 테테 몬트리오입니다. 단데 드림.

0: 예, 테테 몬트리오의 단데트림 들으셨습니다. 최대한 심의 음악 소재 오늘 여름 재즈 특집 재즈 피플 김광현 편집자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1부 뉴욕 재즈 투어에서 만난 LP들이어서 2부는 이번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월드컵 8강 진출국들 다시 모아서 재즈 월드컵 8강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우승국인 스페인의 테테 몬트리오의 곡을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누굴까요?
1: 예, 결승에 만났던
0: 네.
1: 팀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였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제 아르헨티나는 1부에서
0: 네.
1: 우리가 8에서 마지막 탱고
0: 네.
1: 가또바비에르 연주로 대신을 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4강 팀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영국, 잉글랜드. 예,
0: 잉글랜드.
1: 영국이라고 하면 되죠. 월드컵
0: 그렇죠.
1: 할 때는
0: 네. 잉글랜드로
1: 잉글랜드라고.
0: 해야 되겠죠.
1: 예, 아마 이제 처음에는 그게 저도 학창시절에는 왜 잉글랜드라고 영국 팀이 여러 개 나오나, 영국은 무슨 특혜가 있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영국은 각각,
0: 그렇죠.
1: 예, 이제 각각 예선에 다 해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같은 영국 안에서 4강에 들 수도 있고 결승도 할수 있지 않을까.
0: 네,
1: 예.
0: 뭐 그런 걸 꿈꾸고
1: 네.
0: 있겠습니다만 또.
1: 근데 이번에 이제 잉글랜드가 60년 만에 아마 결승에 올라서, 아니,
0: 맞습니다.
1: 이제 우승을 한번 꿈꿔봤었다고는 하는데요. 뭐, 그런 트로피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연주자의 곡을 골랐는데, 영국은 기본적으로 재즈 연주자가 많죠. 존 텔러도 있고, 노마 윈스턴, 그리고 그 재즈 베이스의 거장, 데이브
0: 아,
1: 홀란드도 영국
0: 네.
1: 연주자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연주자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영국 아티스트이기도 하는데요. 영국 아티스트는 제가 아주 신예 젊은 연주자로 하나 골랐습니다.
0: 네.
1: 눕냐 가르시아라는
0: 네.
1: 여성 색소폰 연주자고요. 1991년생이니까
0: 정말 젊으시군요.
1: 진짜 젊은 연주자죠. 아주 10대 후반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고요. 지금은 거의 뭐 혜성을 지나서 재즈를 이끌어가는 여성
0: 간판
1: 연주자
0: 스타가 되어가고
1: 맞습니다.
0: 있는 거군요.
1: 네, 영국 런던 출신이고요.
0: 네.
1: 근데 흑인 여성인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그 이제 서인도 제도의
0: 네.
1: 섬나라 출신입니다. 가이나하고요. 그다음에 트리니다드 그쪽 지역이니까 아주 고기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국 뭐 런던 막그 영국 재즈가 2020년대 와서 각광을 받는데요. 그 각광받는 거의 주인공들이 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오거나 아니면 이런 데 카리비안 해변의 지역의 도서 국가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이주하거나,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젊은 연주자들이 영국 재즈를 이끌어 가거든요. 이제
0: 네.
1: 그 중에 이제 간판 주자가 바로 늠냐 가르시아가 될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영국에도 보니까 이제 문학계나 특히 음악 그리고 체육계 이런 데 보면 정말 서인도 제도 출신들이
1: 네.
0: 많으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지만 영국 재즈가 그런 것들을 잘 품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주자들이 많이 되고 가고 거기서 이제 태어난 90년대생, 2000년대생들이 이제 영국 재즈를 세계에서 각광받게 하는데요. 특히 이게 늠냐 가르시아는 색소폰 연주자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존 콜트레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예, 존 콜트레인의 그 약간 영적인 연주 그런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영국이 또그 춤, 클럽
0: 네.
1: 그것으로도 인기가
0: 그렇죠.
1: 있죠. 그래서 이제
0: 네.
1: 그런 사운드도 묘하게 여기서 이제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그녀의 데뷔 음반에서 The Message Continue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0: 네. 늠냐 가르시아의 The Message Continues입니다.

0: 예, 최단심의 음악 소재 2부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추억하면서 재즈로 8강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이어서 이제 잉글랜드에 떠오르는 지금은 이제 점점 영국 재즈씬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된 90년대에 태어난 여성 색소포니스트 눔냐 가르시아의 데뷔 앨범 중에서 The Message Continues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아마 프랑스로 가죠?
1: 네, 프랑스는 뭐 거의 뭐 두말할 거 없이 축구 강국이 됐습니다.
0: 네, 정말 잘.
1: 웬만하면 4강 안에 드는
0: 네.
1: 그래서 대진운만 좋으면 언제나 이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이 프랑스 응원하셨던 재즈 축구 팬들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연주자 뭐 당연히 뭐 어떻게 한
0: 너무
1: 명을 고를 수
0: 많죠.
1: 없습니다.
0: 사실은 재즈 강국이기도 하죠,
1: 맞습니다.
0: 프랑스가.
1: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은 아티스트가 있지
0: 맞아요.
1: 않나, 더 많은 음반이 나오고, 그리고 프랑스적인 재즈가 확실히 있죠.
0: 네.
1: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쨌든 미국 재즈를 쫓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에스닉한 스타일을 보인다면은 프랑스는 아마 처음부터 자신들만의 재즈를 추구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젊은 연주자 중에서 곡을 골랐습니다. 프랑스 재즈 아코디언 연주자 뱅상 페이라니 하고요. 그다음에 소프라노 색스폰 에밀 파리쟁이라는 아티스트인데요. 둘다 80년대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80년대생들도 이제 지금
0: 뭐
1: 마흔이 되고
0: 중견
1: 중견
0: 연주자.
1: 연주자가 됐죠. 프랑스를 이끌어가는 두 간판 주자의 연주인데요. 이 아코디언과 소프라노 색스폰인데요. 이두 명만 연주를 하는 음반이 있어요. 예,
0: 특이한.
1: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과 소프라노 색소폰의 두 음반을 보통 이제 일회적으로 음반 하나만 할수 있는데요. 이들은 음반을 하나 냈고 그리고 음반을 하나 더 냈어요. 이단 듀오로만 연주한 음반이 두 장을 낼 정도로 서로 호흡이 잘
0: 아,
1: 맞았던
0: 그렇군요.
1: 거죠. 그래서 2020년에 그들의 첫 듀오 음반 중에서 아브라쏘라는 음반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쏘가 한번 보니까 포옹 따뜻한 인사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아마 두 명이 만나서 서로 포옹한 느낌으로 연주를 한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더 크레이브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프랑스적인 우아함도 있고 그리고 재즈 즉흥 연주의 긴장감도 있고 그리고 아코디언이 갖고 있는 그 약간 노스텔지어를 약간 꿈꾸게 하는 사운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프라노 색소폰 잘 응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0: 예, 두 연주자의 또 조화가 아주 돋보이는 음반 아브로조 중에서 더 크레이브, 네, 빙상페라니와 에밀 파리제인의 연주입니다.

0: 예, 재즈로 즐기는 월드컵 8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랑스의 아티스트의 곡을 들어봤는데요. 뱅상 페이라니와 에밀 페리지안의 이중주. 자주 듣기 어려운 그러한 조합인 그 반도네온 아코디온과 그리고 소프란 색스폰이었는데요. 더 크레이브 들어봤습니다. 예, 다음에는 아마도 벨기에
1: 벨기에. 네. 예, 벨기에 골랐습니다. 벨기에와 뭐 덴마크, 네덜란드 그쪽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북유럽들의 네. 국가들은 그 어떤 아티스트가 등장했을 때 그 나라 사람인지 확연하게 구분은 조금 어렵죠.
0: 그렇죠.
1: 예, 음악적인 색깔이 네. 프랑스 재즈처럼 이제 음악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경계가 있습니다. 아, 이제 벨기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벨기에 하면 이제 떠오르는 아티스트 하면 이제 필립 캐서린이라는 재즈 기타리스트가 네. 있습니다. 약간 뭐 유럽의 집시 재즈 기타를 아주 잘 구현하고요. 뭐 조페스, 허브 앨리스가 친 사람들과 모던 재즈에도 활약을 했었던 필립 캐서린이 이제 벨기에 출신인데요. 근데 그 외에 아마 벨기에 하면은 많은 분들이 투트 틀레망스를 생각하실 듯합니다. 그렇죠. 아, 하모니카 연주자죠. 하모니카 누구나 불 수 있는 네. 이제 숨만 쉬면 되잖아요.
0: 네, 네. 예,
1: 불고 들어마시고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 할 때 소리가 다 나는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인간 친화적인 악기, 호흡이 편안한 악기가 이 하모니카인데요. 그 하모니카를 예술의 경지로 올리게 한 사람이 바로 이 투츠 틀레만과 그다음에 이제 리오스카라는 네, 아티스트가 네. 있죠. 뭐 재즈적으로 본다면 투츠 틀레망이 가장 단연코 최고의 연주자가 아닐까 합니다. 1922년생이니까요.
0: 네.
1: 재즈 거장들 거의 찰리 파코와 동년배죠. 찰리 파코가 1920년생이니까요. 그런데 이 투츠 틀레망 할 때마다 언제나 얘기 드리는 게 90세를 넘겨서까지 생존했어요. 201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굉장히 장수하고 한국에도 공연을 왔었어요.
0: 네. 예,
1: 예술연당에서 공연하는 거 제가 가서 봤는데요. 이 투트 틀레망이 하모니카의 달인이지만 기타도 너무 잘 쳐서요. 초기에는 기타리스트로 활약을 했고 기타 음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본인이 공연할 때는 언제나 하모니카를 하다가 중간에 기타를 연주를 하세요. 그래서 기타도 연주하고 하모니카도 하고 또 예, 중요한 게 휘파람. 아마 하모니카 부는 분들이 다 잘
0: 그렇죠.
1: 부시겠죠.
0: 또 그게
1: 우리가 생각하는 그 휘파람 수준이 아니고 거의
0: 연주할 수
1: 예,
0: 있는 그렇죠.
1: 색소폰처럼 휘파람을 불어서 휘파람도 너무나 인상적이게 잘 부는 아티스트 바로 투트 틀레망이 벨기에 대표하는 연주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가 90세 생일을 자축하면서
0: 아이고, 대단하시네. 네.
1: 이 앨범명이 투스 19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0세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냈던 공연의 앨범을 냈는데요. 그중에 재즈 명곡이죠. 뭐 재즈와 팝을 통틀어서도 유명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의 곡으로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을 투츠의 하모니카로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투츠 틸레만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0: 예, 벨기에를 대표하는 재즈 아티스트. 정말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아티스트와 함께 푸근한 연주를 들려줬던 투츠 틸레망스의 하모니카 연주로 What a Wonderful World 감상하셨습니다. 예, 재즈로 월드컵 8강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 역시 돌풍의 팀이었고,
1: 맞아요.
0: 이제는 지난번 카타르 때 4강과 이번에 이제 8강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명실공히 축구 강국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예.
0: 모로코입니다.
1: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승에 올라서
0: 언젠가는 네.
1: 뭐 제가 이제 축구 기록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프리카 출신이 우승한 적은 없죠.
0: 없죠.
1: 예.
0: 지금
1: 거의
0: 없죠.
1: 이제 유럽과 남미가
0: 네.
1: 이제 서로 주고받거니 예, 하게 된다. 근데 이번 8강에 오른 팀을 보면은 뭐 스페인 네,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유럽 국가들이 이제 쭉 좋은 성적을
0: 네.
1: 거뒀지만 이제 남미의 아르헨티나 한 팀,
0: 아르헨티나
1: 그리고
0: 그렇죠.
1: 아프리카의 모로코 한
0: 네.
1: 팀. 이제 나머지는 다 유럽 팀이
0: 이번에 유럽이
1: 되겠습니다.
0: 좀 강세였죠. 네.
1: 네. 이제 내년 4년 후나 8년 후에는 이제 우리와
0: 뭐
1: 일본이 뭐
0: 네.
1: 아시아
0: 아시아에서
1: 팀이
0: 하나 한 팀이라도 올라오면 참 좋겠는데 4강에.
1: 뭐 호주가 올라가도 좋고요.
0: 네.
1: 어쨌든 조금 이렇게 이 변수가 있어서
0: 네.
1: 좀 그런 거를 언제나 우리는 언더독의 마음으로
0: 네,
1: 예, 바라는 것
0: 기대해봅니다.
1: 같습니다. 모로코는 당연히 이제 아프리카다 보니까 이제 월드 뮤직, 예,
0: 네.
1: 글로벌 뮤직의 강국이고 아티스트도 있는데요. 또 재즈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뭐 처음부터 막 재즈를 연주했다기보다는 자신의 나라에서 약간 월드 뮤직을 하다가 워낙 즉흥성이 강조되니까 이제 재즈 스타들이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죠.
0: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유러피안 재즈들이 가져온 음악계에 굉장히
1: 맞습니다.
0: 큰
1: 예.
0: 그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 ECM 레이블이나 아니면 또 독일의 액트 레이블
0: 네.
1: 이런 아티스트들을 발굴하면서 소개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모로코 연주자들을 알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죠. 뭐
0: 네.
1: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서 듣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이 액트나 ECM에서 이런 연주자들을 발굴해서 소개해 준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 소개해 드릴 모로코 출신의 연주자는 마지드 베카스라는 연주자입니다. 1957년생이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0: 네.
1: 액트에서 음반을 내고 있는데요. 그가 2009년에 Out of the Desert라는 음반, 2009년 음반에서 낸 음반 안에 수록곡이요. 풀란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0: 네.
1: 풀란이.
0: 무슨
1: 이제 이
0: 뜻이나요?
1: 풀란이가 뭔가 한번 봤더니
0: 네.
1: 찾아봤는데요. 서아프리카에 흩어져 사는 이슬람 유족, 그러니까 그 유족이죠. 유목민.
0: 유목민들.
1: 유목민을 풀라니족이라고
0: 네.
1: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라보다는 약간 유목민족을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곡으로 만들고 해석한 게 아닐까 하고요. 여기에 프랑스 연주자인 라몬 로페즈, 이 드러머고요.
0: 네.
1: 그리고 피아니스트 요하임 쿤, 이 사람은 이제 독일
0: 네, 꽤
1: 연주자죠.
0: 유명한
1: 맞습니다.
0: 아티스트죠.
1: ECM과 액트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 모로코 연주자 마지드 베카스는 기타 연주자입니다.
0: 네.
1: 그리고 노래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음반을 들어보시면 노래가 나오는데요. 물론 기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렉트릭 기타가 아니고 정통 뭐 많이 알려진 기타 외에 구엠부리라는
0: 악기,
1: 모로코의 기타.
0: 기타.
1: 그러니까 이게 월드 뮤직의 악기
0: 네.
1: 이게죠. 소리도 약간 독특한데요. 우두도 있고요.
0: 맞아요.
1: 예, 근데 모로코 하면 또 우두가
0: 네.
1: 유명하죠. 이런 기타 스타일의 악기들을 연주한 아티스트입니다.
0: 네. 참, 북아프리카 음악의 매력을 이제 이런 말씀하신 대로 ECM이나
1: 네.
0: 아트 레이블 통해서 이제
1: 네.
0: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예, 모로코 아티스트 마지드 베카스의 연주를 들어볼 수 있는 요아킴 퀸과 라몬 로페즈가 함께한 플라니 들어보시죠.

0: 예, 모로코 아티스트 마지드 베카스가 독일의 재즈 피아니스트 요아킴 퀸 그리고 프랑스의 드러머 라몬 로페즈와 함께한 아워 더 데저트 앨범 중에서 플라니 북아프리카에 있는 유목 민족 중에 한 민족을 그 유목민을 이제 그 표현한 음악 들어보셨습니다. 시간이 점점 뭐 금방 갔네요.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곡을 듣게 됐는데요. 네. 스위스한테 미안하지만 스위스는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 네. 이제 노르웨이 곡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마지막 곡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되나.
0: 네, 근데 뭐 혼란이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네, 예. 노르웨이를 해야죠.
1: 엘링 혼란의 돌풍이라고 네. 해도 되고요. 아마 이 월드컵 끝나고 나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사랑을 받은 팀, 나라 노르웨이고요. 그중에 이제 키도 크고 되게 뭐랄까
0: 약간 좀 귀여운 느낌도
1: 예,
0: 있었어요.
1: 맞아요. 네, 이번에 걷는 모습도 되게 네. 독특하고 흉내내기도 하죠. 네. 예, 혼란의 나라인 노르웨이 곡을 골랐습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을 대표하는 재즈 강국입니다. 점점 많은 연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즈 팬들이 알고 있는 양가바레, 키사레 콜테크가 같이 했던 양가바레부터 해서 ECM을 상징하는 음반들 그리고 특히 이제 ECM이랑 레코드의 전문 스튜디오가 네, 이 오슬로 노르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운드를 담아내는 것도 노르웨이의 그런 자연 환경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한번 그 청아한 바닷가 네. 어떤 그런 모습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요. 약간 농담이지만 또 우리가 이제 노르웨이를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0: 어떻게
1: 그 고등어가
0: 아, 그러네요.
1: 다 노르웨이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우리 반찬 상에 오르는 네. 고등어는 거의 노르웨이 산이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노르웨이에선 잘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손질해서 하는 공장도 지우고 할 정도로 네. 노르웨이한테는 우리 되게 고마운 나라.
0: 고마운 나라죠. 맞습니다.
1: 네. 다시 재즈로 돌아와서 네, 네. 노르웨이의 대표 연주자 너무 많지만 71년생 지금 중견 연주자인 트르베자임입니다. 네. 제가 이 음반을 냈을 때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트르베자임이 약간 이제 실험적인 연주도 네, 그렇죠. 하는 아티스트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예, 소박하게 서정적으로 연주를 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소울스 송이라는 음반을 내는데요. 이게 소울의 노래죠. 그래서 이 소울이 도레미파 솔라시도아레 그 소울인가 했더니요. 자신의 딸.
0: 아, 딸에게 맞춘
1: 노래. 딸 이름이 소울이어서 소울스 송이라는 음반을 냈고요. 그중에 소울스 송을 골랐고 그리고 아들. 엠브리크라고 있는데 이제 네. 엠브리크를 위한 노래도 하나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자신과 인연이 있는 그런 곡들을 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혼란을 생각하면서 약간 노르웨이 그 바이킹
0: 네.
1: 그 응원도 되게 유명했잖아요.
0: 네, 그렇죠.
1: 딱 트레베자의 모습이면요. 그 옛날 바이킹족의 얼굴이 아닌가.
0: 네.
1: 음악은 그와 정반대로 너무나
0: 섬세하게
1: 연주를 합니다.
0: 예, 오늘 재즈 페스티벌 우리 또 여름 재즈 특집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김광현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노르웨이의 트리그베자임의 소울송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1: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4: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여러분과 함께.
4: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5: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친구 집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기다리는 대신 이제 우주선을 타게 될 텐데 그건 택시를 부르는 거나 뭐 비슷하다. 우주선 부르는 게 택시 부르는 거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죠? 얼마 전 인도의 한 민간 기업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자체 개발한 로켓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는데 그 기업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소형 위성이 농업, 수산업은 물론이고 재난관리, 국가안보에도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이렇게 물론 좀 가격은 비싸겠지만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활용될 건가 봐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데 또 안 바뀌는 것들도 있어요. 인도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로 제작한 연꽃, 쌀알보다 아주 작게 만든 미니어처죠. 인도 과학자 3명의 조각상이 바로 이 우주선에 태워졌다고 하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무엇인가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AI 우주시대에도 말이죠. 네, 우주시대에도 변함없는 또 하나 있습니다. 주말은 쉬어야죠. 일요일은 쉽니다. 대신 저희 명동연가는 음악 총알 로켓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쉼터 명동연가 우주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쉥!

이문세였습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오프닝에서 우주시대 이야기. 우주선을 타고 마치 택시를 타고 가듯이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한 30분 걸릴 것 같아 하면서 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미 그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민간 기업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만 또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서 음악으로 감동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악의 종류들이나 뭐 장르 이런 것들은 바뀌지만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로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사람이라는 종이 생긴 이후로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사람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예전에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키우던 강아지 친구 뭐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며 생일 축하 노래 같은 거 해주면 너무 좋아하면서 조용히 앉아있고 이랬던 거 보면은 강아지도 음악 잘 들어요. 그죠? 고양이도 그렇고. 네,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노래 두 곡 한번 골라봤어요. 템페스트의 파도, 그 다음에 영 사운드의 달무리.

참 고색창연한 그러한 여름 노래들이었어요. 템페스트, 우리가 그룹 사운드라고 부르던, 요새는 그룹 사운드라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템페스트의 달무리, 그 다음에 영 사운드, 역시 템페스트의 파도였죠. 네, 그리고 영 사운드, 역시 1970년대 초중반 활동했던,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그룹 사운드인데, 네, 밴드죠. 영 사운드의 달무리, 두 곡의 고색창연한 음악들이었어요. 아까 강아지들도 음악을 잘 듣는다 하는 말씀 드렸었는데, 또 반려동물의 정서 안정을 위한 음악, 이런 것들도 또 나오고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반려동물과 또 사람이 함께 음악 듣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번에는 기타리스트 최구휘가 활약했던 그런 밴드의 음악들 좀 들려드릴게요. 기타리스트

분들 중에는 참 괴짜분들이 많죠. 네. 예능에 자주 나왔던 김도균 기타리스트들도 마찬가지였고, 네. 기타리스트들 중에는 좀 전설적인 이런 괴짜분들이 많은데, 이 최구이 기타리스트도 또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또 한 군데 이렇게 딱 정착하고 사시기보다는 좀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부산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전에는 또 다른 고장에 사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네, 기타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죠. 들국화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 솔로가 바로 최구희 뮤지션의 솔로죠. 그 다음에 최구희 뮤지션이 리더가 돼서 만들었던 밴드가 괴짜들인데, 괴짜들의 서둘지 않아요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가 있는데, 참 기타 톤도 따뜻하고 기타 프레이즈도 멋있고 그래요. 최구희 기타리스트의 음악 두곡 이어 듣고 그 다음에 신문 보는 일요일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신문 왔습니다.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평화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때 1층에 가톨릭 평화신문이 놓여 있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또 신문을 이렇게 탁 받아보면 최신 신문을 받아볼 수 있어요. 오늘은 받아본 그 신문 보니까 가톨릭 평화신문이 특별판이 나왔어요. 약간 타블로이드판 같이 해서 나왔고 서울이 세계 청년으로 물든다 이렇게 네, 그 WID 세계 청년 대회를 앞두고 특별판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그런 판형이고 또 특별호네요. WID 특집호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교황님도 오신다고 하잖아요. 정말 기대가 돼요. 또 넘겨보다 보니까 이건 이제 그 지난주호인데요. 지구 저 반대편 아프리카 남수단 보루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대한민국 한빛 부대의 소식이 아주 흐뭇하네요. 기사를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남수단 보루 지역에서 UN 평화 유지 활동 UN PKO라고 하나 봐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빛 부대가 보루 본당에 학용품 등 교육용 물자 7,600여 점을 전달했다. 현지에 파병된 군종 장교 여상민 신부 육군 대위도 묵주 150여 개와 영한 신약 성경 10권을 기증했다. 보루 본당 주임 이란지 마주네 신부는 한빛 부대는 지역 사회에 절실한 도움을 제공하는 진정한 친구라며 학생들을 위한 이번 공연은 지역 사회의 새로운 희망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빛 부대가 급수 시설과 전례 공간, 거주용 컨테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신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실질적 인도적 도움을 주고 있다. 한빛 부대는 남수단의 희망을 대한민국의 영광을 전한다는 목표 아래 재건, 지원, 활동 그리고 현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등을 통해서 남수단의 발전과 희망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참 좋은 소식이네요. 궁금해지는 전시 소식도 하나 있네요.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에서 기획한 성미술 소품과 굿즈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첫 번째 전시 소식이네요. 와 좋다. 다양한 성미술 소품과 굿즈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스페이스 성북 서울 성북동 기도의 집 1층에서 개막했다. 일상의 작은 행복이라는 주제에 맞게 전시장에는 집이나 사무공간 등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병, 문진, 책갈피, 자석, 열쇠꼬리, 파우치, 안경닦이 등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통적인 성미술 소품인 성화와 십자고상, 성모자상, 그리고 묵주와 묵주함은 물론 그림과 조각상도 다채롭다. 이번 전시는 미술인들이 제작한 성미술, 생활용품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를 통한 복음화, 밑줄 쫙 미를 통한 복음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오는 겨울에는 두 번째 성미술 소품 앤 굿즈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이들 전시를 바탕으로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WID 기관에도 관련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좋습니다. 9월 3일까지 전시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한국 가톨릭 미술과 협회 소속이면 교구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번 전시에 참여한 59분의 작가들은 광주, 부산, 수원, 인천, 의정부, 원주, 춘천, 대전 등등 전국 각지 다양한 교구에서 참여한 작가들이라고 합니다. 내년 WID를 겨냥한 작품들도 기대가 되네요. K-가톨릭 미술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신문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죠. 시셀의 Spread Your Wings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성규환의 명동년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의 음악방송이죠. 빵 앱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빵 앱으로 명동년가 들어주셔도 됩니다. 7월의 마지막 일요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이나 아니면은 빵톡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물이 엄청 불었네요. 지난주 비가 많이 오긴 왔어요. 하고 서울 손인수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은 없는지. 제가 사는 집은 좀 오래된 집인데요. 비가 하도 와서 그런지 무슨 베란다 난간 이런 데 콘크리트들이 불어가지고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떨어졌는데 그것도 심상치 않대요. 왜냐하면 그 떨어진 안쪽으로 무슨 철근 같은 게 좀 드러나 있는데 그 안으로 물이 스미면 철근이 불어서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가 턱 하고 떨어져 나간대요. 하여튼 요모조모 세심하게 비가 오기 전 또 비가 온 다음 챙기면서 아무 일 없이 여름 잘 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서울 불꽃 라파엘라 이름 멋있는데요. 빵님들 모두 반가워요. 운전하면서 듣는다고 하셨어요. 모두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네, 이렇게 빵톡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샵1053 이쪽으로 0286님은 또 어김없이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진 감사드립니다. 1004님께서는 시아의 스테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40대 솔로랍니다. 29년 전 완도에서 배를 타고 45분 거리에 있는 섬 소완도에서 살다가 그러셨군요. 18살 때 광주에서 취업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군산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다시 군 제대 후 대전에서 여러 일을 하다가 지금은 지게차를 운전한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참, 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네요.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7바늘 봉합하고 통증 때문에 일주일 넘도록 머리가 아픈 건지 하루에 많이 자면 2시간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나 봐요. 1시간 자고 출퇴근을 반복하신다고. 그런데도 회사 업무량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온몸이 천근만근 즐겁게 살자, 가볍게 살자, 나답게 살자, 내 방식대로 신나게 후회 없이 보내는 거, 이게 바로 갓생이지 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연 보내주셔서 우리 보통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어서 두통 사라지고 꿰맨 곳도 다 잘 나으시기 바랍니다. 시아의 스테이 함께 듣겠습니다.

1004님, 천사님이네요. 잘 들으셨죠? CIA의 스테이 신청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빨리 건강 되찾으시고 앞으로도 또 명동연가에서 위로받으시고 또 사연으로 저희도 정말 또 힘나는 그런 일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상 1994, 1994년에 나온 음악들 좀 들어볼까요? 모자이크의 자유시대라는 노래가 있었죠. 2집 자유시대 앨범 타이틀곡 응사에 나왔었나요? 또 뭐 투투의 1과 2분의 1도 1994년에 나왔네요. 화이트의 화이트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도 1994년 노래입니다. 히트곡 많이 나온 해네요.

해상 1994, 1994년에 나왔던 노래 세 곡이었어요.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그리고 투투의 1과 2분의 1, 화이트의 화이트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1부 끝곡은 혁오의 톰보이, 혁오의 대표곡이죠. 골라봤습니다. 혁오 역시 주말에 있을 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나오네요. 혁오의 톰보이와 함께 1부 마치고 또 2부에서 우리 함께 음악 들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현의 명동연가 2부 시작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일요일 2부 첫 곡으로 클래시컬한 그런 분위기 혹은 클래시컬한 어떤 장르들, 레퍼런스들과 퓨전된 섞인 그런 재즈 음악들 쭉 이어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보컬리스트이자 또 아카펠라도 참 잘하죠. 바비 맥페린. 그리고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요요마 함께했던 콘체르토 인 D 마이너 for two mandolins라는 곡이었어요. 네. 바비 맥페린은 뭐 재즈 뮤지션으로만 분류되진 않지만 그 기반에 이제 재즈적인 그런 여러 음악적 성향들이 있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유럽에서 기원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과도 자신의 목소리를 참 잘 이렇게 조화롭게 섞어내는 것 같아요. 요요마 역시 마찬가지죠. 아시아인이지만 세계인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정말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들을 자신의 그 음악의 범위 안에서 소화해내고 있는 그런 대단한 뮤지션이죠. 첼로와 구음, 목소리만으로 안토니오 비발디의 그 명곡을 재해석해낸 협업 트랙. 1992년에 이 두 뮤지션이 함께 작업을 했죠. 그래가지고 허쉬라는 콜라보 앨범을 냈는데 클래식 뮤지션하고 뭐 재즈, 팝 뮤지션하고 협업한 그런 앨범 중에서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네, 그 앨범의 두 번째 곡으로 들어있었던 곡이죠. 바비 맥페린 요요마의 그두 개의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 D마이너 비발디의 곡 들어봤습니다. 9시까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들을게요. 이번에는 정말 지난주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비가 그치려나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아직도 뭐가 쭉쭉쭉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긴 하던데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Rain and Tears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의 잊을 수 없는 명곡이죠. 더 박서 이렇게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였고요. 그 전에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Rain and Tears였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는 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나오는 한국 밴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펜타포트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 이렇게 되어 있는 외국 밴드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크로왕빈이 이번에 오네요. 네. 독특한 3인조 밴드죠. 기타와 베이스, 드럼. 단촐한 구성. 근데 기타 사운드는 어딘지 뭐 한국 1970년대 신중현 뮤지션의 기타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적인 느낌, 이렇게 아시아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물론 그거 이외에 다양한 음악적인 또 어떤 넓이는 스펙트럼은 있습니다만 크루왕빈 하면 그런 좀 아시아적인 레트로 이런 느낌 드는 것 같아요. 크루왕빈이 7월 31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헤드라이너네요. 그 효린의 민박 주제가였기도 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죠. 화이트 글러브스. 네. 화이트 글러브스. 하얀 장갑이란 뜻인데 이게 고양이 노래죠. 고양이가 왜 이렇게 무슨 장화를 신은 것 혹은 또 스타킹을 입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장갑을 낀 것 같기도 하죠. 네, 화이트 글러브스 역시 냥이 노래입니다. 그리고 지저스 앤 메리 체인. 와, 대단한 밴드가 또 오네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정말 노장 밴드죠. 8월 1일 세컨 스테이지의 헤드라이너이네요. 헤드온이라는 노래 오늘 한번 골라봤고요. 그리고 1990년대 얼터너티브 록 씬에서 잊을 수 없는 활약을 했던 픽시스 역시 펜타버트 록 페스티벌에 옵니다. 일요일 헤드라이너로 Here Comes Your Man. 정말 픽시스의 대표곡이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곡 이어드릴게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이제 다음 주 금, 토, 일 이렇게 벌어지는 한국 최고의 락 페스티벌이죠. 그 헤드라이너들의 음악들 좀 들어봤어요. 크루앙빈의 화이트 글러브스, 네. 그리고 지저스 앤 메리 체인의 헤드 온. 지저스 앤 메리 체인 참 오랜만에 음악 들어봤네요. 8월 1일 세컨드 스테이지 헤드라이너였는데 저희 3호선 버터플라이 제가 하는 밴드가 작년 마지막 날 세컨드 스테이지 헤드라이너였는데 지저스 앤 메리 체인이 그 역할을 하네요. 와,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픽시스의 Here Comes Your Man. 벌써 한 30년 지난 노래가 됐지만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신선하게 느껴지던지. 네, 픽시스의 음악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기현의 명동년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의 주말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음악 많이 듣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음악들도 좀 들어보고 또 다양한 장르, 여러 지역, 지구촌의 음악들 정말 가리지 않고 들어보는 그런 음악이에요.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6717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애청자시죠. 제 직장은 주협성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 주협성당? 일산 쪽인가요? 요즘처럼 지치는 날이면 가끔씩 성당 뒷자리에 홀로 조용히 앉아보곤 합니다. 거창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은하게 빛나는 감시를 가만히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온 하루의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나면 비워진 마음에 다시 살아갈 잔잔한 위로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엄청 정말 영성을 잘 돌보면서 사시지 않나 싶어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온전한 평화를 느끼는 이 시간, 저와 같은 모든 분들께 이 음악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와, 아드리아나 깔깡뉴트 음악 골라주셨네요. 오, 아드리아나 깔깡뉴트 하면 그 브라질의 여성 뮤지션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가 피쿠 아셈 생 보세, 당신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곡이죠. 네, 6717님 묵상도 하시고 이렇게 음악도 들으면서 늘 평온한 마음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아드리아나 깔깡유트의 음악이었어요. 피꾸아심 상보세. 브라질 음악인데 참 브라질 분들 음악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말은 전해지지가 않는데 음악이 참 마음으로 전해지는 느낌 잘 받았습니다. 6717님 좋은 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좋은 곡들 신청해 주시면 그중에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곡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성당 걸어가는데 땀이 흐르네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서울 플라워 @ 마리아님, 아이고 성당 걸어가는데 땀이 흐른다고 하십니다. 성당 가면 이제 시원해지시겠죠. 네, 그러길 빕니다. 서울 용인 모니카, 늘 빵톡으로 참여해 주신 애청자시죠? 우리가 모르는 노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빵톡과 또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과 성원 부탁드려요. 감사드리면서 이번엔 1990년대 히트 팝들 좀 들어볼까요? TLC라고 하면은 3인조 여성 그룹인데 1990년대에 정말 엄청난 그런 성공을 거두었던 팀이죠. 뭐 Creep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Waterfalls라는 노래예요. 참 뭐랄까요? 복고적인 느낌도 있고 빠르지 않은데 굉장히 이렇게 몸을 흔들 수 있는 그 리듬감이 참 뛰어난 그런 음악이죠. Waterfalls 하면은 폭포죠. 근데 가사 들어보면 Don't go chasing the waterfalls. 그러니까 너무 폭포 같은 것만 쫓아다니지 마.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도파민? 네. 너무 도파민 추구하지 마. 이런 가사더라고요. 네, 지금 시대에도 잘 맞는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TLC의 Waterfalls 먼저 듣고 또 NSYNC라는 보이그룹이 있었죠. 1990년대에는 또 1990년대대로 뭐 Backstreet Boys라든지 보이밴드들이 있었는데 NSYNC의 Bye Bye Bye 오늘 들어보도록 하고 뭐 윌 스미스 하면 지금은 뭐 헐리우드 스타까지 됐죠. 팝계, 그 다음에 영화계 주름 잡는 그런 대스타인데 1990년대에 원래는 힙합 뮤지션으로 등장했죠. 윌 스미스의 이 노래 나왔을 때 정말 대단했죠. Getting Ziggy With It.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박수 딱 치는 그 춤이 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독성 있어서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네, 세 곡의 1990년대 히트 팝들입니다.

세 곡의 1990년대 히트곡이었어요. TLC의 Waterfalls 먼저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NSYNC의 Bye Bye Bye. 1990년대를 대표하는 보이밴드였죠. Bye Bye Bye 들으셨고 그 다음에 윌 스미스의 Getting Ziggy With It. 네, 들었습니다. 이 Getting Ziggy With It 나나나나나 하는 그 스캣이 또 코러스가 인상적이어서 그 스캣을 따라하면서 Getting Ziggy With It 이렇게 클럽에서 춤췄던 기억이 나네요. 1990년대에는 저도 클럽에 많이 다녔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7월의 마지막 일요일 월드컵도 끝나고 그죠? 지난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 20일 새벽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때였던 것 같은데 월드컵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경기에서 어떻게 좀 대등한 그런 경기가 될 줄 알았더니 그러질 않고 뭐 스페인이 월등하게 실력이 좋더라고요. 아르헨티나가 쩔쩔매는 모습 같은 거 봤는데 그러면서도 또 리오넬 메시

경기 끝판에 메시 특유의 그런 어떤 번뜩임을 발휘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깝게 스페인에게 패하고 스페인이 우승을 했죠. 1-0으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메시의 이 표정이 화면 가득 나오는데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묘한 표정이 한참 동안 잡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눈물 흘리는 표정 쪽으로 갔는데 그 묘한 표정이 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자막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으로 정말 명장면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하프타임 쇼라는 걸 했었죠. 중간에 뭔가 이렇게 쇼를 했는데 원래 월드컵은 축구는 중간에 조금씩 바로 이어가잖아요. 좀 이어가는 맛이 있는데 하여튼 좀 미국식으로 쇼를 했는데 그중에 또 BTS가 나와서 버터 불렀나요? 네. 뭐 여러 팀들 나왔었지만 BTS도 그중에서 또 아주 특유의 밝음과 개성으로 근데 한 멤버가 7자 써있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왔었죠. 7, 뭐 July 7월이니까 7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7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참 재치 있었습니다. 월드컵의 열기도 끝나고 이제 여름 휴가 잘 보내는 일만 남았다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고 말하다 보니까 끝곡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매시브 어택 노래 골라봤어요. 엘리자베스 프레이저 여가수죠. 피처링해준 노래 Teardrop. 매시브 어택 역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어떤 페스티벌에서 본 적 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 영상도 그렇고 이번 펜타포트에서도 매시브 어택 활약 기대됩니다. 매시브 어택의 티어드랍 들으면서 성기현의 명동연가 7월의 마지막 일요일 순서 문을 닫겠습니다. 8월 첫날이네요. 8월 1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커다란 풍선 속에는 소나기가 들어있고요. 안개를 피워내는 빵이 있는가 하면 바닷바람을 일으키는 모자와 눈사람 향수도 보입니다. 그림책 날씨 상점에는 화창한 날부터 비오는 날, 흐린 날까지 손님들이 원하는 날씨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데요. 책 속에서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현실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날씨죠.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음악으로나마 시원하게 식혀드리고 싶습니다.

1부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요한 필립 키렌베르거의 음악적 순환이었습니다. 베네딕트 철러그의 플루트, 미클로 슈파니가 클라비코드 연주했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헨델의 오페라 시로의 가운데 아리아, 이제 나는 희망을 잃었네, 오르미 베르도 디스페란자 들려드립니다.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 안드레아스 슈페링이 지휘하는 카펠라 콜로니언시스가 함께 연주합니다.

헨델오페라 실오의 가운데서 아리아 이제 나는 희망을 잃었네. 소프라노 임선의 노래였고요. 안드레아스 슈페링이 지휘하는 카펠라 콜로니언시스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과 또 음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음악은 잠시 동안의 첫 주제는 민속음악입니다. 네, 오랫동안, 사실은 올해도 아니죠. 20세기 이후부터 클래식 음악을 이른바 이제 다른 대중음악 혹은 민속음악과 좀 분리해서 순수음악, 예술음악으로 뚜렷하게 구분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19세기 중후반부터 뚜렷하게 생겨난 흐름인데 사실은 또 클래식 음악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속음악 또 대중음악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사실 억지로 경계를 나누기도 힘들죠. 특히 민속음악은 여러 나라 작곡가, 음악가들에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영감과 어떤 풍요의 원천이었습니다. 뭐 중세, 르네상스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고전 음악이 많이 제 독자적인 길을 찾게 된 19세기에도 변함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이탈리아나 독일 음악의 주도권에서 좀 벗어나서 독자적인 음악 문화를 마련하고 싶어 했던 동유럽 또 남유럽의 어떤 또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 소국에서는 이 민속음악과 민요 춤곡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보르작은 보헤미아 체코 사람이죠. 이 체코란 나라는 민족이나 혈통 이런 거는 슬라브 동유럽에서 연유했지만 오랫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종교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예술은 또 서유럽과 가까운 특히 독일과 가까운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드보르작은 맨 처음 명성을 얻게 된 것이 이제 체코를 떠나서는 독일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드보르작에게는 계속 어떤 딜레마였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독일로 이주하고 독일 사람들을 상대로 독일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써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또 드보르작은 뼛속까지 체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젊은 시절에 이 체코의 민속음악이나 춤곡 이 형태, 리듬, 선율을 인용한 작품들은 뚜렷하게 향토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체코를 떠나 독일로 이주하라는 혹은 빈으로 이주하라는 그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오히려 더 민족의식을 더 깊게 했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르작은 이제 독일이 아니라 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또 얻게 되면서 독일을 우회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길을 발견하고 이게 미국으로도 이어지죠. 그러면서 드보르작은 굉장히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기부터 쓴 작품들에서는 이런 민속음악적 요소가 그 전처럼 전면에 드러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무르익은 그런 필치로 다른 고전 음악의 형식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잘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드보르작의 후기 음악이 완성되는데요. 실내악에서 그런 작품은 바로 피아노 4중주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87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헤미아의 민속 춤곡이 여전히 인용되어 있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원숙하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한 그런 깊이 있는 음악으로 하나로 이게 녹아 내렸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피아노 4중주 2번 E플랫 장조 가운데서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그라치오소 4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들려드립니다. 요셉 수크 피아노 콰르텟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피아노 4중주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87번 가운데서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그라치오소 4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들으셨습니다. 요셉 수크 피아노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교향곡 8번이 듣다 보면 지금 이 작품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드보르작은 참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한 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덕분에 또 미국에 가서 또 다른 음악 세계와 만났고 외국에서 또 자신의 조국을 새롭게 바라볼 수도 있었겠죠. 네, 이어서 오늘 7월 26일에 있었던 다양한 음악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882년 오늘 7월 26일에 독일의 바이로이트에서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마지막 오페라죠. 음악극 파르지팔이 초연됐습니다. 바그너가 신뢰하던 헤르만 레비라는 지휘자가 작품을 연주를 이끌었죠. 그 이전에 사실 바그너는 자신의 최대 후원자인 바이에른의 루트비히 2세를 위해서 뮌헨에서 궁정악단을 이끌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개인 연주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상대로 한 초연은 바로 이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그너는 이 파르지팔만큼은 바이로이트가 아닌 그 바깥의 다른 어떤 극장에서도 연주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이 파르지팔이 뭐 신성음악극이라고 붙인 작곡가의 의도에서 엿볼 수 있듯이 뭔가 좀 엄숙하고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자신이 자기 작품을 연주하기 위해 만든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극장에 맞도록 맞춤으로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 작품만큼은 오페라 극장의 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떠들썩한 바그너 자신의 표현을 따르자면 세속적인 그런 느낌에서 연주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곡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곡은 초연 이후 한 20년 동안 바이로이트에서만 연주됐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에 이 미국에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이 곡을 연주를 시도하게 됩니다. 바그너의 부인이었던 코지마는 이 연주를 막으려고 많이 애썼지만 이 미국 법원에서 연주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매트에서 파르지팔 연주가 이루어졌죠. 코지마는 대노해서 이 매트에서 파르지팔을 노래했던 가수들은 다시는 바이로이트에서 노래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뭐 막을 수는 없었고요. 저작권 문제는 공식적으로 1913년에 해결되면서 그 저작권이 풀리는 그 다음날 유럽과 미국 각지에 있는 오페라 극장에서 일제히 파르지팔을 연주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파르지팔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성금요일 음악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지휘를 맡은 세르게 쿠세비츠키는 바로 오늘 생일을 맞은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세르게 쿠세비츠키는 187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924년부터 49년까지 20년 넘게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맡으면서 이 오케스트라를 미국 최고의 악단으로 길러낸 그런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파르지팔 가운데 성금요일 음악을 세르게 쿠세비츠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파르시팔 가운데에서 성금요일의 음악이었습니다. 세르게이 쿠세비츠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한테 바그너의 오페라는 그냥 고전이죠. 고전. 오래된 고전. 그런데 이 지금 들으실 연주가 녹음되었을 당시만 해도 이 작품은 초연된 지 한 50년밖에 안 된 현대음악이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음악이라는 뭐 다른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대예술이라는 경계가 과연 어딘지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또 생일을 맞은 음악가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콘다 데비토도 1907년 오늘이 생일이고요.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이트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그리고 또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알렉스 바이젠베르크도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1929년 태어났죠. 이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는 뭘 연주해도 참 독특한 자기만의 느낌을 담아서 연주해낸,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좀 꺼리는 사람도 많은 그런 피아니스트였는데 정말 소중한 개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가 연주하는 쇼팽의 녹턴 C단조 작품 번호 48의 첫 곡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왈츠 2번이었습니다. 스티븐 슬로운이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패트리스 바스크스의 기도 들려드립니다. 올해 이제 80세 생일을 맞은 이 라트비아 작곡가의 아주 숭고한 느낌이 드는 합창곡입니다. 시그바르츠 클라바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방송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페트리스 바스크스의 합창곡 기도 들으셨습니다. 시그바르츠 클리아바가지 위하는 라트비아 방송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장의 흥미로운 새 음반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챔린스키 콰르텟이 연주한 슈베르트 앨범입니다. 챔린스키 콰르텟은 체코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실내악 단체입니다. 정말 체코는 실내악의 나라인 것 같아요. 보헤미아 사중주단 이후 1세기 넘게 계속 세계 정상급 사중주단이 배출되고 있죠. 이 챔린스키 콰르텟 역시 아주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단체입니다. 지난번에 뭐 스메타나나 뭐 다른 작곡가들 또 현대 작곡가들 20세기 작곡가들 앨범이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후기 현악 사중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작품은 무엇보다 이제 메인은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5번 G장조 도이치 번호 887번입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의 마지막 현악 사중주인데 사실 대중적인 인지도나 인기는 뭐 죽음과 소녀라든가 로자문데 같은 작품들보다 좀 못 미친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 이유는 이 작품이 뭐 더 떨어진다기보다는 슈베르트 후기 작품 특유의 굉장히 좀 급박한 구조, 굉장히 길고 규모가 크면서도 뭔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진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사유하며 정처 없이 방랑하는 듯한 그런 느낌. 물론 그게 작품이 산만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이제 슈베르트만의 어떤 그 균형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은 굉장히 대담하고 그 샘여림, 다이내믹이 굉장히 폭이 넓고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격렬한 변화가 숨어있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슈베르트의 그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들 뭐 960번이라든가 59번 같은 이런 작품들과도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그만큼 슈베르트를 많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또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챔린스키 콰르텟은 과거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면 예전에 알반베르크 콰르텟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선이 굵고 선율을 강조하면서도 전체적인 그 뭐랄까요 음악 구조의 어떤 밀도 또 논리적 그 완결성 이런 것들이 아주 말끔하고 명쾌한 그런 해석을 들려주죠. 이 슈베르트의 마지막 현악 사중주에서는 특히나 그런 해석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5번 G장조 도이치 번호 887번 가운데서 2악장 안단테 운 포코모토 들려드립니다. 챔린스키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5번 G장조 도이치 번호 887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운 포코 모토 들려드렸습니다. 챔린스키 콰르텟이 연주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새 음반은 영국 출신 지휘자와 소프라노 가수가 손잡고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을 파트너로 맞은 앨범입니다. 바로 젊은 지휘자죠. 니콜라스 콜론이 지휘한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이 소프라노 루이즈 올더와 함께 만든 슈트라우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앨범인데요. 이 알프스 교향곡 아주 대작이죠. 그리고 소프라노가 함께 가세한 네 곡의 노래 작품 번호 27번 이렇게 두 작품이 담긴 앨범입니다. 니콜라스 콜로는 이제 40대 초반에 지휘자로서는 젊은 편이죠. 몇 년 전부터 특히 아주 이름을 높이고 있고 한 2, 3년 전에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로 부임했어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이 핀란드 출신이 아닌 외국인 지휘자를 음악감독으로 맞은 건 이 니콜라스 콜론이 처음이었습니다. 최근에 만드는 앨범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번에 시벨리우스와 엘가에 이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들려줍니다.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뭐 말러와 함께 현대 오케스트라의 완성자죠. 워낙에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로 찬란하고 다채로운 음향을 만들어낸 그런 작곡가인데 이번 앨범에는 젊은 시절에 아주 내밀하고 아름다운 이 네 곡의 노래 그리고 교향시를 꾸준히 작곡하다가 그 이제 교향시에서 오페라로 벗어났지만 마치 교향시 작품의 결산, 총결산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알프스 교향곡이 함께 담겼습니다. 먼저 이 앨범에서는 저는 네 곡의 노래를 둘 다 훌륭한 연주지만 네 곡의 노래를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최근 뭐 오페라나 가곡에서 참 많이 들을 수 있는 이 리릭 소프라노죠. 루이즈 올더가 참 깨끗하고 또 감정 표현이 잘 담긴 그렇지만 너무 과장되지 않은 그런 노래를 들려줍니다. 이 네 곡의 노래는 바로 슈트라우스가 소프라노 가수였던 아내 파울리네에게 준 결혼 선물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층 더 다정다감하고 내밀한 느낌을 주는 노래들이고요. 또 네 곡 모두 개별적으로 또 널리 알려진 노래들입니다. 첫 곡 시어라 내 영혼이여, 루헤 마이네질레, 또 세실리아, 그리고 은밀한 초대, 마지막 곡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곡이죠. 모르겠 내일. 먼저 이 네 곡의 노래 작품 번호 27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소프라노 루이즈 올더의 노래고요. 니콜라스 콜론이 이끄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리하르트 트라우스의 네 곡의 노래 작품 번호 27번 네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루이스 올더가 노래했고요. 니콜라스 콜로니 지휘하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 앨범의 메인 타이틀인 알프스 교향곡을 또안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이 곡은 사실 악장도 없고 너무 크고 너무 긴 곡이어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기 참 난감한 작품인데요. 그래도 새 앨범의 메인이고 잘된 연주입니다. 아주 이 알프스 교향곡은 정말 잘하기 힘든 연주인데 물론 뭐 음반 녹음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명징한 연주, 과장하기보다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그 해석으로 설득력 있는 해석을 만들어낸 앨범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알프스 교향곡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죠. 결론과 밤나트 이두 부분, 그러니까 피날레 부분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니콜라스 콜로니 지휘하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 알펜 심포니 가운데에서 결론 부분 그리고 마지막 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니콜라스 콜로니 지휘하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네,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은 이 북구 단체 가운데선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오케스트라 중 하나입니다. 니콜라스 콜론과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연주를 직접 듣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들의 앞으로 앨범에도 매우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운데 많이 휴가들 가시고 또 피서도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모두들 또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를 음악과 함께 잘 이겨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작품은 레오폴디네 블라이트가의 녹턴 작품 번호 46의 첫 곡입니다. 마리조 하우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입니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0: 들었어?
1: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0: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1: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0: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2: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0: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어떤 말씀에 특별히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입당송부터 1독서, 하답송, 2독서 이어질 때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느님께선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미사 중에 특별히 다가온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솔길 산책 걸어 나가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이아영이 부르는 그한 말씀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회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참 묘하게도 이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추억은 각별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늘 보듬어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다독여 주시던 손길, 가끔 그립곤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 할머니, 할아버지에 관한 기억과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찾아가기 위해 기차를 탔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장면이 굉장히 그 마음속에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침대칸으로 기억해요. 침대칸. 어린 시절인데 침대칸에 이렇게 누워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갔던 그 길이 아직까지 기억에 좀 남아 있고요. 특별히 할머니 기억이 있는데 저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막 싫을 정도로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맞대고 비벼대면서 막 이쁘다고 해주셨던 그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이상의 어떤 추억을 만들 기회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뭐 TV나 드라마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여주는 가족들과 손자 손녀 들에 대한 이 애정과 이렇게 사랑을 보면 아, 참 저분들은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조부모님과 노인의 날이기도 하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사시면서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은 모든 조부모님들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노래 선물 띄워드리겠습니다. 루시드 폴이 부릅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폭우가 끝나면 폭염이 오고 폭염이 끝나면 폭우가 오는 정말 이 쉽지 않은 이 요즘 날씨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무엇보다 부디 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풍경은 어떠셨는지 보내오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혜정 스텔라님, 참예수님, 이번 주 주일에는 주임 신부님, 부주임 신부님께서 어린이 청소년들 2박 3일 여행을 가서 어제와 오늘 초대 신부님 두 분께서 미사를 해주셨답니다. 라고 성당 소식을 보내오셨네요. 네, 아마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여름 캠프를 떠났나 보네요. 또 그 캠프 신부님 두 분이 또 함께 하면서 이 어린이들 또 학생들과 함께 얼마나 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고 계실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대학에서 일하면서 사목을 하면서 이렇게 대학생들과 함께 가끔 뭐 농활도 가고 MT도 가곤 하는데 또 이게 어린이들이랑 가는 분위기와 재미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아무쪼록 아마 신부님들 어린이들과 2박 3일 지내시려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신부님들이 보여준 그 끼와 또 신부님들의 그 열정이 이 본당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에게도 분명히 큰 기쁨과 또 행복으로 다가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본당 공동체, 주일학교 공동체 만들어 나가시길 기도의 오솔길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아침 미사를 드리러 갔더니 유난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목요일에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 일가 친척과 지인들이 최소 일주일 정도 준비 시간이 소요되는 미사를 기다리지 않고 일단 그분의 본당인 저희 성당으로 모두 미사를 드리러 온 것이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부럽던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남은 인생에 긴 목표가 생겼답니다. 네, 디오니시아님, 본당 신자 장례가 났네요. 장례가 났는데 그 고인분의 가족, 친척, 뭐 친구, 지인들이 그 고인분의 이 성당으로 모두 함께 어떤 뭐 추모 미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미사를 드리러 함께 미사 참례를 하는 모습이 되게 좀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나 보네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 안에 어떤 목표도 생겼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선 그 고인분이 과연 이 살아생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참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 사랑을 베풀며 살아온 삶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 사랑이 그립고 또 그 사랑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고인을 기억하는 이 미사에 정말 다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사람의 진면목,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돼요. 나의 장례 미사, 나의 장례식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렇게 방문해 준 사람들이 과연 나의 빈소에서 혹은 나의 장례미사 때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이러한 자기 죽음에 대한 상상, 자기 죽음에 대한 성찰은
지금 이 순간 내 현재 삶의 방향과 나의 태도에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또 가장 소중한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디오니시아님, 그 미사를 보고 느꼈던 그 마음, 또 마음속에 품은 그 목표를 향해 꾸준하게 나아가시길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애경 챔마님. 신부님, 제가 보낸 글 금방 신부님께서 읽어주셨네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잼마님, 이런 경우 어떤 심정일까요?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내가 보낸 사연이 바로 생생하게 그 DJ, 진행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바로 읽혀지고 있다 라는 걸 이렇게 내가 들을 때 그때 어떤 기분일까? 글쎄,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낸 사연이 바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왔던 경험? 그 기분이 그래도 좋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해주신다는 그 약속과 그 마음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제마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소향이 부릅니다. 빈센트.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독서는 제12장 배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굴복함에 의해 드러나는 행위가 신념과 책임감에 의해 드러나는 행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선행과 배품이 어떻게 책임의 바탕을 두고 실행되어야 하는지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1: 살다 보면 우리는 굴복함의 문제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하와는 뱀에게 굴복하고 아담은 하와에게 굴복함으로써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배품과 굴복함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분노가 있음을 모르게 되면 좋은 관계 속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굴복함으로써 오게 되는 누적된 분노는 그들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후에야 알아차리게 될 만큼 잘 덮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굴복함의 양식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내적 상태를 잘 알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의식하며 살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내적 세계와도 서로 접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굴복함에서 배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굴복할 때 우리의 분노를 터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 견디어내고 타협하게 되며 서로 이견을 갖고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문제점이 표면화돼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진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의 변화는 개인의 능력, 동기와 성숙도, 태도의 변화 등과 모두 연관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그의 아내와 장 보러 갈 때 불평을 하지만 그래 여보, 당신을 위해서 갈게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굴복함에서 배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하는 걸 잘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미성숙한 성인으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청소년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들은 그런 청소년이 굴복함을 초래하는 어떤 의무감에서 개인의 책임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청소년은 내가 미사에 가는 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혹은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미사에 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인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을 향한 중요한 발돋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 종교,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 안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또 나의 상관과 직원, 성직자와 평신도 등 상하적이면서 상호적 관계 안에는 여러 역동들이 작용하는데 때로는 서로를 위한 협업과 조화로움이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방적인 강요와 주도권을 행사하여 한쪽을 복종시키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내면에서 올라오는 저항과 못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복종과 굴복함으로 상대방에게 맞춰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 끊임없는 복종과 굴복함에 의해 상대방에게 배품과 선행을 실천하는 이는 분노와 저항감이 누적되어 관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파괴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자는 선행과 배품을 실천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저항감과 분노를 감추지 말고 표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도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굴복함으로써 의무감에 행동하더라도 조금씩 나의 행동이 책임감과 신념에 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잘 알고자 하는 노력과 서로 견디어내고 타협을 위한 대화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내적 상태를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혹시나 그 관계 안에 누적된 저항감과 분노가 있다면 이를 깊게 바라보고 또 건강하게 표현하면서 성장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청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들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내주신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동 세례자 요한님, 신부님, 가끔 담배 사러 갈 때 캔커피 하나씩 주시던 가게 할머니가 입원하셨나 봐요. 교회 다니시고 엄마보다 손 아래이신데 큰 병이 아니시길 기도드려요. 네, 세례자 요한님, 아, 정말 정겨운 풍경이네요. 아마 이 우리 길에서 자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이 아닌 뭐 그냥 동네 슈퍼라고 할까요? 그 슈퍼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 예, 이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담배 하나 사러 딱 갔는데 그냥 캔커피 이렇게 하나 그냥 더물어 주시면서 이거 하나 마셔. 하시는 그 할머니, 마치도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같게 다가오는데요. 그렇게 매일같이 캔커피를 하나씩 그냥 이렇게 덤으로 서비스로 주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안 보이시고 건강상 이유로 또 입원을 한 게 아닌가. 아, 이럴 때는 정말 걱정이 되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고, 매일같이 가게를 지키셨던 할머니가 어디 가셨을까 하는 궁금함과 걱정이 크실 텐데, 네, 큰일이 아니기를 저희도 간절하게 바라보고요. 우리 할머니께서 다시 빨리 이 마트에 자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세례자 요한님이 담배 사러 가실 때 또 캔커피 하나 전해주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네, 세례자 요한님 감사드리고요. 7816님, 돌아가신 우리 엄마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남동생 생일이거든요. 남동생은 절 무시하고 싫어하는데 전 남동생을 사랑합니다. 남동생이 상처 줘도 괜찮아요. 왜냐고요? 저는 남동생을 사랑하니까요. 네, 7816님. 네, 이 엄마를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 아이고, 얼마나 그 엄마가 그리웠으면.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엄마가 그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엄마가 해주던 음식, 또 엄마의 그 따뜻한 품, 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그 엄마의 그 목소리. 아마도 이 엄마의 이런 다정함이 그리워지게 되는 때는 아마도 좀 마음이 외롭고 또 삶이 버거울 때가 아닌가 싶네요. 우리 7816님이 지금 아마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별히 함께 이제 형제로 살아가야 할 남동생과의 관계가 더 엄마를 그리워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동생이 이렇게 누나일까요? 형일까요?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남동생이 우리 7816님의 그 마음 꼭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엄마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저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7816님 감사드립니다. 한 라우렌시아님, 신부님, 한없이 착하고 성실한 우리 큰 손자 서재민 알폰소가 이제 29살인데 얼마 전에 갑자기 뇌 종양이 발견되어 큰 수술을 했답니다. 감사하게도 종양은 양성이고 수술도 잘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퇴원한 손자가 부디 회복 잘하고 말끔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어려서부터 제가 키운 손자입니다. 저도 80이 넘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듭니다. 아이고 한 라우렌시아님, 큰손자 우리 알폰소 뇌종양 대수술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고 걱정이 크셨을까요. 여든이 넘은 나이 연세에서도 오로지 손자의 회복, 손자의 건강만을 기원하는 또 기도하는 그 마음 정말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기도지기님들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서재민 알폰소의 케어를 위해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신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제 29살인 서재민 알폰소가 얼마 전 뇌종양 대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나이다.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착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사랑으로 큰 수술 이후에 하루하루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여든이 넘은 노후로 손자의 회복을 도우며 지쳐가는 한 라우렌시오 할머니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생기로 지켜주소서. 뇌종양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청하오니 저희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르신 말씀 새기며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17이다가 부르는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산책길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해바라기가 부르는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페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수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김가람 PD가 쓴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입니다. 스마트폰과 AI 인프라 이면에 숨겨진 참혹한 아동노동과 전자 폐기물의 실태를 고발하는 책인데요.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께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볼 부분은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 36쪽부터 39쪽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여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금속을 땅에서 파내야 한다. 탄소 배출이 높은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전기화하려는 흐름 속에 세계는 석유통이 있던 자리에 배터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생산량은 1995년에서 2020년 사이 연평균 20% 성장했다. 2019년 노벨위원회는 무선 시대를 열고 화석 연료가 없는 친환경 미래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세 명의 과학자에게 노벨 화학상을 수여했다. 나는 그 친환경 미래 사회에 끼지 못한 찬란한 기술 발전에도 삶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아이들을 만나러 이곳에 왔다. 그 어느 곳보다 오염된 이 땅에는 저 멀리 지속 가능한 세상에 저탄소 생활을 충전하기 위해 석기 시대의 노동을 견디는 아이들이 있었다. 지난 세기 콩고 아이들은 타본 적도 없는 자동차 바퀴를 만들기 위해 고무를 채취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이 잘렸다. 이번 세기 콩고 아이들은 쥐어본 적도 없는 전자 제품을 충전하기 위해 생명이 방전되도록 일하고 있다. 공동의 집 지구, 오늘은 김가람의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을 부분은 책 126쪽과 127쪽입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에는 충분한 규제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미국이나 한국처럼 안전장치와 규제가 있는 나라들을 떠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든 마음껏 할수 있으며 정부도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한 세대의 아동 수만 명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을 해서 세계 원자재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우리도 글로벌 경제의 일부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때문에 기후위기도 발생하고 아동 노동도 존재하니까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적극적인 소비자로서 행동할 때만 뭔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여전히 아이들이 일하고 있고, 그런 방식의 채굴이 세상을 망친다는 걸 누구나 알잖아요. 그럼 막아보려고 해야죠. 그런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 면전에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더 많은 재앙과 학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책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부분은 220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코발트 광산과 전자 폐기물 더미에서 말도 안 되는 삶을 견디는 아이들은 어떤가? 아이들의 손발에 대한 수요는 국경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의 피와 땀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덕분에 말도 안 되게 변덕스럽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있고 그 사이에서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벌며 두 세계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각자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 가난, 착취, 폭력은 어느 지역의 고유 특산품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용납 안될 아동노동이 마침내 지구 반대편에서도 뿌리 뽑히면 곤란할 것은 누구인가? 콜레지와 라고스에서 매일 밤 생각했다. 쇳가루 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누군가 어린 나를 촬영하려 왔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태어나 보니 광산과 쓰레기 더미에서 목숨을 부여잡아야 했던 나는 발버둥쳐 이곳을 벗어나는데 성공했을까? 1988년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나의 성과가 아니듯 2018년 코발트 광산에서 태어난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재회를 상상하며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어른 한 명의 기록을 세상에 남기고 싶었다. 모린, 카스, 메삭, 살리수. 버거운 기억 속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한글로 꺼내어 이곳으로 불러오고 싶었다. 종이 위에서라도 어른들이 이 아이들과 마주하기를 바랐다. 이 이름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저 가난한 나라의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길 바랐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가한 동정심이 아니라 아이의 고통으로 얼룩진 내 삶을 닦으려는 어른의 책임감을 느끼기를 바랐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1: CPBC FM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0: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에서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신앙, 정의도 다양합니다. 각자 의미를 이렇게 저렇게 둘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일상의 중력이다. 신앙은 우리를 어디 멀리로 날아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또 주님께 돌아서도록 해주니까요. 그 강력한 힘으로 이곳까지 이르게 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의 책 책방치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7월 26일 이주의 책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함께 하셨고요. 글 쓰는 아나운서 김지현 야구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바오로 출판사 영성서적 만났죠.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 했는데요. 신부님과의 오랜 추억 남겨주셨네요. 8342 뒷번호 쓰시는 소아들의사님. 신부님이 부재 때부터 들어서 혼자 매우 친근한 마음입니다. 요즘 용서하기 힘든, 아니 꼭 사과받고 싶은 분이 있어서 잘 듣겠습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죠.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당신에게. 그 책을 들으시면서 또 읽어보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효선 아셀라님은 서울숲 러닝하면서 이주의 책 열혈 청취 중이라고 하세요. 아직은 용서할 수 없는 당신에게 이 책이 읽고 싶어서 멈춰지네요. 운동을 멈추게 할 정도로 우리의 귀를 열게 하는 이주의 책. 근무지에서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마음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야, 얼마나 성숙된 마음입니까? 보통은 마음으로 미워하면은 몸이나 표정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가지는 그 시작이 저는 어른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배웁니다, 아셀라님. 뒷번호 5981 쓰시는 분은 저는 어떤지 되돌아보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캠프 신부님을 따라 실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5268님은 용서는 사람의 물결을 튼다라는 그 책을 읽고 오빠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게 승리죠. 지난주에 득태 신부님이 그 얘기 하셨죠. 용서하고 또 마음 다스리는 것도 사제들 사이에서 약간 승부같이 여겨져서 본인이 진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계속 보는 거죠. 결국은 나로 돌아오는 거고 그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고 또 주님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밖에 2696 6448 7963 5268 7602 0719 8810 2477또 빵톡으로도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7963님 문자는 좀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평생 과거에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고요. 아이들까지 버리고 안 보는 애들 아빠. 20년 동안 아이를 혼자 키우고 결혼시키고 나이 70이 다 돼서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또 약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이 용서를 하기 힘든 과거도 아닌 현재가 돼서 신부님 책을 읽고 싶네요.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살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나로 시작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제가 몇초 말로 한 것을 정말 오랜 생으로, 오랜 삶으로 증명하시고 지금도 살고 계시네요. 7963님의 그동안의 시간을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지금 깨달으신 것 이상으로 평화로우실 거라는 거. 제가 성호를 긋습니다. 그리고 7963님께는 이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순차적으로 배송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7963님 비롯해서 이 책을 받으실 분은 제가 선곡표에 올려놨으니까 이주의 책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만나야죠. 오늘은 생활성서사의 영성서적 만납니다. 김병수 루째로와 함께 지난 방송 또 지지난 방송 계속 인물을 만났거든요. 오늘도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사도입니다. 자, 음악 한곡더 듣고 오늘 책 만나겠습니다. 존 레전드입니다. Someday.

예수님을 읽었고 예수님을 해석한 바오로, 바로 그의 말 속으로 줌인 들어갑니다. 또 그 말에서 얻은 통찰로 우리 신앙생활, 일상생활로 줌아웃 빠져서 봅니다.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한 권의 책으로 2000여 년 전 그때의 문장으로 한 수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2주의 책은 바오로 신학의 정수를 담아 지금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 본문 줌아웃.

0: 가오로 서간편을 품고 온 우리의 북셰프 생활성서사의 김병수 루째로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떤 책 가져오셨습니까?
1: 네, 제가 최근에 인물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성 김대건 바로 알기,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 다뤘던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성경에 관한 책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본문 줌 아웃 바오로 서간편 가지고 왔습니다.
0: 오늘도 인물이네요. 바오로 사도.
1: 그런 셈이네요 또.
0: 그러니까요. 네. 생각을 하면 또 지금 너튜브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너튜브로 들으시는 분은 바오로 사도가 또
1: 네, 썸네일에
0: 썸네일에 딱 박혀 있으니까 네. 보시면서 오늘은 성경 본문 줌 아웃 바오로 서간편 여러분께 선물로도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고요. 바오로 서간편이 이전에 계속 시리즈로 나온 다음에 이게 세 번째인가요? 몇 번째인가요?
1: 아, 이게 총 세 권짜리 성경 본문 줌아웃이 세 권짜리 시리즈고요. 아하. 한 권이 먼저 나왔습니다. 공관복음서 사도행전 편이 먼저 나와 있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오로 서간편이 두 번째 권이 되겠습니다.
0: 아, 세 권으로 시리즈가 마무리되며 이것이 두 번째군요.
1: 맞습니다.
0: 그래요. 줌아웃, 줌인 뭐 이렇게 또 주고받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기획이 있지 않습니까?
1: 줌인 시리즈도 있었죠.
0: 예예예. 예, 예.
1: 네, 성경 본문 줌인 이라는 시리즈도 두 권 나와 있는데 줌인은 말 그대로 딱 직관적으로 와닿으시죠? 성경 본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의 본문은 원문, 처음 쓰인 원문을 뜻해요. 성경이 쓰인 원문을 찾아서 들여다보고 파고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0: 구약이면 히브리어, 신약이면 그리스어,
1: 네.
0: 원문을 깊이 공부한다. 이걸 줌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줌아웃이잖아요. 이 말에 책의 중요한 특징이 녹아 있습니다. 책의 머리말에 설명이 잘 돼 있는데 해석 그리고 주석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면서 이 책에서 성경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0: 해석과 주석. 주석하면은 각주, 미주 뭐 이런 것도 올라서 조금 어려운 단어 있으면은 밑에 세부 설명을 하는 게 있는 게 기억나는데 해석 주석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이 책에서 저자가 적은 말에 따르면요. 주석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줌인의 작업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녹아있는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뭐 사실관계 이런 것들 파헤치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해석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최종 성경의 본문, 지금 우리가 읽는 우리말 성경,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행위를 해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그 바오로 사도 이야기로 하면 바오로 사도가 이 앞이 안 보이다가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영적 체험? 뭐 그런 걸로 회심에 이르잖아요. 네. 그러면 주석이라고 하면 그게 진짜 사실인지 뭐 역사적으로 그렇죠. 어떤 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주석.
1: 이게 뭐 언제 어디서 벌어진 일이며
0: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해석이라고 하면 우리도 주님께 돌아서야 된다. 나는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1: 맞습니다.
0: 예, 말로 들립니다.
1: 네.
0: 그 줌 아웃이 그래서 어떤 해석의 의미가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0: 삶으로 확장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바오로 서간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서사도 있을 거고 뭐 편지 안에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이미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신 건데요. 이 바오로 서간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해서 썼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됩니다.
0: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이 있고 또 테살로니카도 있고 로마도
1: 네.
0: 있고
1: 많죠. 네.
0: 많죠.
1: 바오로 서간은 그렇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코린토, 테살로니카, 뭐 갈라티아, 필리피 굉장히 여러 곳에 바오로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바오로가 편지를 쓰고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던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시기였다는 거죠.
0: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아직 살아있는 그 시기인 거죠.
1: 그래봤자 뭐 몇십 년 이랬으니까요. 예. 당시에 각각의 공동체는 나름대로 각각 신앙적인 질문과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바오로는 바로 그런 고민들에 또 질문들에 답해주고 불안해하거나 의구심을 품은 신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달래고 위로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0: 하다못해 카드라도 쓸 때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무슨 말 하면은 좀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될까란 고민을 하잖아요.
1: 그럼요.
0: 네. 그러니까 뭐 코린토, 테살로니카 그 지역에 따라 좀 맞춤으로 바꿔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1: 맞습니다. 예.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뭐 이를테면 테살로니카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 또 안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 연로하고 병들어서 죽고 그러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 진짜로 예수님이 과연 오실 것인가?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어떤 초조함, 그런 것들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바오로는 신앙인의 근본적인 희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0: 우리가 제일 믿어야 하는 신앙 중에 하나잖아요. 부활 신앙이라는 거. 책의 차례를 봅니다. 죽음 이야기, 빛의 자녀, 기도,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이 키워드들이 바오로의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
1: 맞습니다.
0: 중심일 거고.
1: 네.
0: 또 바오로 서간 그 편지의 주제도 되겠죠?
1: 맞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믿음, 의화, 기도, 은총, 종말 이런 주제들은 당시에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자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0: 인간의 삶은 계속 반복되고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렇죠.
1: 네. 예. 물론 그 형태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삶의 양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성경 본문 줌아웃 바오로 서간 편에서는 바오로 서간 집필 당시의 상황도 짚어주고요.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바오로의 신학도 알아보고요. 오늘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까지도 제안해주는 책입니다.
0: 네, 그래요. 줌아웃이 되네요. 그리고 뭔가 파견자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잘 알았으니까 줌인해서 봤으니까
1: 네.
0: 이제 줌아웃해서 내 삶에서 어떻게 그걸 체화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1: 맞습니다.
0: 바오로 서간이 쓰인 이유, 바오로 신학을 알아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가져온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1: 네. 예. 성경을 읽고 싶고 또 알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던 분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자꾸 내가 잘 모르는 데서 일어났던 아리송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만 느껴져서 흥미가 잘 안 생기셨던 분들이 읽어보시면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포인트에서 머리가 좀 열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0: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책을 박병규 신부님이 또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의미를 갖고 이 책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자, 오늘은 생활성서사의 책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줌아웃 바오로 서간편. 자, 이쯤에서 우리 루체로의 추천곡 한 곡 듣고 성가네요.
1: 네.
0: 다음 이어가 볼까요?
1: 네, 바오로 서간의 구절을 가사로 쓴 곡을 고르려고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이 곡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듣고 싶습니다.
0: 김시연, 아네스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였습니다. 김시연 아네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오늘 2주의 책은 바오로에게서 배우는 성경 살기, 성경 본문 줌 아웃, 바오로 서간편, 생활 성서사의 김병수 루제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줌 아웃 이 의미 얘기 나눴죠. 책 속의 예를 들어 소개해 볼까요?
1: 네, 그 전에 좀 전에 신부님, 저자 신부님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0: 아, 시청
1: 제가
0: 못 듣기
1: 좀
0: 전에. 예.
1: 간단하게 드리고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은 신약성경 전문가이신 박병규 신부님께서 쓰셨는데요. 마치 바오로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처럼 신부님도 사목자로서, 성서신학자로서 오늘날 신앙 속에 길을 잃어버린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0: 이 책에도 소명이 있네요. 당신의
1: 그렇습니다.
0: 어떤
1: 네.
0: 사목자 그리고 성서학자로의 소명,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시게 된
1: 네.
0: 거군요.
1: 마치 바오로의 마음처럼. 네.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이런저런 걱정도 하고 고민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성경 말씀이나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요.
0: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참된 신앙인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고민이 생길 이유도 없겠다라는
1: 그렇죠.
0: 생각도. 예.
1: 네. 책에 이를테면 빛의 자녀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테살로니카 1서에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빛은 좋은 것, 어둠은 나쁜 것, 빛은 하느님 선한 것, 또 어둠은 악마 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래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부분, 나쁜 부분이 들어오면 몹시 불안해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초조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0: 근데 어차피 어둠은 있어요.
1: 그럼요, 네.
0: 그런데도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우리는 매번 마주치고 부딪힌다. 아마 바오로 사도도 그랬을 거고,
1: 네.
0: 편지를 쓰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각 지역에 맞게 쓰지 않았을까?
1: 그렇습니다.
0: 성찰이란 게 훌륭한 건 맞는데, 그 성찰을 했을 때 내가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또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되고,
1: 네.
0: 또 내가 마음이 단단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1: 바로 서관은 언제 공부를 깊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0: 전혀 전혀 이제 봐야죠, 저도.
1: 네.
0: 예, 어쨌든.
1: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해주는데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근본적으로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빛의 자녀라는 건 어둠 한점 없는 밝음을 누리는 존재라든가 어둠을 피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어둠 속에 있을 때도 눈 감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가르치거든요.
0: 예, 그 최근에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부모 교육을 했고, 그때
1: 네.
0: TCI라고 그 기질 성격 검사를 했는데
1: 네.
0: 그 항목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위험 회피. 그래서 이 위험 회피 점수가 낮으면 회피를 안 하는 거고,
1: 네.
0: 그러니까 맞닥뜨리는 거고, 그게 높으면 아, 나 못해 이렇게
1: 피하는.
0: 예, 피하는 그런
1: 네.
0: 기질인 거죠. 그리고 그게 갖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력을
1: 그렇군요.
0: 해서 성격으로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1: 네.
0: 애초에 내가 갖고 태어나는 기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회피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마치 도전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데, 그 다음에 성격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는 다음 문제인 거라.
1: 일단은 좀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타고났구나라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
0: 그쵸. 그게
1: 건
0: 건강한
1: 거네요.
0: 거죠.
1: 네.
0: 그래서 뭐 저는 위험 회피 점수가 1점이더라고요. 거의
1: 몇 점까지 있나요?
0: 모험가라고 봐야죠. 100점 만점입니다.
1: 세상에.
0: 예. 깜짝
1: 5점
0: 놀랐는데.
1: 만점도 아니고
0: 예.
1: 100점 만점에 1점이요.
0: 예.
1: 세상에.
0: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항목은 100점입니다.
1: 와.
0: 그래서 양극단을 제가 체험하며, 근데 중요한 건
1: 네.
0: 우리가 이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와 서간 이야기를 하면서 회피할 것인가? 그래도 회피해도 괜찮다 라는 말을 저는 지금 듣고 계시는 이주혜 가족들에게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갖고 태어나는 거래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내가 회피해도 괜찮다. 근데 다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1: 네.
0: 바오로 사도도 분명히 회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거거든요.
1: 그럼요.
0: 기준적으로 1점이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네. 1점도 점수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그러니까 맞서 싸우려는 어떤 용기, 노력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1: 맞아요. 그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들이 또 쓰인 거고요.
0: 예예. 예, 네. 예, 그래요. 깨어 있으려는 그 자세도 필요하고.
1: 네네. 예. 뭐 여하튼 이렇게 바오로 서간이라는 우물에서 끌어올린 통찰들이 책 곳곳에 박병기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 깃들어 있고요. 한 가지 또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테살로니카 교회에서 받았죠. 이 테살로니카 교회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 재림 안 하시면 어떡해 라는 걸 또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0: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두려움이죠.
1: 네, 맞아요. 우리는 사도신경 외우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는 사실 필연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죽으면 어떡하죠? 이미 죽은 사람들 어떡하고요? 아까 테살로니카 신자들.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질문하는 신자들에게 바오로는 어떻게 위로를 했을까요?
0: 예전 드라마 명대사를 좀 차용하면
1: 네.
0: 불안하냐? 나는 더 불안하다.
1: 아, 다 뭐 아프냐? 나도 아프다.
0: 바오로 페인. 다모 페인처럼.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불안하다 이렇게 했을까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1: 바오로는 사실 그 질문에 직접 답하는 대신에 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0: 지금 삶에 집중해라.
1: 네.
0: 아, 불안하냐? 지금 삶에 집중해라.
1: 네.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가 불안해? 근데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린 이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야 해? 라는 이야기로 반전을 시킨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나아가는 길을 선물을 하셨죠. 그 길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채워서 가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죽음이라는 문지방을 넘고 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솔직히 궁금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질문들, 그런 상상들이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0: 유사 종교를 만들죠.
1: 그렇죠. 정말 위험한. 네.
0: 성경 몇 구절로 네. 그것에 빠지고 또 불안하니까 그걸
1: 그렇죠.
0: 건드려서
1: 자신들만의 종말론을 만들어서
0: 그렇죠.
1: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때 오실 거야라고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렇죠. 사람들을 현혹하고
0: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죠.
1: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맞서 예. 싸워야 하고요.
0: 예, 맞습니다.
1: 네.
0: 예.
1: 예.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미래의 시나리오 방금 이야기했던 막 사이비 종교들의 서하듯이 그런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택했던 바오로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을 일부러 거기를 채워야 된다는 어떤 강박으로 억지로 채워나가기보다는 비워놓은 채로 예수님의 현존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을 바오로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0: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신앙적으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라서 참 의미가 있네요.
1: 네.
0: 예.
1: 바오로 사도의 힘이라고 할까요?
0: 네. 그렇네요. 진짜. 오늘은 바오로 사도와 함께하고 있고 바오로 사도의 서간 중심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성경 본문 주마웃 바오로 서간편 살펴보고 있고요. 이 책에서 인용하고 다룬 성경 구절들이 바오로 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텍스트죠.
1: 네, 맞습니다. 바오로 신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하는 핵심적인 텍스트들을 모아서 이 책으로 엮은 거고요. 실제로 신학 전공 수업의 커리큘럼에도 다 이 책에 들어있는 이 말씀들이 꼭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보통 책 소개할 때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지를 소개하는데 신앙생활 중에 혼자만의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 바오로 신학에 입문하고 싶은 분,
1: 네,
0: 이런 분이 읽으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 중2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워.
0: 아.
1: 지금 나의 삶 속에 이 성경 말씀 가져와서 읽어보고 싶어. 줌아웃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까지도 네,
0: 좋습니다.
1: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요. 이제 이 책의 일부를 낭독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어떤 부분을 읽을 거냐면요. 바울 서관 읽고 나서 우리가 닿게 될 또는 닿아야 할 종착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 책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기 수련으로 오해하며 살아간다. 더 나아지기 위해, 더 강해지기 위해, 더 흠없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바오로가 말하는 신앙은 그런 방식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고립시켜 완성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히 엮어가는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실수와 부족함은 공동체를 흔드는 결함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자리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행적을 끝까지 읽고 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라는 말, 바오로의 언어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마디면 충분할 것이다. 신앙은 나를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0: 성경 본문 줌 아웃의 일부를 김병수 루세로가 읽었고요. 최준익 막시모의 큰 나무 되리라 이어드렸습니다. 성체성사하네요. 그리스도의 네. 몸 아멘이라고 하는
1: 네.
0: 그리고 이 부분을 읽으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다.
1: 네, 그렇죠.
0: 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특히 현대 신앙인들은 나의 수련,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만 고민하고 거기에 매몰되기가 쉬운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활과 구원이라는 선물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모두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이고 또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하는 사명을 띈 사람들이니까요.
0: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루제로에게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선물하고 네. 싶은데
1: 아, 저한테요?
0: 예, 이걸로 고생하셨는데 이걸 또 선물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 왜냐하면 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면 참 좋을 책이라 저희도 이제 연이 뭐 10년이 네. 넘었고 거의 그러니까
1: 어떤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지 잘 아니까요?
0: 마음만
1: 감사히 받는 걸로
0: 그 마음으로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한 번 더
1: 너무 좋죠.
0: 그런 식으로 네. 하면 좋겠습니다. 예.
1: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이라는 네, 말씀 네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본당 소모임에서 같이 또 읽는 시간으로서 네 가져가셔도 좋고 아예 독서 모임 이 책으로 개설해서 같이 읽으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0: 네, 그래요. 생활성서 북클럽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1: 네.
0: 자, 성경 본문 줌 아웃 바오로 서간편 생활성서사의 김병수 루제로와 함께했고요. 신청곡 한 곡 더 있죠?
1: 네. 일단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장마에 막 정신이 없네요. 저도 오는데 땀에 막 젖어서 왔는데 건강 꼭 잘 챙기셔서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기도하겠고요.
0: 예.
1: 저도 또 좋은 책 만들어서 품에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휴가철이고 하니까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같이 들으면서 저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0: 더우면 머리를 묶어요.
1: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러려고 했는데 머리끈이 오다가 진짜 거짓말처럼 툭 끊어진 거예요.
0: 아,
1: 네, 그래서 가면서 하나 사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책 대신에 제가 머리끈 선물 하나 해드려야 되는 걸로 알겠어요. 그리고 신청곡도 네. 단단히 묶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들려드리면서 오늘 북셰프였습니다. 김병수 루제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김병수 루제로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현철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까지 듣고 2주의 책 마무리합니다. 오늘 만난 생활성서사의 성경 본문 줌 아웃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요. 바오로 서간편 잘 들으셨죠? 끝곡 나가는 시간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끝곡은 윤상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너에게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1년에 제정한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고독과 죽음의 공포 속에 남아있지 않고 가족과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소명을 격려하는 날인데요.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는 않아도 자신만의 지혜를 전해주는 그 어르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어르신께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은총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7월 26일 주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는 수원교구 어부들 음반에서 아싸 좋아 우리 할머니 예수님 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저희 우리 그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이렇게 소감을 한마디씩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원래 미사 시간에.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여기 입사해서 저희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면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본인 좋아하다는 얘기도 좋겠죠, 본인도. 근데 주로 할머니가 좋아하세요. 엄마가 좋아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또 전통적으로 신앙을 이어온 가정을 보면 할머니 모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개그우먼 박나래 씨도 자기는 할머니 하면은 성당 다니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음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디지털 문화에는 익숙하지 못할지라도 디지털 문화를 넘어서는, 이건 디지털 문화는 어떤 수단일 뿐이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큰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부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제가 평화방송에 다니는 거 가장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조부모와 노인 기억하는 날인 만큼 오늘은 조부모와 노인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연락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연락 한 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곡들로 한번 꾸려봤어요. 약간 트로트 느낌이 나는 성가라고 할까요? 17이다의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서미주가 부르는 럽, 럽 두 곡 듣고 올게요.

좋은 시인들은 소리를 갖고 있다. 아니, 소리의 그늘을 만들 줄 안다. 그리하여 그 그늘에 초록 새끼개미들을 불러모아 쉬게 하고 저녁이면 그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연기 오르는 마을을 향해 허리 잘 녹이며 서로의 먹이들을 조금씩 나누어 지고 가게 한다.

0: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포도나무 찬미선교단의 이 세상엔 하느님 법칙 있네 함께 들었습니다. 또 여름을 이렇게 나눔으로 이어가는 시를 오늘 함께 했어요. 이시영님의 한여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청곡을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는데 반가운 손님들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인데요. 노원성당의 어린이 두 명이 목소리로 신청곡을 보내와서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저는 노원성당의 황유나 가브리엘라입니다. 신청곡은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어린 양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항상 뭔가 좋은 이미지가 있고 또 노래도 엄청 신나고 밝고 또 사람의 기분을 되게 좋아하게 합니다. 또 복사 쓸때 이런 노래를 들으면 그냥 복사 쓰기도 좀더 좋아지고 더 신나고 뭔가 라임 타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준 예로니모입니다. 제가 신청하고 싶은 신청곡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0: 네, 노원성당에서 복사단을 활동하고 있는 연아 친구와 또 하준 친구가 함께 신청곡을 보내왔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방송 꼭 듣겠다고 오늘 얘기했는데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곡 준비했습니다. 연아 친구가 너무 신나서 복사를 쓰다가도 라임을 타고 싶다던 하느님의 어린 양 듣고요. 이어서 또 아준 친구가 신청한 성북동 성당 합찬단이 부르는 야곱의 축복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우리 노원성당 복사단 어린이 두 명의 신청곡이었죠. 성북동 성당 합창단이 부르는 야곱의 축복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더 스토리의 버전으로 하느님의 어린 양 띄워드렸어요. 우리 친구가 얘기한 건 아마 어린이 미사에 나오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곡은 또 음원이 없어서, 예, 또 우리에게 익숙한 신상호 곡에 하느님의 어린 양을 띄워드렸습니다. 너무 귀여운 우리 아이들 목소리. 되게 깜짝 선물이지 않았나요, 여러분께도? 자, 오늘의 성인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모님의 부모님인 성 요아킴, 그리고 성녀 안나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부부는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이가 없었다고 해요. 요아킴은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자 광야로 떠나서 단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천사가 성녀 안나에게 나타나서 잉태해서 낳을 아이가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아킴도 이 비슷한 환시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 후에 낳은 아기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시메온,

성, 히아친토 등 9분입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일의 기쁨 두 배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리죠. 박하얀의 성모송 듣고요.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노래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박하연의 성모송 그리고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띄워드렸어요.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도 같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요. 만약 나라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선뜻 대답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걸 보면 저는 다른 중요한 게또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겠지만요. 그럼에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늘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더욱 청해야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덕훈 신부님이 부르는 주님 닮은 보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는 공동의 집 지구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리고 이 시간으로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27일 연중 제17주간 월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인천교구 서창 이동본당 주임 김태영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0: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1: 오늘은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들과 함께
0: 교우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

0: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1독서는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3: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마포띠를 사 허리에 두르고 물에 담그지 마라. 그래서 주님의 분부대로 나는 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렸다. 네가 사서 허리에 두른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바위 틈새에 띠를 숨겨두어라.

0: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띠를 숨겼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내가 너더러 거기 숨겨두라고 명령한 띠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 흙을 헤치고 숨겨둔 곳에서 띠를 꺼냈다. 그런데 그 띠가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처럼 섞여버리겠다. 이 사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제 고집스러운 마음에 따라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였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띠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듯이 내가 온 이스라엘 집안과 온 유다 집안을 나에게 붙어 있게 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 명성과 칭송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느님을 저버렸다.

0: 버리고 너희를 세상에 내신 하느님을 잊어버렸다. 주님은 보시고 분노하시어 당신 아들 딸들을 물리치셨다.
1: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느님을 저버렸다.
0: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감추고 그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리라. 그들은 타락한 세대, 불충한 자식들이다.
1: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느님을 저버렸다.
0: 신도 아닌 것들로 나를 질투하게 하고 헛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하리라.
1: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느님을 저버렸다. 알렐루야.
2: 알렐루야.
1: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2: 알렐루야.
3: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 영과 함께
3: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 주님 영광 받으소서.
3: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3: 찬미 예수님.
4: 찬미 예수님.
3: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도 아주 작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 시간이 지나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간을 두고 점차 자라납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세 번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28살 때 부제 서품을 앞두고 다녀왔는데요. 신학생들은 서품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부제품을 앞두고 있던 저와 동기 신학생들과 사제 서품을 앞두고 있던 선배 부제님들, 이렇게 해서 30명가량의 신학생들이 이스라엘로 순례를 갔습니다. 모든 곳이 의미가 있었지만 저에게는 갈릴레아 수익권 성당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던 그 밥상 바위가 무척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로 여겨졌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함께 순례를 갔던 그 30명가량의 신학생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꼭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 모두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 이번에는 본당 신자들과 함께 다시 그곳을 순례했습니다. 그때 문득 10년 전 함께 기도했던 동기 신학생들과 선배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그때에는 30명의 신부들 중에서 벌써 3명이 세상을 떠났고 한 명은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투병 중이었고요. 또 3명은 사제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투성이가 되어 예수님 곁으로 돌아온 패전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자들을 사랑하려고 사제가 되었는데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자들에게 말할수록 신자들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신자들을 혼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신자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6년 정도가 지나 세 번째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한마디를 듣기까지 제게는 16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열정과 계획과 목표로 좋은 사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제 안에는 예수님보다 저의 생각, 저의 판단, 저의 취향이 더욱 많았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으면서 그런 저는 점차 작아져갔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제도, 단체장도, 신자들도 모두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겨자씨 한 알, 누룩 한 톨이 들어간 사람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고 그 누룩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때로는 실패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상처받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커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변화가 더디다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실망하지 말도록 하세요. 가족이나 이웃이 변하지 않는다고 쉽게 판단하며 포기하지도 마세요. 그저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커져지고 나는 작아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는 어느새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나는 어느새 하느님의 나라, 천국에 도착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입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2: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3: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2: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3: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0: 주옵소서.
1: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거룩.

0: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그리스도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함께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옵나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고성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

0: 나아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구원사의 영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요, 일생일대의 특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혹은 롤모델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이 만든 기준을 버리고 나만의 기준을 만든다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특권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7월 27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 까리타스 수녀회가 부른 나 띄워드렸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말이죠. 남이 없는 것, 하느님께서 갖게 하신 유일한 존재인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사람들 사이에 뭔가 더 가까워질수록 어떤 SNS를 통해서 어떤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뭔가 내가 더 작아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하고 볼품없게 보이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안 보고 기도할 때 가장 미사 드릴 때 성당에서 혼자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이럴 때가 가장 내가 어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가? 고귀한 존재? 요즘 그 레오 교황님이 발표하신 회칙에 따라 고귀한 인류잖아요, 제목이. 고귀한 존재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의 고유한 개성 발견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1053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DS 워십에 함께 듣고요. 이재성의 발걸음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나남 출판사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책 허송세월에서 주교님의 웃음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두봉 주교는 1969년 주교품을 받고 20년 이상 안동 교구장직을 맡아왔다. 안동 교구는 안동, 영주, 예천, 문경, 봉화 등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맡고 있다. 여기는 전통 깊고 자긍심 높고 자랑거리 많은 한국 유림의 본향이다. 이 지역에서 외래 종교의 신앙과 전례를 포교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유교적 전통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려운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문화적 충돌도 없었고 유림 사회의 지도자들과도 조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유교는 인간의 선한 바탕에 기초해 있고 양심과 정직함을 존중하는 사상이다. 유교의 바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나왔다 라고 말하면서 두봉 주교는 또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마음속에서 기쁨이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두봉 주교는 이 지역에서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설립했고 안동문화회관을 설립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대전교구와 안동교구에서 지역 청년들을 규합해서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이러한 운동들은 교회나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관계 위에서만 가능했다. 두봉 주교의 소망대로 유림의 본고장에 천주교회는 튼실하게 자리 잡아갔다. 두봉 주교는 봉양 두시로 본관을 정해 시조로 호적에 등록했다. 두봉 주교가 소속된 파리외방전교회는 교회가 현지에 자리 잡게 되면 교구와 성당의 책임을 현지 출신의 사제에게 맡기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 두봉 주교는 이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4번 교구청에 교구장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윤허되지 않았다. 1979년 오원춘 사건으로 두봉 주교가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은 두봉 주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인류복음화성은 두봉 주교를 퇴진시킴으로써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이때 두봉 주교는 사직을 거절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물러나라면 물러날 수 있지만 이처럼 어려운 때에 한국 농민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 두봉 주교의 뜻이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두봉 주교의 뜻을 받아주었고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이 문제는 없었던 일이 되었다. 이런 시련의 세월을 이야기하면서도 두봉 주교는 자주 웃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종교 철학 시간에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행복에 대해서 배웠다. 그때 남에게 행복을 알려주고 사랑의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기쁘게 살고 있다. 라고 두봉 주교는 말했다. 두봉 주교의 마루에는 안동교구 사제들의 다짐인 기쁘고 떳떳하게를 적은 액자가 걸려있다. 이 액자 앞에서 두봉 주교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두봉 주교는 또 웃었다.

그들에게 평화를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주비르스 웃음을 주님께 띄워드렸습니다. 김훈 작가의 책 허송세월에서 주교님의 웃음소리 함께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대가의 필력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책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작년에 선종하셨죠. 두봉 주교님에 대한 저는 사실 가까이서 뵌 적은 없고 소문만 많이 들었지만 주봉 주교님에 대한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 글을 통해서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생각하셨던 분, 진정한 목자이셨던 분인 것 같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셨던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을 주님께 함께 들었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특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루지만요. 8월 3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WID가 1년 앞으로 다가와서 WID D-365 특집으로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특별한 시간을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WID에 혹시 홈스테이 신청하신 분이 계신지 아니면 자원봉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예, WID에 대한 기대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그날 모아 모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WID를 혹시 다녀오셨던 분들이 우리 청취자 중에 계실까요? 계시다면 그때 어땠는지 소감도 보내주시면 그때 WID에 대한 세계 청년대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꾸미는 시간 다음 주 월요일 8월 3일에 가질 예정이니까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물정 1053이고요. 유료 100원이에요. 샵 1053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또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는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들은 제가 모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신청곡 있으시면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함께 듣는 시간까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이 들어와서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 드리려고 합니다. 4278님, 제가 좋아하는 성가 처음으로 신청해요. 너의 죄를 씻으니 하셨어요. 아, 이 성가. 저도 좋아합니다.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7753님, 이 시간 들으면서 생활성과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아요. 소명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이 시간 함께 하시면 평소에는 자주 듣지 않는 생활성과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좋습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립니다. 최선미의 너의 죄를 씻으니, 사랑의 날개, 소명.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최선미의 너의 죄를 씻으니, 사랑의 날개 소명이었어요.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아우렐리오와 성녀 나탈리아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슬림에게 점령당한 스페인 코르도바 지방에서 살았는데요. 선교하지 않고 추가 세금만 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비밀리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자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맡긴 다음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준 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교의 배교자로 낙인 찍혀서 체포됐고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아서 결국 참수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은 성 펠릭스, 성녀 릴리오사 등 29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분들 축하드립니다. 대평원 가족들도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저는 노래 한 곡 이어드릴게요. 리필이 부릅니다. 하느님 자녀들만의 비밀.

그들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리필의 하느님 자녀들만의 비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독점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는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히려 나눌수록 커지고 그 은총은 모든 사람이 받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겨자씨가 정말 작대요. 점만큼 작은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히려 나눌수록 커지고 은총은 부족함이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 나무 그늘에 깃들인 새처럼 다른 새들도 그늘로 초대하면서 주님의 사랑 더 널리 전하면 좋겠어요.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하늘나라의 신비 마음 안에 더 깊이 간직해 보시고요. 저는 열일곱이다가 부르는 겨자씨의 꿈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시작하시고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김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1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화가 많아서라기보다 화는 성찰과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난폭운전이나 얌체운전자를 보면 제가 상상만 해도 화가 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가 금방 풀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었더라도 비상 깜빡이를 몇 번 켜고 창문을 내리고 미안합니다 같은 손짓을 할 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오히려 내가 순간 화냈던 마음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짐하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입니다. 또 누룩도 작지만 밀가루 서말에 넣어지면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라면 당연히 우리 삶에 아주 큰 행복이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은 것이 하늘나라의 비유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크고 화려한 것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자라나고 스며들어서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운전 중에 비상 깜빡이 몇 번, 창문을 내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작은 손짓, 세상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용서와 이해가 태어나고 더 나아가 성찰로 이어집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룩처럼 제 안에 스며들어 저를 바꾸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 자라나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겨자씨가 나무가 되려면 햇빛과 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려면 빵 전체에 스며들도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사랑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이 자동으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된다기보다 우리의 작은 사랑에 하느님의 은총이 더해져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자라고 퍼져 나간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하늘나라의 겨자씨와 누룩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 제1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마트의 한 평범한 채소 코너. 하지만 채소의 진열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당근과 대파, 파프리카와 마늘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마치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펼친 것 같은 작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고객들의 눈과 발걸음을 사로잡은 채소 코너의 진열. 사실 채소 코너 직원은 특별히 새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닌 그냥 늘 하던 일을 조금 더 정성껏 했을 뿐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그 어떤 뛰어난 능력보다도 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월요일 아침, 이번 주도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겠지만 마치 이 마트 채소 코너 직원의 마음과 태도라면 우리 이번 한 주를 나만의 작품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뭘 해도 해낼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일도 특별하게 대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사이 예술이야로 2026년 7월 27일 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하찮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일도 온 정성을 다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소화해내는 분들, 기가 막히게 완성해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집이 늘 청결하게 유지되는 것도 가만둬서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정말 늘 쓸고 닦고 정리하고 부지런을 떨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일도 특별하게 대하고 또 정성을 쏟는다면 진짜 뭘 해도 해내지 않을까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서 되게 흔하게 생각하고 소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보통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정말 특별하게 대하고 나의 정성 최선을 다한다면 정말 뭘 해도 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로 오늘 행복을 여는 아침 문 열어봅니다. 이번 한 주 뭐 그게 뭔지는 몰라도 한번 해내보자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자라는 의미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038 하나님, 예술이야. 덥지만 이번 주도 멋진 한 주 보내세요. 모두가 멋진 작품. 7408님, 새로운 한 주를 작품으로 만들자는 복디의 목소리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6516님, 꺄! 제가 하루 5분 러닝하면서 또는 휴가지 바다에서 늘 즐겁게

0: 듣던 노래를 오늘 출근하면서 듣게 될 줄이야. 행복을 여는 아침 덕분에 매일이 예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휴가지다. 이곳이 휴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출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평소보다 신나게 출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윤철님께서는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반갑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와, 방학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방학 너무 부럽다.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이 방학을? 아주 푹 쉬실 건가요? 내 여유와 내 건강을 위해서 푹 쉬실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또 분주하게 다음 학기를 준비하실 건지도 궁금하네요. 방학은 방학답게 푹 쉬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죠. 한 주의 시작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나의 다짐, 결심, 서로서로 같이 외쳐보는 다 힘내볼 지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또 다짐송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또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박현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보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이고요.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복디가 힘차게 외쳐드리고요. 선물도 드리고요. 또 신청곡도 마구마구 틀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협동조합 키움증권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나비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나비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是今年呀，我奶奶是姑姑妹，我奶奶是哎呀种。
1: 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7월27일월요일오늘의날씨를전해드립니다장마전선은물러갔지만그사이극심한더위가찾아왔습니다특히제주도는19일째열대야가이어지는등전국대부분지역에열대야주의보가발효중인데요현재기온서울의경우 27.3 도부산 28.9 도전주 28.6 도등으로밤사이기온이크게떨어지지못했고또여기에습도가높아서체감온도는30도가까이올라있습니다현재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진가운데영남과전남광양에는폭염중대경보가발효중입니다이폭염중대경보는건강한사람도온열질환등중대한피해가예상될때발표되는최고단계특보입니다오늘낮기온서울의경우33도광주35도까지오르겠고특히어제 39.3 도까지올랐던밀양은오늘도38도까지올라매우덥겠습니다무리한야외활동을즉시중단하고시원한곳으로이동해수분섭취와휴식을취하고또홀로계신어르신이나이웃의안전과안부를수시로확인하시는것이좋겠습니다오늘서울등중부와경북북부는구름많은가운데대기가불안정해지면서소나기가내리는곳이있겠습니다이상 CPBC 날씨캐스터수진이었습니다어제는밀양에서기온이 39.3 도까지올랐어요정말폭염중대경보라니이단어부터좀위협적이지않아요건강한사람도온열질환등중대한피해가예상될정도의폭염이예보되어있습니다정말여러분들무리한야외활동조심하시고요또수분섭취휴식충분한취하셔야겠습니다또홀로계신어르신이나이웃들의안전과안부를수시로챙기시는등저신앙인으로서이웃사랑을실천하실때꼭신경쓰시면좋겠습니다가뜩이나사는것도지치는데날씨때문에더지칠때가있죠너무더워도너무덥고덥고또비가내려도너무많이내리고또너무흐리기만해도확실히몸과마음이지치게되잖아요지친날을한번에힘이나게해줄무언가여러분들혹시있으신가요아까첫곡부터신나는노래첫곡처럼신나는노래를듣는것도있겠고아니면개운하다느낄정도로눈물을쏙빠지게하는영화도있겠고또아니면은이렇게더우면더울수록땀을흘리면개운해지는운동도있겠죠 지친나에게한방에힘을주는그무언가에대한이야기들한통에100원드는유료문자샵1053 CPBC 라디오애플리케이션빵무료방송토크로남겨주세요시원한노래신나는노래눈물쏙빠지게하는영화운동아유무서운영화도있겠다자지친나에게한방에힘을주는에너지가되는이야기들한통에100원드는문자샵1053 CPBC 라디오애플리케이션빵무료방송토크로보내주시고요여러분들보내주신분사연들뽑아서아그작씹으면서기분업되시라고현미칩새우칩선물로보내드립니다소녀시대소원을말해봐
2: That's right.

7409님께서 벌써 하나 보내주셨네요. 지친 나에게 한 방에 힘을 주는 노래 슈퍼주니어 행복 신청해봐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방에 힘을 주는 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래, 영화, 운동 다 좋아요.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스피비씨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아그작 씹으면서 기분 전환하시라고 현미칩 새우칩까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409님의 신청곡 슈퍼주니어 행복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뭉글뭉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젊은이들이 영정사진을 찍는다고 한다면 말만 들어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겁니다. 아니, 건강하고 앞날이 찬창한 젊은이들이 영정사진이라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 사진관을 찾은 청춘들은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취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관계가 끝나고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그런 날. 자기 자신을 잠시 돌아보기 위해 사진관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인 거죠. 사진사는 사진을 찍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건넵니다. 다시 살아갈 나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하지만 그 힘겨운 걸음을 걷는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정사진,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나를 잊지 않기 위한 사진이기도 한가 봅니다.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바라본 시간은 다시 나아갈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사실 요즘 사진 찍는 일이 참 쉽습니다. 스마트폰 버튼만 누르면 바로 뭐 사진이며 동영상 등을 찍을 수 있는데 이 영정사진, 이 네 글자 앞에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내가 영정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 앞에 앉는다라고 상상을 해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때 나에게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떠올려 본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슬퍼할 시간은 없습니다. 힘들고 지친 나를 한 방에 힘나게 해줄 그 무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거면 금방 바로 힘이 나요 하는 것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마야의 나를 외치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보기들의 힘내는 무언가, 힘내는 이야기, 그 한방은 무엇인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처음 문자 정배님입니다. 지친 나에게 힘을 주는 건 아침마다 제가 만들어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입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아버지의 동영상을 많이 찍고 싶어서 휴대전화를 켰는데 티내지 않고 아버지의 영상을 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께 손주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길게 해달라고 했어요. 추억, 부모님과의 추억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부모님 계실 때 동영상이나 사진 많이 많이 찍어놓으라고, 나중에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때 이 꺼내보는 게 되게 힘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의 동영상 이야기를 하셨고, 또 아침마다 힘을 주는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데 아침마다 눈 떠가지고 씻고 나서 머리 말리면서, 머리 말리는 시간 동안 그

급하게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커피 내리면서 막 이런저런 잡생각도 많이 하고 오늘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매일 아침 루틴이 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커피를 만드는 과정도 그렇지만 커피를 내려서 가지고 나오면서 뭔가 마음을 잡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수님,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삶의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음도 늘 나와 함께 있죠. 다만 친구로 알아채지 못할 뿐 죽음도 우리의 삶이니까요. 우리 상조 광고 붙잖아요. 저희 라디오 사이에. 나와 하는 마지막 처음. 장례 막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저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 이게 무슨 소리지? 나와의 처음. 여기서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나랑 나의 마지막과 함께하는 처음. 뭐 그 광고 카피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죽음도 우리 삶의 일부죠. 죽음의 과정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죽음. 다 우리 삶의 일부죠. 0381님, 저 최근에 드라마 동궁 봤잖아요. 정주행하고 이어서 한 번 더 봤는데요. 복디도 덥고 지칠 땐 에어컨 앞에서 시원한 미숫가루 한잔 하면서 관람 추천합니다. 다들 그렇게 동궁을 추천하시대? 제 SNS 보면은 동궁 그 영상들 있잖아요. 뭐 이 클립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요. 동궁 다들 추천하시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악 감독님이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에 출연해 주셨던 그 감독님이어가지고 동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저 빨리 작정하고 빨리 앉아서 봐야 되겠어요. 0381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시원한 미숫가루 아이스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집에서 에어컨 앞에서 동궁 하나 봐야겠네요. 오래 걸리나요? 이게 몇 부작이지? 확인을 못해봤네. 꼭 봐야지. 이번 주 꼭 보리라. 7602님, 저에게 힘이 나는 한마디는요. 아우, 오늘 하루 고생했어. 이 한마디면 피로가 싹 날아갈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세요. 5920님, 저는 친구들과의 수다인 것 같아요. 약속에 가기까지는 천근만근인데 막상 가면 세상 힘을 얻고 돌아오지요. 맞아요. 이거 너무 공감해요. 저도 집순이라서 집 밖을 나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좋고 친구들 보는 거 너무 좋은데 이 집 문을 열고 나서는 게 굉장히 운동 갈 때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막상 만나고 오면은 에너지가 나는데. 7090님, 힘들 때 주위를 둘러보면 누군가 묵묵히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힘이 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 이거 되게 이 비슷한 좀 다른 맥락인가? 제가 지난 주말에 연휴 동안 제 실수로 껌 하고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이거를 근데 저희 집 앞에서 난 거예요. 집에 다 와서 항상 운전은 방심하면 안 돼. 집 앞에서 껌 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저도 상대편 운전자도 막 정신이 없어서 막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집 아파트 앞에 비상 주차를 하고 서 있었죠. 비상등 켜놓고. 네, 경비 시큐리티 선생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여기 주민인데 차 소고 나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 것 같아서 나왔어요. 제가 같이 있어드릴게요. 당황하셨죠? 하면서 퇴근길인데 이렇게 백팩을 메고 계시더라고요. 퇴근길인데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돼서 나와서 이제 보험회사가 오기 전까지 같이 있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또 여성 운전자기도 하고 막 허둥지둥해 보이는 게 티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같이 있어드리겠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이었잖아요. 그 더운 날 바깥에서 퇴근길에 그냥 뭐 사고 났나 보다. 빨리 차 하나 빼주세요. 라고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정리를 다 할 때까지 옆에서 서 계시고 또 상대편 운전자한테도 계속 이제 뭐 다치신 데는 없으시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제 보호자처럼 뭔가 수습을 해주시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계신다면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신앙인의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그 상대방이 진짜 진짜 감동받을 거예요. 저 진짜 맛있는 거 사가지고 그 손님한테 찾아뵈려고요. 자 노래 제가 제 얘기하느라 깜빡했네요. 현미치과 새우칩 선물 받으실 분 뽑아봅니다.
힘들 때 주위를 둘러보면 누군가 묵묵히 열심히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힘이 난다라고 보내주신 7090님께 현미칩과 새우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우 돌덩이 듣고 다 힘내볼 지니로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 드는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그리고 다짐 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7620님. 오늘도 꿋꿋하게 별 생각 안 해야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시간이 금방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7620님. 오늘도 꿋꿋하게 화이팅! 자, 상혜님. 덥지만 오늘도 힘내볼랍니다. 아침부터 푹푹 찌는 듯한 더위. 아, 이 더위 때문에 축축 늘어지고 힘이 안 나는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상혜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힘내봅시다. 버텨봅시다. 신동철님, 이제 정말로 여름이가 본격적으로 찾아왔네요. 그래도 말복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모두 조금만 힘내요. 라고 문자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중복이었잖아요. 여러분 복다림 음식 잘 챙겨 드셨나요? 자, 여러분들 서로서로 우리 덥지만 힘내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힘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힘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신나게 시작해볼게요. 데이브레이크 단발머리.

0: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1: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이고요. 스페인의 화가 자비솔라가 드디어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정말 역시 이 컬러 테라피라고 하죠. 알록달록한 이 그림들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특별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 말머리 다시고 사연 함께 나눠주시면 미술전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지니 사연 만나볼게요. 2903님, 너무 피곤했는데 복디 목소리 듣고 힘이 불끈. 늘 감사합니다. 3122님, 오늘도 사랑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눈 뜨면 주님 앞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출근하는 58 개띠 부산 할머니입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저도 배우네요. 오늘 저도 오늘부터 이번 한 주는 3122님과 같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사랑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2037님, 복디 복모닝.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월요일. 오, 맞네요. 무얼 했는지 모르게 올해 반년을 보내더니 7월도 허무하게 보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알람 같은 꾀꼬리, 복디 목소리 들으면서 소확행을 느끼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힘이 되네요. 으쌰으쌰 하시면서 이승철의 소리쳐 신청한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반년이 지나고 7월도 벌써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닷새가량. 오늘까지 닷새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7월 어떠셨나요? 뭔가 끝자락에는 비도 많이 오고 또 덥기도 많이 더워가지고 날씨가 우리의 7월을 도와주지 않았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8월은 또 새롭게 무더위 속에 다 헤쳐나가야죠. 우린 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두 멘트 기억하면서 8월도 또 열심히 살아봐야죠. 자, 오늘의 지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니는요, 제가 마음 깊이 새기겠다 말씀드렸던 3122님, 사랑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이 다짐 보내주신 부산에 계신 3122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 검정치마 Everything 준비했어요.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0: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0810님, 양가 부모님 모시고 아들, 딸까지 함께한 8명의 대가족, 긴 여행을 마치고 출근하는 길입니다. 발걸음이 많이 무거웠는데요. 사랑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58년 개띠 자매님 기도 앞에 82년 개띠의 무거웠던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매일 아침에 기억하겠습니다. 이혜영님께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아멘이라고 오늘 이 자매님이 외쳐주신 그 다짐, 사랑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많은 이들에게 통했나 봐요. 복디뿐만 아니라 0810님도 이혜영님도 그 밖에 다른 모든 많은 청취자분들께 되게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준 기도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한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박현민의 문화예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경동나비엔 국민은행, 빅토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종근당건강, KT, 키움증권, 한국비드랩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으쌰.